0: 드는데 여기는 환타지 공간이고요. 게임 속 세상이에요. 제가 아들이 어릴 때 게임을 무척 좋아하던 아이여서 왜그 어릴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둔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둔 부모의 대부분의 고민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하는가, 게임을 많이 하는가. 아마 저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왜 게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그렇다면 이걸 소재로 해서 우리 아이가 게임 속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 책을 조금 읽게 할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제롬랜드의 비밀입니다.
1: 예, 분량이 170쪽이 넘던데, 쓰시는데 꽤 걸렸겠어요.
0: 일단 이야기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게임 속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을 엄청 발휘해야 되고 또그 상상력 안에도 사실 개연성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막 쓰기 시작한 초보 작가로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꽤나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거 쓰면서도 이게 맞나? 내가 이게 작가로서 자질이 있나? 의심을 했던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런데 결국 책으로 나왔을 때는, 아, 이러려고 그 수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게 이제 아주 장편을 쓰시면서 또 활동을 하셨는데 작년 2025년에는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0: 네.
1: 뭐 베프대연에게 프로젝트 그리고 들깨들의 숲이두책 때문에 뭐 전주 올해의 책 선정, 문학 나눔 선정, 지역 예술 도약 지원 사업, 또 2026년 부천, 부산 올해의 책 후보도서 전자책 지원 사업, 행복한 아침 독서, 인천 이커스 추천 도서, 뭐 여기에다가 기리회 인문학 강연, 또 전북 문화관광재단의 문학마을 프로젝트, 교육청의 미래학교 사례집 이런 데도 참여하셨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쓰시니까 여기저기 특강도 많이 다니셨죠.
0: 네네.
1: 특강은 주로 어떤 곳에 다니셨나요?
0: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작년에 많이 바빴던 것 같은데, 특강은 도서관이나 학교인데요. 거의 90% 학교로, 이제 제 책을 읽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작가의 만남을 연결해 주셔서, 전국에 있는 학교로 특강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1: 그래서 더 바쁘셨구나.
0: 네.
1: 이런 활동 중에서도 특히 전북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문학마을 프로젝트, 이게
0: 네.
1: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0: 이건 문화관광재단에서 그 했던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 공모사업.
0: 네, 공모사업에 어떤 단체가 협동조합인데, 제가 이제는 그 협동조합 앞에 이제는 이름이 있는데, 정확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또 이제는 그, 이 어떤 세신마을이나 임실 세신마을이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가지고, 작품을 쓰게 하고, 또 영상으로 만들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문학과 예술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아, 이 프로젝트 자체가 한
0: 네.
1: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0: 네네.
1: 그
0: 한 마을을
1: 프로젝트였네요.
0: 배경으로 해서 그 기록 사업인 거예요. 마을의 기록
1: 마을
0: 사업.
1: 기록 사업으로.
0: 네.
1: 이 세신마을 하면 임실 3계면에 있는 세신마을인데, 여기
0: 네네.
1: 그 박사가 많이 배출됐다고 박사골로 유명한 마을이지 않습니까?
0: 네, 그렇더라고요. 네.
1: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여기서 중편 동화로 세신마을 수호대, 느티 도깨비를 막아라, 이렇게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를 담으신 건가요?
0: 일단 그 마을 기록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의 역사, 문화라든지 또 이제는 그 생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 전에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영상으로도 찍고 또 이제 인터뷰를 마을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기록물로 남겨요. 이제 저도 이제는 마을의 풍경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옛 이야기 또는 문화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같이 따라가서 마을도 구경하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제가 이제는 글의 모티브를 얻으려고 갔었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마을 앞에 흐르는 냇물에서
1: 예.
0: 예전에 이제 다 어느 마을이나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여름에 한여름에 나와서 그 개울에서 함께 목욕을 하고
1: 함께요.
0: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욕이라는 것은 이제 물장구 치는 그 정도를 예. 말하는데 또 그 마을에 굉장히 유명한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정자에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담소를 나누고 먹을 예. 것도 같이 나누고 또 이제 그 뒤쪽에 있는 마을, 그러니까 산이 있어요. 세신마을 예. 뒤에 그 산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듣기에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다.
1: 아.
0: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집에 와서 고민 끝에 예. 이제는 그 마을에 보는 느티나무가 예. 세구루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1: 세구루에.
0: 예, 예. 그 세구루의 나무 중에서 도깨비가 사는 느티나무를 제가 설정을 해서요. 네. 이야기를 꾸몄고 이제는 시점은 현대. 예. 그래서 이 마을에 사실 아이들이 이제 없어요. 그 예전에는요. 그 마을에 학교에 예. 아이들이 넘쳤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은 폐교.
1: 폐교된
0: 네, 그런 사정이라 이 마을에 아이들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예.
0: 그래서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조금 넣고 싶어서
1: 예.
0: 이 현대를 시점으로 해서 이곳에 도시 아이들이 오게 되고
1: 예.
0: 이 도시 아이들이 뭔가 조금 뭔가 나름대로 섬뜩한 그 이야기지만 또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추억을 쌓는 이 마을에서 아, 그런 예. 이야기를 제가 써서 이 마을의 가치 또 예. 웃음이 사라진 아이들 웃음이 사라진 마을의 아이들 웃음을 조금 동화로 남아 좀 들려주고 싶어서 세신마을 소우대라는 동화를 쓰게 됐습니다.
1: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네요.
0: 사실은 일단 소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쓸거리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야기를 쓰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었어요.
1: 네.
0: 구상을 하는 데는 좀 걸렸지만
1: 예.
0: 재미있게 썼어요. 일단 배경이 제 머릿속에 이미 있잖아요.
1: 예.
0: 그 마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배경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가한테는 뭔가 달란트를 얻은 느낌이더라고요.
1: 예.
0: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1: 그렇죠.
0: 이야기는 이미 세팅이 돼 있잖아요.
1: 예.
0: 배경이.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가 되는 소재들도 너무 많아서
1: 네.
0: 진짜 신나게 쓴 이야기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구나. 네. 이 세신마을 하면 이제 한자로 씻을 세자 그리고 마음 심자 마음을 씻는다. 이 듣기만 해도 청정한 산골 마을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여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고령의 어르신들만 살고 계실 텐데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수집하셨대요?
0: 이미 이제는 이 프로그램 안에 이야기를 예. 수집하게끔 프로그램이 예. 되어 있어서 인터뷰를 예.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고
1: 예.
0: 저는 이제 그 인터뷰하는 선생님을 따라서 그 마을에 이제는 이야기를 들려줄 어르신들을 찾아갈
1: 예.
0: 때 저희도 이제 따라 붙어서
1: 예.
0: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 그 마을을 가니까 진짜 그 마을 앞에 흐르는 냇물이 이 마을 이름처럼 씻을 네. 새의 마음 심자처럼 진짜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1: 예.
0: 마을 어르신들도 굉장히 너무나 다 이렇게 마음이 넓으셨어요.
1: 아.
0: 그리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1: 예.
0: 저희가 가서 그 세심엿 있잖아요.
1: 예.
0: 만드는 것들 물어
1: 예.
0: 여쭤보기도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진짜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본인들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그때 평상에 세 분이
1: 예.
0: 앉아 계셨는데 그 어르신들이 서로 짝꿍이 되어서 세심엿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1: 예.
0: 그러면서 고생하시면서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 막 이런 거 들려주시면서 아 진짜 고생이 워낙 많으셨겠다. 왜냐하면 그 땅은 특별한 어떤 그 자원이 없잖아요.
1: 예.
0: 그런데 순 노동력으로 인해서 이제 엿을 만들고 팔아서 자식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진짜 찡했거든요.
1: 예, 그래서 눈물 나려고 그랬어요.
0: 예, 그 어르신들 이야기 막 들으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 옛 이야기들. 그러니까
1: 네.
0: 어르신들의 이야기, 사라져가는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거구나.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듣고 그걸 전할 수 있다는 사람이
1: 네.
0: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동화를 쓸 때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이야기를 조금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저도 이제 마을을 기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마을
0: 그렇죠.
1: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이렇게 마을의 이야기를 남기는 작업 급 관심이 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엿은 좀 얻어 드셨나요?
0: 안타깝게도
1: 예.
0: 먹지를 못했습니다.
1: 먹지 못했어요? 네.
0: 그런데 언젠가 한번 사서 제가 꼭 먹어보리라. 근데
1: 네.
0: 아마 언젠가 먹었던 거는 같아요.
1: 예.
0: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얘기하시면서 들려주시면서 그 생각하면서 아마 엿을 먹으면 그 엿이 두 배, 세배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1: 아, 그럴 것
0: 해봤습니다.
1: 같습니다.
0: 네네.
1: 네.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 살아온 마을이지만 어르신들만 남아 계시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마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인데요. 이런 면에서 마을의 이야기를 남기는 작업 참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 참, 그 중간에
1: 네.
0: 한번 드릴 말씀이 올해도 똑같은 사업이 있고요.
1: 오래돼요.
0: 물론
1: 네.
0: 저는 이제는 그이 사업에서 올해는 참여하지 않지만 올해도 같은 사업이 다른 지역을 이제는 그 이런 똑같은 형태로
1: 예.
0: 해서 진행이 돼서 결과물이 나올 건데
1: 네.
0: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1: 예, 좀
0: 예,
1: 그래야 할것
0: 바람입니다.
1: 같습니다.
0: 네.
1: 네. 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신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곡 띄워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창완의 노래입니다. 집에 가는 길.

0: 네, 집에 가는 길. 해는 저물어 가고 밤이 찾아오면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둘 피어나고 철없던 어린 시절 떠나온 따뜻한 집에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우리 누구에게나 기억 속에 있을 고향집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습니다.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 올해 들어서는 또 전북교육청의 장애공감 그림책에도 참여하셨어요?
1: 올해 이제는 두 번째, 제가
0: 예.
1: 알기로는 장애공감 그림책이 두 번째 해였고, 제가
0: 예.
1: 이제는 두 번째로 참여 작가로
0: 예.
1: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는, 어떤 이제는 특정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저를 소개를 시켜줘서 제가 운 좋게 이 그림책에 참여하게 됐는데,
0: 네.
1: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책이 저에게 또 다른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이 아이디어나
0: 네.
1: 또 여태까지 제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 소수자 이야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그런 그림책입니다.
0: 이게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0: 예.
1: 장애학교 학생들이,
0: 특수학교.
1: 예,
0: 예.
1: 특수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 78점을 저희가
0: 예.
1: 그냥 받아서요. 근데
0: 아하.
1: 이제 제가 먼저 주제를 줬어요.
0: 네.
1: 여행이라는.
0: 여행.
1: 예, 주제로 해서 학생들이 그 주제에 맞게 78장의 그림을 그려서 교육청으로 보냈고,
0: 예.
1: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서 이걸 추려서 이제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는 그림을 쫙 놓고
0: 예.
1: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0: 그 그림에 맞게 이야기를
1: 네,
0: 만들다시.
1: 그렇죠. 예.
0: 예.
1: 그러다
0: 배치하는 게
1: 보니까
0: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사실은 이제는 주제는 여행인데
0: 예.
1: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각자 경험한 것들이나
0: 예.
1: 상상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배치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그림체가
0: 예.
1: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림은 엄청 수준이 높은 그림도 있고 또
0: 네.
1: 그렇지 않은 그림도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춰서 그림을
0: 예.
1: 배치하는 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0: 예.
1: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이 장애 공감 그림책은 어디서 볼수 있나요?
1: 사실은 이 장애 공간 그림책은 비매품이라서
0: 비매품.
1: 판매가 불가합니다.
0: 교육청에서 펴낸 책이어서.
1: 네, 그렇죠. 그래서
0: 예.
1: 이거는 그냥 학교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학교에
0: 예.
1: 이제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에서 이 그림책을 가지고 장애 공감을 할수 있도록 수업을 위한
0: 아,
1: 그렇게
0: 수업을
1: 해서 예,
0: 위한.
1: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 선생님들 예, 그때 제가 끝나고 나서
0: 예.
1: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강연을 했었거든요.
0: 예.
1: 교육청 강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200명 정도 됐었는데
0: 네.
1: 그분들 선생님들한테 그 책이 다 나눠져요. 그러면
0: 아하.
1: 선생님들이 현장으로 가셔서 그 책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를 공감할 수 있도록 각자 현장에서 그 책이 쓰이도록
0: 예, 현장에 거의
1: 합니다.
0: 교재네요.
1: 그렇죠.
0: 네.
1: 예.
0: 우리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1: 네.
0: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작가님이 낸 동화책 중에 초등교과 연기애도서 목록에 오른 책도 있어요.
1: 네네.
0: 네. 베프 떼어내기 프로젝트. 이 책이 그랬죠?
1: 네네.
0: 네. 이게 지금 서울시 교육청 쪽에서 이렇게 했나요?
1: 이 책이 앞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작년 2025년 전주 올해의 책에 선정된 도서예요.
0: 예.
1: 그래서 베프 떼어내기라는 이 조금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는 친구 관련 에 관해 아이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3학년 1학기 첫 번째 단원에 이 책과 연계된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연계 도서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저도 막 아,
0: 네, 참.
1: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구나라는
0: 예,
1: 생각이
0: 굉장히
1: 들었습니다.
0: 뿌듯하셨겠습니다.
1: SNS에
0: SNS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최규 작가가 각색한 어린이 희곡 노잣돈 갚기 프로젝트와 나란히 이렇게 선정됐다고. 예. 베프 떼어내기 프로젝트 잠깐 말씀하셨는데,
1: 네.
0: 책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1: 베프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혹시 베프가 있으신가요?
0: 네, 있습니다.
1: 아, 네. 다행입니다. 나이 들수록 베프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아이들도 자신이 친구를 사귀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떤 친구는 한 친구만 이렇게 꾸준히 온 힘을 다해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두루두루 좋아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를 많이 사귀는 친구들. 근데 제가 이 아이디를 어디서 얻었냐면 저희 아들이 조금 이렇게 한 친구만 해바라기 하는 그런 유형의 친구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엄마로서는 되게 답답하잖아. 친구를 다양하게 사귀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제 주인공 재현이가 하늘이 껌딱지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 껌딱지로
0: 재현이의 별명이
1: 예, 하늘이 껌딱지예요. 하늘이라는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이 하늘이 껌딱지라고 하는데 하늘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친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축구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활달한 친구라 친구가 많이 생기는데 재현이는 그 반대였거든요. 재현이가 너무 속이 상해서
0: 재현이한테는
1: 예.
0: 하늘이밖에 없었군요.
1: 그렇죠. 예. 그냥 바라기에 하늘 그 하늘이 바라기. 그런데 하늘이가 점점 자기한테 멀어져 가니까 재현이가 너무나 속상한데 이때 똘똘한 지원이라는 친구가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하늘이 바라게 할 거야? 너 자존심 상하잖아. 너 이런 식으로 하늘이한테 버려주지 말고 네가 대차게 하늘이를 떼어내라.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과연 성공했을까요? 궁금하시죠?
0: 성공했을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성공하면 안 돼요.
0: 성공하면 안 돼요.
1: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왜 좋아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실은 친구도 나는 너가 좋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친구를 떼어낸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현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너를 떼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떼어내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마음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진심은 사실은 너무나 하늘이를 좋아하는 친구고 계속 같이 다니고 싶은데 어찌하다 보니까 자꾸 떼어내는데 사실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두 친구는 다시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0: 더
1: 겁니다.
0: 친해지는
1: 예.
0: 사이로.
1: 어른하고 달라요.
0: 결론이 상당히 해피엔딩이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동화라는 것은 사실 아이들을 삶에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삶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까라는 어떤 뭐 해답보다는 어떤 그 길을 조금 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길을 아이들이 가면서 친구들과 좀더 행복한 결말을 맺도록 항상 동안에 행복한
0: 우리
1: 결말로
0: 작가님
1: 가고
0: 의기소가 참
1: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네.
0: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우리 어른들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청소년기에는 더 친구 관계가 더큰 문제겠죠?
1: 맞아요. 제일 큰 문제라고 해요, 학교에서도.
0: 이런 그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친구와 관계 맺는 법을 얘기해 주신 책이다.
1: 네네.
0: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는 책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1: 네네.
0: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신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베프 떼어내기 프로젝트 이야기 잠깐 들으면서 떠오른 노래가 있습니다. 한곡 띄우겠습니다. 예민의 노래입니다.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0: 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신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작가님, 네, 이번에는 작년에 내신 장편 동화 들깨들의 숲,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이 아마 버려진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1: 네, 유기견과 그들이 꿈꾸는 판타지의 공간을 제가
0: 예.
1: 설정해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또그
0: 예.
1: 안에서도 인간의 욕심이 또
0: 예.
1: 이들의 꿈을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0: 유기견의 시선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라고 할수 있나요?
1: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0: 예.
1: 사실은 온전히 유기견의 시선에서 볼 수만은 없는 게
0: 예.
1: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0: 예.
1: 완벽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들에게 사죄하는 마음,
0: 예.
1: 그러니까 수만 하루에도 지금 몇백 마리, 몇십 마, 그러니까 몇십 몇백 마리가 버려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기견들에게 우리가 조금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0: 네.
1: 생각을 했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많이 써서
0: 예.
1: 아이들에게 유기견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더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0: 네.
1: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0: 이야기 전개는 어떻게 되나요?
1: 여기는 이제는 그 라도라는 강아지가 나와요.
0: 라도.
1: 예, 라도는

0: 그랬고, 이 라도가 버려져서, 어떤 할매라는 개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고, 그
1: 네.
0: 할매가 죽으면서 본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이 섬숲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 삼숙.
0: 예, 그 섬숲이 바로 우리 유기견들의, 그러니까 동물들의 천국이다.
1: 예.
0: 그래서 네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곳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1: 예.
0: 그래서 라도는 원래 목적 없고 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삶이었는데 꿈이 생겼고 할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1: 예.
0: 보리라는 고양이를 만나요. 개와
1: 고양이.
0: 고양이의 어떤 설정이 되게 독특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둘의 케미가 이책 곳곳에 굉장히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개와 고양이가 동행을 했고 그 둘이 섬숲에 가서 또 그곳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어떤 그 인간의 욕망들을 마주하면서 이들이 그 안에서 또 자기의 삶 자기 자신들의 삶을 좀더 자기들 꿈꾸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좀 많은 활약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1: 섬숲에서 목격한 또 다른 인간의 욕망?
0: 네.
1: 어떤 것들이죠?
0: 사실 이제 여기 유기견들이 버려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제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이거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마구 생산해서 이제는 그 판매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이제는 어떤 법의 제도 속 제도에서 밖에서 멀어져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판매되면서 사람들이 경각심 없이 개나 고양이를 사고 또 그러면서 또 키우기 어려우면 버려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 섬숲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개공장이 있고 개공장에서 고양 개들이 마구 이제는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는 버려지고 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개들이 이제는 학 학대를 당하는 그런 거를 이 라도가 목격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1: 여기서 주인공의 행동이 필요하겠네요.
0: 예, 굉장히 겁쟁이에요, 라도는. 그런데 이 섬숲에 가서 보리를 통해서 좀더 현실을 좀 직시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네.
1: 결국 이 낙원이라고 했던 섬숲도
0: 네.
1: 누군가 희생하고 그런 데서 만들어졌는데
0: 네,
1: 이것을
0: 맞습니다.
1: 여기서 이제 라도 일행이
0: 네.
1: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뭐 스스로 목소리를 냈다?
0: 네.
1: 뭐 이렇게 볼수 있나요?
0: 완전한 어떤 그 변화를 불러일으키진 못하지만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가해하는 것들에 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제는 좀 더, 그 온몸으로 이렇게 반항하고 온몸으로 막아내는. 근데 사실 인간이 할수 없는 일들을 이들이 대신 하는 거죠. 네.
1: 이 들깨들의 숲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어릴 때 누구나 다 집안에 강아지 한 마리씩 키워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사랑했던 강아지를 병으로 잃고 나서 제가 이제는 한참 또 어른이 돼서 또 집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제가 약간 떠안듯이 강아지를 키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강아지도 아파서 빨리 죽었던 그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게 책임감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1: 책임감.
0: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당시 책임감이 그렇게 묵직한 책임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 먹고 사느라 바쁘고 아마 그때는 젊어서 저한테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아예 키우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강아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책임감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요즘 들어서 사실은 개, 고양이를 키우는 일들이 굉장히 집안마다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이들,
1: 그렇죠.
0: 집안마다 많아지면서 또 버려지는 개들도, 고양이도 너무 많아지고, 이런 그, 비일비재하게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들이고 우리가 왜 이런 생명을 함부로 사다가 버리는 건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 동물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자기가 좋아서 당장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그 장난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이하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쓰게 된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 들깨들의 숲 이야기를 통해

0: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뭘 잘하고 싶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1: 그러니까 동물에 관한 본인들,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0: 예.
1: 그러니까 반려동물로서 본인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0: 예.
1: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서
0: 네.
1: 키웠으면 하는 마음과
0: 예.
1: 생명의 소중함을
0: 예.
1: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동화를 썼습니다.
0: 네. 책임감, 생명의 소중함. 들깨들의 숲 내용은 아마 우리 그 전북일보의 김경옥 작가가 서평을 쓰셨더라고요. 봤더니 마치 우리 인간들의 불편한 거울을 보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 돌봄과 책임을 생각하게 하는 책, 들깨들의 숲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잠시 또 노래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동물을 소재로 삼아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가수가 있어요. 가수 박희수 씨인데요. 이 박희수 씨는 동물은 우리에 갇힌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 때문에 터전을 잃고 갇혀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갇힌 동물의 시선을 담아낸 노래, 말순이의 편지 듣습니다. 가수 박희수입니다.

0: 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시분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주 역사의 한 대목을 담아낸 청소년 소설 유령이 된 소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게 근대발 전주에서 벌어진 천주교 박해 사건이 배경이죠?
1: 네네. 병인박해 때 이야기를 가지고
0: 네.
1: 제가 소재를 얻어서 쓰게 되었고요. 그 한옥마을에서 완산도서관으로 오다 보면 싸전다리를 건너야 하거든요.
0: 예. 예.
1: 싸전다리를 건너고 나서 완산도서관으로 오기 위해 꺾어야 하는 그 천변을 따라서 네,
0: 네.
1: 오다 보면 성물이 모자이크로 된 성물이 있는데 그 성물에 그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홍이라는 사람과 남종명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망나니에게 이제는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그 모습을 담은 모자이크를 보고 제가 소재를 얻은 이야기입니다.
0: 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1: 지금 이제는 주인공이 단우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아버지가 산악인인데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이제 실종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그 맹목적인 어떤 그 산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족보다 산이 더 소중한 아빠에 대한 어떤 배신감과 또 도대체 왜 그렇게 산이 좋아서 산에서 그러니까 실종됐다는 건 거의 죽음과 맞닿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왜 죽어야 했을까? 가족보다 그렇게 소중했을까? 이러면서 이 단우가 굉장히 많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이런 것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조금 더이 아이를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끌어당겼었어요. 아픔을. 그러는 와중에서 이 친구가 곤지산에서 한 소년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 그 평범한 소년과 너무 달라요. 뭐 허름한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헝클어뜨리면서 자기의 이름조차 모르는 그 소년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홍은 실제 이제 그 당시 병인박해 때 15세 때 원래는 14세 때 남종명이라는 또래의 남자애와 같이 이제 투옥됐다가 우리 그때 조선시대 때는 15세가 돼야 죽일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다가 이두 소년이 배교를 하지 않아서 이제는 수장시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홍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이 소년이 단우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단우도 신념이라는 아버지의 신념 그리고 자기의 신념 그리고 이 소년이 홍이 배교하지 않았던 그 신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친구가 점점 자기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계기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홍을 이 구천을 떠도는 홍을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1: 네네.
0: 중학생 단우,
1: 네.
0: 그리고 과거에 박해 사건으로 순교당한 홍,
1: 네네.
0: 그두 소년이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1: 네, 맞아요.
0: 할수
1: 예. 그러니까
0: 있겠네요.
1: 배경은 현재인데, 과거의 아이를 이쪽으로 소환을 해서, 지금 현재를 사는 아이를 어떻게 보면 구원을 한다는 그런 설정입니다.
0: 사형터였던 곤지산 자락
1: 네.
0: 초록바위.
1: 네네.
0: 여기서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고, 또 동학 농민군들도 붙잡혀서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하지요. 우리 극작가 최기호 작가는 문학작품 속 전주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여기서 김근혜 작가의 유령이 된 소년을 두고 초록바위에 서린 슬프고도 굳건한 신념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만큼 전주 이야기를 실감나게 풀어낸 작품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김근혜 작가님 전주를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1: 사실은 전주에서 지금 제가 23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아마 작가가 되지 않았다면 전주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0: 아마도,
1: 네,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저 저 먹고 사는 일에 더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그런데 글을 쓰고 나면서부터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 그 지역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가 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때 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역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소재로 거의 쓰지 않았었어요, 초반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제가 최명희 문학관 상주 작가를 하게 되면서
0: 예.
1: 최명희 작가의 홈플을 읽게 됐고
0: 네.
1: 홈플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지역 이야기가 이런 거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0: 네.
1: 씨앗이 될 수 있구나. 그래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고
0: 예.
1: 그렇다면 나는 작가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0: 네. 근데
1: 꼭 남겨야 될 이유나 어떤 사명감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사는 곳의 이야기를 작가로서 들려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네, 네.
1: 그때부터 조금 전주를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눈에 띈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성물이었었어요.
0: 예, 예.
1: 그 성물 속에 그 소년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0: 예.
1: 물론 이런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 강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죽음이라는 건 두려울 텐데 그 두려움
0: 예.
1: 앞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두 소년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끌어왔던 거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전주 어느 곳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지
0: 예.
1: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걸 이야기로 풀어내지
0: 예.
1: 하는 그런 상상 속에 맨날 빠져 삽니다.
0: 아, 더욱더 지역을 많이 생각하시게 됐네요.
1: 네네.
0: 네. 유령이 된 소년 이 작품 속에서 이제 두 동갑내기 소년이 시간을 거슬러서 만나는데요. 이 시간을 거슬러서 만나고 대화하는 이 과정에서
1: 네.
0: 우리 작가님이 청소년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1: 오래전 병인박해 때 죽었던 두 소년이 살았던 시대에 청소년들은 네.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저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0: 예.
1: 아무리 우리가 그때의 이야기를 제가 고민을 한다고 해도
0: 예.
1: 아마 오롯이 다 가닿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1: 그런데 지금을 사는 아이들은 저도 청소년기를 겪어봤고
0: 예.
1: 또 그런 아들이 있었고 또 제가 가르친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0: 예.
1: 어렴풋이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가 제가 조금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0: 예.
1: 공감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그러다가 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겪는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 있잖아요.
0: 예.
1: 그 고민들이 사실은 뭐랄까 이제는 그 오래전에 박해로 죽었던 그런 아이들의 고민에 비하면은 사실 그냥 미비한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0: 예.
1: 예, 고민이잖아요.
0: 예.
1: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끝없이 고민과 고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그 고민에 빠져서
0: 예.
1: 본인을 어떤 실체를 잃어버리고 사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결국에는 돌아오는 기간이 긴 친구도 있고 짧은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충분히 겪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 순간순간 잃지 않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내가 추구하는 신념이나 그리고 내가 바라는 삶은 무엇인지 끝없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조금 더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0: 예.
1: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 오래전 죽은 그 홍을 데려다가 그 친구가 죽음 앞에서 했을 수많은 고민 앞에서 우리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하는 고민들이 그 비교를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0: 총을 예.
1: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동화를 그러니까 이 소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0: 네네.
1: 그리고 거기다가 종교까지 들어가서 어떤 분은 이 천주교 이야기를 여기에 넣은 걸 굉장히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종교 얘기를 한 게 절대 아니고
0: 그렇죠.
1: 어떤 신념이나
0: 예.
1: 그 당시 그 청소년기 아이가 가졌을 어떤 고민과 고통 안에서 지금
0: 예.
1: 우리 아이들이 겪는 그 고통이 서로 어떤 식으로 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0: 네.
1: 네.
0: 아슬아슬 평균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하루를 견디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청소년 소설
1: 네.
0: 유령이 된 소년 꼭 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아마 문학작품에 담긴 장소들은 작품과 독자를 더 가깝게 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초록바위를 배경으로 삼은 유령이 된 소년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일독을 권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이 유령이 된 소년의 작가의 말을 통해서 청소년 독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짧게 직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네. 우리 청소년들이 일단 자기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네.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 본인의 신념을 세우는 예. 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 책이 곤지중학교가 배경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곤지중학교
0: 주인공이 네, 곤지중학교 학생으로
1: 네, 나옵니다. 예. 실제 학교에 가서도 제가 배경을 그대로 담았거든요.
0: 네.
1: 근데 곤지중학교가 이 책을 읽었다는 소문이 안 들려서 네. 꼭 이 책을 곤지중학교는 필독서를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아, 뭐 곤지중학교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초록바위를 배경으로 삼은 청소년 소설인 만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고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 자신을 잃지 않는 그 굳건한 태도를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작가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지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 읽는 마을. 이 시간에는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시는 동화 작가 김근혜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인이었습니다.

0: 지난 몇 주 동안 온 나라가 선거운동의 열기로 들썩였습니다. 유행가 리듬에 어떤 후보의 이름이 섞여 동네 여기저기로 울려 퍼지기도 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마다 자리를 잡고 연신 폴더 인사를 하고, 또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을 맞추며 악수를 건네고 명함을 나눠주면서 시선을 붙잡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마주치셨겠지요? 네, 오늘이 바로 6.3 지방선거입니다. 이미 각 지역의 투표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 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쉬다가 느지막히 나가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런저런 공약 중에 노동공약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공약을 진짜 권리로 만드는 건 일하는 우리들의 투표 참여입니다. 정치가 당장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요? 1.3.2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1.3.2 라디오는 6.3 지방선거 전에 녹화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형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더워요.
0: 네, 엄청 덥습니다.
1: 지구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0: 네, 네. 6월 같은 날씨예요. 네. 네. 그 지난 한 달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1: 네, 오늘 노동 뉴스 진짜 노동자였던 삶의 냄새, 땀방울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전북 지역 고용 시장 이야기인데요. 아마 네. 곧 이후에 방송이 될 것 같은데, 통계를만 보면 4월 기준 전북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2만 2천 명이 늘어서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0: 아, 네. 네. 취업자는 2만 명 늘었다.
1: 그렇죠.
0: 24년
1: 속을 들여다보면 네. 조금 다릅니다. 주당 17시간 미만 초단기간 취업자는 2만 5천 명이 늘어나고, 아. 그런데 45에서 53, 3시간 취업자는 2만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늘기는 했는데 임시 노동자이고 상용직은 오히려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0: 단시간 노동자 중심으로 많이 늘고 이제 전일 이제
1: 그렇죠. 실질적인 안정적인 줄었다는 네, 얘기인데요.
0: 네.
1: 그리고 또 전주시 평균 임금이 10.6% 올라서 도내 최고를 기록. 하긴 했는데
0: 네.
1: 노동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고 또 그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0: 네.
1: 특히 그 29세 이하 청년층이 1인 자영업자가 무려 254%나
0: 아.
1: 늘어났다는 건데요.
0: 네.
1: 이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0: 네.
1: 뭐 배달 라이더라든가 플랫폼 노동 같은 어떤 강요된 사장이
0: 네.
1: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 여성 노동자 또한 15시간 미만 쪼개기 구인이 이제 늘어나서 비중이 15%나 늘어난 그래서 양질의 어떤 노동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뭐 수는 늘어났지만 노동 현장은 매우 열악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0: 아이고, 그렇군요. 오늘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이제 고용 동향을 살펴볼 텐데 이따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요.
1: 예.
0: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1: 예. 두 번째는 전북 자치도와 전북노동권익센터가 편의점 업계와 손을 잡고 5월부터 11월까지 이전 노동자 연계형 쉼터 네. 10곳을 운영합니다.
0: 연계형 쉼터라는 거는 이제 편의점을 그렇죠. 쉼터로 활용한다는 거죠? 예.
1: 전주에 5곳, 네. 그다음에 완주 2곳, 익산 2곳, 김제 1곳인데요. 네. 이제 이곳에 방문을 해서 명단에 서명을 하시면 그 매월 비치된 기프트 카드로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좋은 소식인데 전주 5곳이 어느 곳인지 혹시
1: 전주 5곳은 중화산동 도청 사랑 CU 중화산동이죠.
0: 네, CU. CU와 주로 CU와 그렇죠. 지금 전주는 하고 있네요.
1: 송천 제일 서신 미소점 네.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전주 뉴타운점.
0: 네. 아, 라이더 분들 듣고 계시면
1: 네. 네. 참고를 하셔서 꼭 방문해서 네. 네, 음료 한 잔씩 이렇게 드시고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길 위에가 곧 일터인 분들이잖아요.
0: 네. 라이더 대리기사 이렇게.
1: 그렇죠. 네. 한여름 폭염과 폭우를 피할 공간은 이게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 비록 지금은 편의점 10곳인데요. 이 작은 쉼터가 도래 곳곳에 좀 촘촘히 확대돼서 우리 이동 노동자들의 땀을 네.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은. 매월 20만 원인데 예. 이게 이제 소진되면은 안 돼요.
1: 안 되잖아요.
0: 그래서 막 조기에 소진되는 예. 편의점도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이 방송 들으면 6월 초에 나갈 건데 예. 네. 더 더워지니까 예. 또 쉬더라도 이렇게 음료 한 잔 편하게 마시고 눈치 안 보고 이제 쉴 수 있도록 예. 그런 편의점 전주 연계형 쉼터 많은 예.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입니다.
1: 세 번째 소식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조합원 1,205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먼저 해야 할 노동 정책을 조사를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노동자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냐? 라는 질문에 1위가 5인 그러니까.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휴일 공휴일 수당 지원이 1위를 네.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법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네. 서름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 네. 싶습니다.
0: 아,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저희한테 상담이 오는 경우도 많죠. 꽤 있는데 네. 역시나 이제 진짜 고르게 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군요.
1: 사실은 절박한 곳이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0: 그렇긴 네. 하죠. 예, 예, 맞습니다.
1: 두 번째는 그 2위는 산재 임금 체불 또 근로 감독권의 지방 이양이 네. 예,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건 가까운 곳에서 네.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신속하게 네. 예, 풀어가기를 바라는 우리 노동자들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0: 최근에 이제 저희 전북도도 이제 하반기부터 네.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가 이제 전북도에 이양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가 도민들로 노동자들도 그런 기대가 좀 있나 봐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왕 도입된 제도인 만큼 조금 좀 실효성 있는
0: 네네.
1: 그런 제도 이행이 됐으면 철저한 좀 준비를 해서
0: 맞습니다.
1: 우리 노동자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네. 그런 제도를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타 의견으로는 주 4일제 도입, 그다음에 또 비정직 차별 해소, 네. 뭐가 그 뒤를 이어서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지금 기간이잖아요.
0: 네네,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어쨌든 아픔을 좀 메모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어쨌든 노동자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선거에 꼭 네. 참여를 해서 네.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공약이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1: 그럼요.
0: 네, 이런 게 진짜 네. 필요한데 어쨌든 이제 전북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정책 설문조사를 한 것이니만큼 우리 이제 당선된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정책화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1: 네, 하여튼 권리는 당사자들이 네네네.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바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1: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이주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0: 빠지지 않죠.
1: 그렇죠.
0: 매달 사건이 있습니다.
1: 네,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A씨는 고용 허가제, 그 뭐 E9 비자라고 네네네. 하던데요. 가족 동반이 안 된다며요.
0: 맞습니다. E9은 네. 가족 동반이 안 되고
1: 지금
0: 있죠.
1: 8년째 타향살이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족 못 본 지가 2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미등록 체류자가 된 분들이 고향조차 방문하지 못한다는 그렇죠. 것은 그분들도 정말 이것은 아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더 아픈 것은요.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일하다 일주일 만에 왼손 네. 손가락이 절단된 네팔 노동자 B씨의 이야기입니다.
0: 아, 네.
1: 사고만큼 더 아픈 것은 그 이유인데요.
0: 네.
1: 현행법상 5인 미만 농업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전 뉴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서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농업사업장은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0: 가입이 이제 의무가
1: 의무가 아니어서. 아니다 보니까 네. 농장주가 이제 필수로 가입해야 할 농업인 안전보험마저도 또 가입이 또 안 돼가지고
0: 아, 네 아이고
1: 예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발려했고
0: 네
1: 그래서 지금 치료비 문제라든가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해고 통보 또 기숙사 퇴거까지 네 있었거든요
0: 아이고, 네.
1: 그래서 지금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 네.
1: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전에 전해주신 이야기는 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네. 사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1: 네. 그렇죠.
0: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족 동반을 좀 허가해달라는 이나인의 요구들이 네. 많이 있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여러 비자 중에 가족 동반이 허가되는 비자도 있는데 네. 이제 여기 이제
1: 이나인
0: 이나인은 안 되고 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0: 이제 요즘은 이제 연장하면 네. 최장
1: 9년까지 가는 거죠.
0: 이제 예, 예 네. 있을 수 있거든요.
1: 근데 계속 가족이 못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못 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0: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소식을 전해 주신 것 같고.
1: 예. 어쨌든 우리 농촌 또 그다음에 공장 이제 이주 농장 없으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0: 그럼요.
1: 예. 그래서 뭐 K
0: 정말 그렇습니다.
1: K 농촌의 구원투수라 이렇게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0: 맞습니다.
1: 예, 일하다가 다치면 소모품처럼 네. 버리는 것은 예, 글로벌 전북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는 국적을 네.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법령의 허점을 핑계대는 비정한 제도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제일 이게 산재 이게 네. 참 이게 오인미만 농업에 네. 대한 이게 빨리 시정돼야 되는 문제고 저희도 이제 저희 단체도 몇 번 이게 이제 이런 그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제 제대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사실 이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장주도 보험 처리하면은 너무나 이제 가벼운 문제인데
1: 그렇죠.
0: 이게 이제
1: 복잡하게 만든 거죠.
0: 치료를 네. 치료비를 또 지불하고 그러려면 맞아요. 심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재기간에 임금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상 주게 돼 있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보험으로 안 되니까 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농장주분들도 생각을 진짜 많이 바꿔 가지고 네.
1: 어쨌든
0: 보험은 진짜 가입을 해야 된다.
1: 맞습니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농장주의 인식도
0: 네.
1: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래야 우리 농촌 어떤 그 노동 문제도 네. 좀 보드랍게 좀 해결될 네. 수 있지 않을까.
0: 지금 해마다 네. 막
1: 엄청 늘어나잖아요.
0: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누는 것보다 정책이 따라가는 속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1: 맞습니다.
0: 정말 네. 진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할 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점검하고 네.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희생자들이 또 이제
1: 맞습니다.
0: 작은 사업장의 이제 사업주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하여튼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0: 네.
1: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좀 좋은 얘기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정읍 씨가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계절 노동자 네. 143명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와 또 고용주 준수 사항을 네.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읍에서 710여 명의 계절 근로자가 네. 농촌 인력난을 돕고 있는데요. 숙소 마련이 어렵거나 또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도 운영합니다.
0: 아, 네, 네.
1: 아주 그렇군요. 굉장히
0: 네.
1: 예. 그래서 하루 인건비가 11만 원인데요.
0: 네.
1: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아, 네. 이거 이제 사실 이제 저희도 네. 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던 건데 인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니까 천장 점검을 한다니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점검돼서 결과도 좀 발표됐으면 좋겠네요.
1: 아, 그렇죠. 그것도 네.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권보호는 노동자를 감시하고 또 이탈을 막는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안전한
0: 네.
1: 숙소 그다음에 네. 정당한 대우
0: 네.
1: 이런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 관행이 정착될 때 비로소 농촌 인력난도 근본적으로
0: 네.
1: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래도 이런 점검에 나섰다니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1: 예.
0: 네, 5월 달에 예. 이제 사실 선거여가지고 예. 노동뉴스가 예. 그리고 또 삼성전자 뉴스에 막 가려져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노동뉴스가 지역뉴스가 많지는 않는데
1: 예.
0: 사실 후보들이 그런 거를 막 적극적으로 공약화했다면 예. 훨씬 더 많은 노동뉴스가 있었겠죠.
1: 맞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노동 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0: 네.
1: 아,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던 단어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결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다친 이의 손을 또 잡아주고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주고 또 오늘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번 코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한 달에 이제 한 직종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특별한 직종이라기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전북 지역의 고용 동향을 발표해서 비정규직과 취약 노동자의 실태를 이렇게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의 노현정 정책국장님을 모시고 지역별 고용 동향상의 전북 지역의 고용 동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노현정입니다.
0: 네. 그 뭐 이걸 이제 해마다 해오고 계신데 잠깐 이 통계에 대해서 간단히 그래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 도센터가 2021년부터 지역별 고용조사의 원자료를 가공해서 전북 지역의 어떤 주요 노동 동향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해 왔고요. 근데 매년마다 이제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서를 내는지 모르고 또 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지역의 어떤 노동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실업률이나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냥 뭐 취업률, 실업률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지역의 어떤 그 노동의 동향들을 살피지 않으면 어쨌든 뭐 지금 선거 기간이어가지고 뭐 많은 후보들이 뭐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지역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지역의 경제도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매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자 분이신 우리 유기만 국장님도 같이
0: 네,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 네,
0: 네. 일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이 보고서는 볼 수 있고
2: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0: 그리고 또 요약본도 네. 살펴볼 수 있고요.
2: 네, 그렇습니다.
0: 주요하게는 이제 비정규직 그 취약 노동자의 어떤 현황 분석, 뭐 임금, 노동 시간의 변화 이런 네. 것이 이제 주된 어떤 내용일 텐데.
2: 네.
0: 뭐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큰 변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이제 노동 동향을 내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비정규직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이제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취약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비정규직의 규모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북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이제 인포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좀 시각적으로 통계를 잘 볼 수 있도록 자료집에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워낙 잘들 안 보셔가지고 제가 A3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여튼 전북 지역은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비정규직은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 24년도에 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네. 감소를 했고.
0: 14,000명.
2: 네네. 그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도 아시지만 국가 통계 중에 비정규직 규모를 내는 조사가 있잖아요.
0: 네.
2: 그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 조사상의 근로 형태별 조사에서 네. 그 사실은 이제 국가가 그 이제 시군은 발표를 하지 않지만 전체 그 이제 광역 시도의 비정규직 규모를 매년마다 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조사의 방식이 지역별 고용 조사랑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지역별 고용 조사상의 비정규직 규모는 사실 근로 형태별 조사상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근로 형태별 그 비정규직 규모보다 다소 높습니다. 다소 높은데 일단은 이제
0: 특수고용이 포함되고 막
2: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로 형태별 조사상의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규모는 24년도에 41%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21년도부터 비교를 하면 소폭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네, 네.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저희도 감소하긴 했지만 저희는 한 전반적으로 전체 퍼센테이지가 좀 여기 보시면 한 38.9%고요. 이제 성별로 따지면 여성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2: 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규모가 남성보다 한 높은데요. 그 작년은 다소 감소했어요. 네. 이제 감소해서 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도에 여성 비정규직은 다소 감소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일단은 뭐 통계 수치상으로는 네네. 반가운 소식인데
2: 네네.
0: 전국보다는 어쨌든 높고
2: 네.
0: 전북이 네. 감소하고 있더라도
2: 네.
0: 전국이 38.2% 임금 노동자 중에 38.2%가 비정규직이고 전북은 41%로 나온다고
2: 네.
0: 하는 거죠.
2: 네.
0: 최근에는 또 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비정규직 규모가 점점점 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이제 그 고전적인 의미의 비정규직 규모가 약간 좀 변해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혹시 더 뭐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그 연령대별 특징이라든지 아까 뭐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네,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2: 성별의 특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연령대별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전북 지역은 어쨌든 연령대별 비정규직에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당연히 60대 이상의
0: 그렇죠. 그러니까
2: 네. 그 고령의 연령층의 네. 비정규직이 무려 7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연령은 가장 이제 노동을 시작한 20대 연령이 33%입니다.
0: 아, 네.
2: 그다음이 50대, 40대, 네. 30대 순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령별로는 다 줄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전북 지역은 60대와 20대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해요.
0: 네, 네.
2: 근데 어쨌든 특히 이제 20, 30대는 비정규직 중에도 계약직만 무려 40% 이상이 증가했고 50대는 단시간 계약직, 60대는 단시간이 증가했어요.
0: 아.
2: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들을 검색해 보니까 전북 지역의 청년들의 고용을 하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혁신도시의 그런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네, 단시간 네, 네. 뽑는 네, 뭐 네. 연금공단이나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뭐 체험형 인턴이나 프로젝트성의 어떤 계약직 중심으로 20대가 는 게 아닐까. 2030의 어떤 계약직 비중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고령화가 되면서 저희 전북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40대의 어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40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물론 1인 가구 수도 많겠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는 40대 연령층은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경향성이 높아서 단시간 일자리도 그렇게 급감한 게 아닌가 좀 추정해봤습니다. 네. 네.
0: 그 저희 단체로도 이제 60대 고령층의 이제 상담도 좀 꽤 오거든요. 네네. 비정규직 그리고 쪼개기 계약도 네. 있고 이제 초단시간 여성분들은 초단시간 상담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비정규직이 줄긴 했는데 사실 청년층은 계약직이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단시간이 증가했다. 네. 이거는 약간 좀 살펴보면 이게 진짜 고용의 양극화 현상은 네. 여전히 진행 중인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연령별로 살펴봤는데 네. 이제 주로는 어떤 업종에 비정규직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나요?
2: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제가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면 그때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올해는 25년도 기준으로는 부동산업이 무려 57%가 네. 넘었고요. 그다음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네. 서비스업, 그다음이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0: 예상이 되는 업종.
2: 그렇죠. 이 세 가지 업종이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비정규직의 가장 비중이 1등이었다가 2등이었다 3등으로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보통 부동산업은 이제 그 이름 자체로 네.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공급하는 네. 업이고 보건업 같은 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거주 복지 시설의 네. 어떤 상담 운영업, 그다음에 상담을 하는 시설 관련한 업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숙박 음식점업은 민박업소나 이런 네.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뭐죠?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에는 매년 거의 10년 이상 1등하고 있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전북 지역은 45%가 비정규직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종사자, 그다음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순입니다. 네. 그리고 전년 대비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건 농림업의 숙련 종사자, 그다음에 관리자, 사무 종사자 순인데요. 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도대체 어떤 직종이 포함되었는지를 보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을 하시는 분들, 또 청소, 경비,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또는 가사보조나 또는 육아, 또는 농림업에서 단순한 노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 종사자는 말은 서비스지만 우리가 흔히 주변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네. 또는 간병 하시는 네. 분들, 양육, 육아도우미, 또는 검침원들, 또 주차관리, 배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런 일을 하는 곳에서 비정규직이 매우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그 이제 전에 단시간 노동자가 네. 많이 늘었다고 했고 통계상으로도 이제 지금 전국 통계로도 초단시간 노동자가 네. 더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네.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제 15시간 미만 주 노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지칭한 말이잖아요. 네.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통계가.
2: 여기도 아까 이제 비정규직 비중이 여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 노동자의 비중은 여성이 무려 남성보다 2배 이상 한 4만 6천 명 정도로 네. 추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여성이 71% 정도가 돼요.
0: 전체 초단시간
2: 그렇죠.
0: 노동 중에.
2: 노동자 중에.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의 규모 차이가 한 2만 7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왜 이럴까?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검색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요양보호사나 아이 돌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뭐 장애활동 지원사 이런 분들도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인데 굉장히 단시간 하루에 두세 시간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비중으로 한 이런 여성의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커피숍이나 대학교 안에 상권 안에서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5시간 미만의 어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배제되면서 어떤 비중도 높아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0: 아니 그게 네. 추정이 아니고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정말 네. 요양보호 기관도 있고 네. 강사분들도 예, 공공기관에서도 네. 아예 제가 그 공고문에 네. 뭐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하라고 예, 아. 공고 지침을 내리는 네. 것도 최근에 상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 지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아예 그냥 세팅을 더 일해줄 수 있지만 이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초단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별하게 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통계상으로도 이게 나왔네요. 네, 갈수록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네. 게 참 슬픕니다. 그래서 이 초단 시간 노동자도 뭐 차별 없이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목표가 비정규직 공정수당, 네, 공정임금제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그런 어떤 것들이 반영되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청취자 중에 이제 이런 것을 대놓고 초단시간 15시간 이하로 막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분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런 불합리함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물론 익명과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25년도 최저시급 1만 원이 이제 넘었잖아요. 그렇죠. 실질 최저임금 근데 인상률은 마이너스라고요.
2: 네. 여러분들이 통장에 받으시는 임금과 달리 그 우리가 그거 그런 임금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온 임금을 명목 임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해 소비자 물가가 오르잖아요.
0: 그렇죠.
2: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 소비자 물가를 대비했을 때 계산을 하는 임금이 실질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임금 명목 임금이지만 내 돈으로 예를 들면 콩나물을 하나 샀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그 최저시급이 도입된 지 몇 년 만에 만 원으로 도입됐냐면 찾아보니까 한 37년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 원이 돼서 기뻐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평균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가 그 임금 안에서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2014년부터 25년까지의 전북 지역의 평균 임금이에요. 한 14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그 올해 저희의 전북 지역의 명목 임금은 여성 남성 포함해서 282만 원입니다. 네. 이거를 소비자 물가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떨어지냐면 무려 240만 원대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한 달에 280만 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24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오르고 올랐으니까. 있어요. 근데 네. 2023년도부터 무려 1%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도 하락하는 거죠.
0: 네.
2: 그래서 25년도가 마이너스 0.4%로 실질 임금의 소비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락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에 질문한 것과 연동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올랐어 너무 기뻤지만 실제 받는 임금으로는 구매력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비정규직 비중도 높고 초단 시간의 비중도 높은 이런 분들에게는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른 그렇죠, 그렇죠. 직종보다. 네. 그래서 이 실질임금의 하락이 이 생계 위협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에서 뭐 210만 원으로 월급은 올랐지만
2: 네.
0: 200만 원일 때보다 살 게 더 줄어든 거죠.
2: 네,
0: 물가가
2: 거죠.
0: 올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명목 임금은 200에서 210만 원이 된 거지만 구매 능력은 200만 원보다 적어진
2: 네.
0: 막 190만 원 정도

0: 어떤 것들이 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정상화 중에 우리나라가 역대로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또 성별임금 격차인데
1: 네, OECD 국가 중에 네. 한 거의 15년 이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별임금 격차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네. 이런 공직사회나 네.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사실 차별이 그렇게 임금 격차가 이제 있지는 않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초단 시간이 많아지고 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이런 그리고 네. 여성 직종 중에 네. 여성이 많은 직종이 이제 계속 최저임금에 묶여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그 지금 해소를 못하는 어떤 걸림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떤 상황인가요?
1: 이제 작년에. 여기 그림으로 이제 네. 성별을 표현했는데 뭐 이제 멀리서 보여서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제 녹색이 남성이고 보라색이 여성인데요. 25년도에 남성의 임금은 335만 원이에요. 네, 네. 정부기. 여성은 287만 원입니다.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거의 100만 원 네.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제도 지역에서 뭐 성별임금 격차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여성의 임금이 무슨 이유로 성별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의 차이가 물 10년 이상 계속 1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할 때 여성은 한 66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0: 네. 그것도 네. 조금씩 개선이 됐네요. 24년에는 그래도 65.3%?
1: 네. 더 늘어났죠.
0: 24년에는 65%?
1: 그러다가 다시 66.9%로 네, 올랐습니다.
0: 66.9%로 네. 약간 격차는 조금 네. 조금씩 줄어왔다는 거잖아요.
1: 네.
0: 네.
1: 네. 근데 그래요. 이제 이걸 실질 임금으로 계산하면 이 격차가 해소되냐? 절대 해소가 안 돼요. 그만큼 그래요.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여튼 여성의 임금이 어쨌든 남성의 임금보다 100만 원 이상이 낮다라고
0: 여전히.
1: 하는 네, 네.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고요. 이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공간, 어떤 일터에서 일한 결과인데 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은 하고 여성이라는 성별이라는 어떤 차이로 임금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뭐 성별임금 공시제, 임금 공시제를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올해 이재명 정부는 법을 만들어서 임금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서울시도 이미 몇 개 지자체는 주요 공공기관의 임금을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시제도를 통해서 아까 이제 공공기관은 성별임금 격차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요 행정기관을 뺀 어떤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의 기관들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시해서
0: 그렇죠.
1: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공개되고 그것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0: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해서 문제예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그것도 참 네. 그 혹시 이제 최저임금 네. 단시간 이런 네. 걸 했었는데 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도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1: 맞아요.
0: 어떠셨나요?
1: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0: 월 소득이
1: 그렇죠. 왜냐하면 네. 최저시급은 우리 제도잖아요. 한국 사회 네.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는데 25년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만 30원이었고요. 그 월로 계산하면 한 209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한 27%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0: 네.
1: 전국보다 한 0.9%가 높고 물론 전년 대비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25년도에 감소하긴 했지만 어떻게 또 최저임금을 못 받는 직종에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0: 단시간 노동자들은 또
1: 뺐잖아요. 초단시간 네. 노동자를 빼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죠. 우리 전북 지역이 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고
0: 네.
1: 직업별로는 뭘까요? 단순 노무 종사자가 무려 40% 가깝게 높게 네, 나타났어요. 네. 네.
0: 그래요. 초단시간 노동자를 빼고 그렇죠. 이제 그렇더라도 그 중간에 뭐 20시간, 30시간 이렇게 네. 그런 노동자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1: 네.
0: 그런 분들 어쨌든 월 소득이 이제 임금으로 한 달을 먹고 사니까 월 소득이 이제 최저임금 정도는 이제

0: 최저임금이 이제 최저 생계비 수준이니까
1: 그렇죠. 네.
0: 그런 소득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갈수록 단시간 노동자가 많아져가지고
1: 네.
0: 이제 생활이 어려움을 느끼는 호소하는 그런 층이 많아진다는 건좀 문제인 것 같은데 분석에 따르면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1: 네.
0: 이제 특히나 이제 초단시간이나 최저시급 미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고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1: 네.
0: 어느 정도입니까?
1: 일단 60대가 가장 높았어요. 성별로는 여성, 그리고 연령대는 60대가 초단시간과 최저시급 미만의 비중이 높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초단시간은 여성이 71% 넘었고, 60세는 87%를 넘었고. 그러니까 거의 60대 이상 여성들이 어떤 노동을 하냐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노동이지만, 주변부 노동,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노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
0: 60세 이상은
1: 네.
0: 남녀가 다 그런 것
1: 아, 그래요. 경비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0: 같아요.
1: 그래서 어쨌든 고령 연령대, 금방 말씀하셨던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어떤 그런 불안정한 고용 구조나 이런 저임금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특히나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1: 네.
0: 일자리가 이제 일자리 뭐가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층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이렇게
1: 네.
0: 그 취업을 원하고 그리고 사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고령층이 지금
1: 네.
0: 노동시장으로 다시 편입되고 있는 그런 게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층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최저시급 미만도 많다.
1: 네.
0: 이렇게 이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또뭐 저희 지역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많은 지역이잖아요.
1: 맞아요.
0: 전북 지역이.
1: 네.
0: 그런 5인 미만 사업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1: 여기 그림 보시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국보다도 2%가 높아요. 저희 전북 지역은 5인만 사업장이 19.3%, 이제 거의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연령대도 60대예요. 60대가 30%를 넘고 있고요. 그다음 50대, 40대 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영세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노동권이나 노동 기본권의 보호가 어쨌든 배제되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정부 정책들이나 지자체 정책들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이제 선거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후보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언제부턴가 상병수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서류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런 상병제도가 도입된다거나, 혹은 또는 금방 얘기했던 고령 노동자들,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센터를 소개하셨는데 이런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담과 이런 서비스가 지원됐으면 하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0: 아까 전주 통계상 그 뉴스 브리핑 저 통계를 내다 보니까 청년층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해가지고
1: 네.
0: 전주는 24년에 비해 25년도에 막 240%가 청년 창업자들이
1: 네.
0: 증가했는데 참 그런 영세 사업장도
1: 네.
0: 사실 창업 중심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이런 어떤 열악하게 만드는데 좀
1: 일조하는 것 같아요.
0: 좀 문제인
1: 네.
0: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영세한 어떤 사업체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 지원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해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사실 비정규직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약간 뭐몇 퍼센트 등락은 있지만 이 개선이 안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저희 지역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굉장히 이제 비정규직도 높고 최저임금 미만도 많고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데를 좀 개선하려면 어떤 게좀 필요합니까, 실제로?
1: 일단 뭐 지속적인 실태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데요. 저는 일단 뭐그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임금이었죠?
0: 공정임금.
1: 공정임금. 네, 저희는 공정임금까지는 바라진 않아도 생활임금 적용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생활임금 적용을 통해서 어쨌든 이분들의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초단시간의 근로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전북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현 어떤 지자체의 어떤 공약이기도 한데 이런 서비스원의 어떤 기능을 강화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어떤 작동을 하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어떤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셨어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산업재해 통계는 어떤가요?
1: 이게 이제 전북 지역의 그림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뉴스로만 듣고 이 통계를 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전국이 사망 만인율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가입자 만 명당의 사망자 수의 비율을 사망 만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국이 0.38이었어요.
0: 네.
1: 근데 전북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0.47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국의 사망 만인율보다 전북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년에 비해서 준 건데요.
0: 사망자 수가.
1: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전라북도의 어떤 그림입니다. 14개 시군을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군산 지역은 굉장히 산업재해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줄기는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5명, 김제 5명, 이게 이 파란색의 숫자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일하다가 죽은 사람의 네, 숫자를 표현하는 네. 건데 어쨌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 지역이 또 그래서 어쨌든 산업의 안전지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이 사망 만인율을 봤을 때 드러났고요. 또 이 여기는 이제 전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전북이 재해율이 전국이 0.67인데 전북이 얼마죠? 0.77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전북은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 지역이고 비정규직 비중도 높지만 또 일하다가 이렇게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뭐 울산이나 네. 경남
1: 네.
0: 이런 데를 이런 전남 이런 데를 빼고는
1: 네.
0: 굉장히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거의 전북이네요.
1: 전북이죠. 그렇죠. 네.
0: 그렇군요.
1: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한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9명 정도 증가를 했고 어쨌든 도내 사업장이나 뭐 건설 현장 뭐 등등의 어떤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이나 질병 관리 영역까지 포함한 어떤 종합적인 노동 안전 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네, 그렇군요.
1: 네.
0: 자, 이제 산업재해 통계까지
1: 네.
0: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14개 시군의 어떤 특징들도 이렇게 네. 돌파보면 좋겠지만
1: 네.
0: 오늘은 전북 지역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1: 네.
0: 들어보고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14개 시군 특히 특징적인 것들을 한 번 더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해마다 귀중한 통계 자료로 전북 지역에 없는 노동 동향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수고해 주신 노현정 국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잠시 노래 듣고 멘트 듣고 예,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무 데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런 모두가 자는 밤에 우당탕탕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막 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 문자방만에다 걸핏하며 주먹 따지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에요 형광등을 가로달라 박힌 변기 뚫어달라 오만가지 잔심부름에 공과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 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진상진상 빌런들의 세상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잉? 아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마디에 미소나는 행복일터.
3: 어르신!
2: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따뜻한 한마디에 힘이 나는 좋은 일터.
3: 그렇지!
2: 존중받을 권리는 일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 권리여. 그려 안 그려?
4: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 필수가 지켜지는 세상 같이 만들어 보아요잉.

네, 이번 코너는 일할 땐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듣는 노래 혹은 사연이 있는 노동요, 역사 속의 노동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 오늘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 소개해드리고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은 뭘까요? 저희 회사에는 아주 이상한 투명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정수기 물통입니다. 분명 정수기 물통이 텅텅 비어있는데 다들 눈이 먼 건지 그 누구도 교체하지 않아요. 10번 중 8번은 참다 못한 여자 직원들이 무거운 새 물통을 끙끙거리며 굴려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옆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 남 직원들은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변하질 않아요. 지난번 교체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제가 회사에 일을 하러 온 건지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러 온 건지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수기 물량을 미리 계산해서 제 텀블러에 물을 받아놓고 빈 물통을 봐도 신경을 끄기로 말이죠. 이렇게 마음먹으니 차라리 속이 편하더군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여름철 필수인 얼음입니다. 얼음 얼리는 과정 다들 아시죠? 틀에서 비틀어 빼서 통에 담고 다시 물을 받아 쏟아지지 않게 조심조심 냉동실에 넣고 그리고 한 번 얼릴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잖아요. 정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얼리는 사람 따로 홀라당 먹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얼음이 다 떨어진 걸 빤히 보고도 그냥 냉동실 문을 닫아버리는 빌런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뒤돌아서 툭 던지는 얄미운 한마디 아 냉동실에 얼음이 없네 어쩌라고요 없으면 본인이 얼리면 되잖아요. 이 꼴보기 싫어서 전 이제 회사 얼음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진짜 최고 꼴불견인데요. 무거운 비품 배달이 올 때입니다. 딱 봐도 묵직한 박스가 들어오는데 다들 모니터에 영혼을 판 것처럼 망구석이 되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해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왜 다들 집 밖에 나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빌런이 되는 건지 집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접받고 살고 계신 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 속 터지는 직장에서 탈출하는 길은 로또밖에 없어서 매주 토요일만 바라보며 출근하지만 그래도 이제 얌체 빌런들 사이에 좋은 동료들도 있어서 겨우겨우 버티며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직장에서 이런 투명인간들과 함께 근무하고 계신가요? 제발 저만 이런 꼴 보며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데이식스 해피입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멜로디 때문에 밝고 신나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가사는 행복한 일상을 갈구하는 노래네요. 예, 사연자님이 왜 이 노래를 신청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정수기통 함께 갈아요 뭐 이런 거. 얼음도 함께 얼려요. 무거운 택배 박스 함께 날라요 뭐 이런 갈구의 노래네요. 그래요. 잠깐이면 진짜 귀찮은 일이지만 잠깐 같이 하면 또 즐거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배려들이 넘치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평등 이런 직장 생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동료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좋은 동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터가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었든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예. 그렇죠. 완전 여름이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1: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직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0: 예.
1: 열대야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예. 다행인데 여름을 준비하는 백희 씨만의 무슨 뭐 노하우랄지
0: 예.
1: 미리미리 나는 여름인데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0: 제가 약간 꾸중을 듣고 나서 준비하고 있긴 한 건데요. 예. 예예 예. 아내에게 네, 꾸중을 듣고
1: 그분.
0: 준비하는 네, 건데 네. 작년까지는 제가 에어컨을 네. 제가 스스로 분해해서 청소를 했거든요.
1: 네, 네. 아, 괜찮은 방법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요.
0: 그러니까 괜찮은 방법이고 경제적으로 네. 도움이 되는데 제가 에어컨을 완전 분해하고 완전 다시 재조립하는 거에 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1: 아니 필터만 하면 되지 그걸 왜 다 분해를 합니까?
0: 아 분해를 안 해보셨죠?
1: 네 안 해봤죠 당연히.
0: 분해를 해보는 순간 네.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1: 필터뿐만이 아니고
0: 필터는 전체 10분의 1 정도입니다.
1: 아, 정말요?
0: 에어컨 곰팡이의 10분의 1 정도가 필터에 있고 나머지 90%는 에어컨 각각의 부품. 그러니까 그 관에서 에어컨 전체 뭐 이렇게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1: 이어지고 막 하니까.
0: 그 모든 곳에 곰팡이가 있어요.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분해 청소를 하는 건데.
1: 돈을 주고 전문가한테
0: 네네네네네네. 그걸 제가 했단 말이죠. 작년까지는. 네, 네. 근데 올해 해보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뤘습니다. 4월부터 지금
1: 아니,
0: 미루고 있다가.
1: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자신감이 떨어지던데요?
1: 어떻게 분해했는데 자신감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게 이상하거든요.
0: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해도 네. 그 너트나 볼트 나사가 두 개씩 남아요.
1: 이상하죠.
0: 그래서 이게 어디 내가 뭘 지금 그런 거지. 그래서 에어컨이 조금이라도 덜덜덜 네. 소리가 나면 저는 이제 네. 불안한 거죠. 아, 이게 나 때문인가? 네네네네.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꾸중을 듣고 네. 이번에는 좀 한 맡겨보기로 지금 네. 결심을 하고 있거든요.
1: 아니, 예. 뭐 4월 5일부터인가
0: 예예예.
1: 청소
0: 맞습니다.
1: 맡기라고 네. 광고가 많이 붙고
0: 또 세일해서 이벤트하기도 하고 네.
1: 공동구매처럼
0: 맞습니다.
1: 여러 가구가 함께 세일도
0: 네네네.
1: 아무튼 또 올 여름은. 벌써 무슨 뭐 또 엘니뇨 뭐 이런 얘기 나.
0: 그러니까요. 예.
1: 올 여름 진짜 이제 가빌 각오에 아. 죽었어 뭐 이런.
0: 어마어마합니다.
1: 겁이 나는데 어쨌든 네. 잘 드시고.
0: 그럼요.
1: 예. 예. 좀 선선할 때는 운동도 하시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더위 들지 않게.
1: 예. 이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늘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 오늘 또 하는데요.
0: 네.
1: 이 영화 내 영화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이 스튜디오에 오시는 게 목적이다.
0: 네.
1: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오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초대 손님.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1: 예. 어떤 분이 오늘 이 자리를 또 함께 꾸며줄지
0: 네.
1: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팬인 애청자인데요.
1: 네.
2: 오늘 제가 좋아하는 영화랑 배우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0: 아,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름 불러드릴까요? 뭐 이름도 네. 좋고 닉네임도 좋고. 예.
1: 닉네임도 괜찮습니다.
0: 네네.
2: 지봉으로 불러주세요.
0: 지봉?
1: 아, 네. 무슨 애칭처럼 그런 건가요?
2: 네.
1: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2: 그냥 주위 친구들이
0: 아, 예.
2: 그렇게 불러서요.
0: 예.
1: 그러면 지자는 들어가죠?
2: 네,
0: 이름에
1: 공짜일는 잘 쓰니까 안쓰럽다고
0: 남자들도 안 쓸걸요?
1: 진짜가 들어가니까 지금 네. 그냥 귀엽고 지봉이 뭐
0: 아... 네네 네. 지봉 씨 반갑습니다.
2: 네, 네. 네.
1: 반갑습니다. 우리 공동체 라디오를 그러니까 듣긴 했는데 방송국을 와본 건 처음인가요?
2: 네 처음 와봤습니다.
0: 어때요?
1: 예.
2: 생각보다 되게 넓어서 조금 놀랐고
1: 그 얘기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요.
1: 넓어서 깜짝 놀랐다.
0: 네네네.
2: 스튜디오도 되게 넓고 쾌적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스튜디오가 특히
0: 아 맞습니다.
1: 거기 이제 그 여러분이 들어가서 토론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유튜브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스튜디오가
0: 네 가장 크고 넓고 네.
1: 저희가 지금 이제 제작하고 있는 곳은 E스튜디오입니다.
0: 네.
1: 다마지만 정말 있을 거 다 있는
0: 그럼요. 네.
1: 그렇게 지금 꾸며져 있는데 그러면 그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갖게 된 거예요?
0: 오래전부터
2: 네. 오래전부터
1: 계기가 있었을 거니까
0: 네. 네.
2: 여기 최성은 네. 본부장님을 개인적으로
0: 아, 아~ 예예 예.
2: 강의하시잖아요. 맞습니다.
0: 아 이게
2: 강의를 듣진 않았지만
0: 예 이미 알고 계신
2: 네 그 네. 학교를 다녀서 아~ 네. 항상 네 존경하고 있습니다.
0: 야, 이게 다른 방송사의 경우에는 본부장님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예 그러니까 사장님과 개인 친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은 만나기 굉장히 정말 어렵거든요. 네. 예. 귀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1: 우리 본부장님이 예. 워낙 하는 일이 많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 시민 미디어 센터도 네네네네. 장을 맡고 계시고
0: 그렇죠.
1: 여기 본부장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자도 워낙 많고.
0: 아, 그렇습니다. 또 지인도 많고. 네. 그리고 오늘 지봉 씨가 저희 방송 마무리되기 전까지 본부장님의 비리라든가 예?
1: 개인
0: 어두운 면 예, 이거 하나 던져주고 가시면
1: 그런 면을 봤다. 예, 예. 여러분은 모르는 그런 면을 안다.
0: 뭐 영화 대 영화는 뭐 오늘 뭐 인기가 너무나도 하늘로 치솟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예.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봉 씨를 모시고
0: 네. 네,
1: 영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제 뭐 준비를 해올 때 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2: 네.
1: 네. 결정은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2: 네.
1: 뭘로 결정하셨어요?
2: 저는 오늘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의 출연작 두 작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2: 하나는 너무 유명한 오펜하이머.
0: 오펜하이머.
2: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토록 사소한 것들이라는 네. 영화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작가 소설이 또 원작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소설도 한번 보시고 이 영화도 같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1: 네,
2: 네. 맞아요. 진짜 얇아요.
1: 진짜 저처럼 책을 늦게 읽는 사람도 네. 책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런데도 한 두세 시간이면 읽을 수 있죠. 저도 이걸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기를 먼저 원작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예. 영화를 보게
0: 심지어는 영화도 있어요. 이토록 사소한 것들의 원래 작품인
1: 그
0: 예, 예, 예. 예. 원래 사건을 다룬 영화가 이미 존재해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1: 원작도 이제 거기서 출발.
0: 그렇습니다. 네.
1: 그 작품은 어느 나라에서 만든가요?
0: 그것도 저기 굉장히 소수 네. 나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미 그 작품이 굉장히 유명세가 있어서 꼭 이 영화 평론하시는 분들은 이 두 작품을 함께 세트로 보시기를 권하는 것. 지금 그 책을 원작을 권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네네네. 영화를 동시에 보시길 권하는 작품으로 거론을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예, 예, 예. 평소에 영화 자주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2: 네, 영화 너무 좋아하고 네. 또 요즘에는 OTT가 되게 맞아요. 잘 되어 있어서
0: 예.
2: 예전보다 훨씬 더 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왜 예전에 내가 어려서 못 봤던 영화들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영화들을 예.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네. 추천해준다. 왜냐면 어렸을 때니까 지금 20대
2: 네, 맞습니다. 네.
1: 우리가 젊었을 때 봤던 영화를 그때는 어려서 못
0: 그렇죠. 네.
1: 추천해주면 OTT를 통해서 접하기
0: 아 진짜 꿀맛이죠. 네. 네.
1: 그거 있잖아요. 극장에서 보는 맛과 OTT에서 영화를 보는 맛이 완전히 다른데 어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 극장에서 보는 거는 아무래도 뭐 극장의 냄새 또 같이 갔던 사람 이런 네. 것들도 있기 때문에 더 좀 약간 떨리면서 극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 같고
0: 그렇죠.
2: 또 이토록 사소한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비행기에서
0: 아 정말요?
2: 네. 원작인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서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는데
0: 네.
2: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혼자 뭔가 딱 그 공중에서 느끼는
1: 아니
0: 그러니까요.
1: 네. 물론 모니터가 워낙 작긴 하지만
0: 네.
1: 지봉 씨 얘기한 대로 정말 그 공간이 주는
0: 있죠 있죠 있죠. 약간 공기 부족해가지고 네, 약간 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1: 극장과 안방 일렬에서 보는 거
0: 그렇죠.
1: 느낌이 달라서
0: 네.
1: 이 영화는 또 그렇게 접했군요. 예. 그러면 요즘은 20대 분들이 무슨 독서 동아리
0: 있죠 있죠 있죠. 네.
1: 이렇게 친구들끼리든 어쨌든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던데 혹시 하는 거 있으세요?
2: 사실 제가 작년 1월부터
1: 예.
2: 지인들과 함께 독서 토론 모임을
0: 아.
2: 만들어서 제가 이끌고 있거든요.
0: 네.
2: 근데 마침 이제 저희는 이제 책, 그 달의 책을
0: 네.
2: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데,
1: 아, 그러면 멤버들이 하나씩
2: 네.
1: 내고.
2: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투표를 해서 이달의 책을 정해서 그
1: 네.
2: 책을 읽고 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마침 올, 이제 이번 달 책이 이토록 사상
1: 아,
2: 그
0: 이야,
2: 책이 또 돼서
1: 이달
0: 네.
1: 2043년.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게 막 팽팽하게 맞설 때도 있습니까?
2: 네.
1: 막 사대사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2: 그럴 경우에는 사다리를 타고.
0: 아,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1: 과학적이고.
0: 과학적이고 예, 굉장히 민주적이고 예, 공정하고 예. 장난 아니죠.
1: 사다리 타기.
0: 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2: 네,
1: 아,
2: 한
1: 근데
2: 달에 한 번씩.
1: 사실 이게 막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막 이렇게
0: 그렇죠. 네.
1: 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일 때가 있지 않아요?
2: 맞아요. 그래서 뭐 스케줄이 갑자기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유동적으로 뭐 비대면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0: 아, 네.
2: 네, 유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기왕이면 오프라인
0: 네.
1: 만나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될 때는
0: 네.
1: 또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0: 한번 이렇게 토론 모임을 가지면은 그 토론 1회 만남의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 저희가 보통 이제 저녁 7시 반 정도에
0: 예.
2: 만나거든요. 하면 보통 10시?
0: 그렇죠. 보통
2: 까지
0: 모임이 예.
2: 네, 하는 것
1: 아니 그
2: 같아요.
1: 책 이야기만
0: 네네.
1: 하는데 그런 거예요?
2: 네, 진짜 책
0: 네.
2: 이야기만 하고 이제 오랜만에 만나시니까 초반에 뭐잘 지냈는지 안부
1: 엄청
2: 인사
1: 그냥
2: 조금 하고 정말 책
1: 그럼
2: 얘기로
1: 2시간 넘게
0: 네, 예.
1: 책 얘기만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2: 네.
0: 그렇게
1: 아니
0: 되더라고요.
1: 그러면
0: 네.
1: 책을 혹시 진짜 솔직하게
0: 네.
1: 책을 다못 읽었어요. 예를 들면 반밖에 못 읽었어요. 근데 오늘 토론을 가야 돼.
0: 네.
1: 그런 적 있어요?
2: 저는 없는데 이제 다들
0: 아.
2: 바쁘시다 보니까
0: 예.
2: 사실 다못 읽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0: 네.
2: 내용도 알게 되고
0: 그렇죠.
2: 하니까 뭐
1: 아니면 그냥 내가
2: 토론보다는
1: 읽은 부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 네,
1: 솔직하게
2: 그래도 되고 이제
1: 얘기하고.
2: 얘기하면서 사실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꼭책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거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은 같이 얘기하고 그런 거죠.
0: 그렇죠.
1: 그걸 주제에 가는데 그 어떤 사회 문제로 연결돼서
0: 그렇죠,
1: 얘기를
0: 그렇죠,
1: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자기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고. 백희씨도 여전히 하시나요?
0: 네.
1: 한 달에 한 번씩
0: 지역
1: 하시나요?
0: 예술가들, 예, 보통 한 달에 한번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욕심에 제가 책을 항상 못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북을 사서 오디오로 듣는, 그렇게 이북에는 오디오 기능이 있어서
1: 있으니까,
0: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멤버들을 한 명씩 따로 만나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한 달이 되기 전에 그 중간중간에 좀 친분이 있는 멤버들한테 그 얘기를 미리 좀 듣는 편입니다. 예.
1: 줄거리랄지 의견이랄지
0: 네네네네네.
1: 이런 것들을
0: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1: 듣는군요.
0: 예. 주로 이제 예술인 모임에서는 소설을 잘안 읽어요. 뭐 경제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그
1: 인문학이나
0: 자기계발이라든가 뭐 이런
1: 경제적으로?
0: 식들로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집단으로 투표를 하는 거다 보니 저는 소설을 내놔도 그런 자기계발서가 뽑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석유를 다룬 책이다. 라고 하면 제가 뭐 70년대, 80년대에 있던 사건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멤버 중에 좀 관심 있는 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죠. 아,
1: 예를 들어 뭐 석유파동이라든지
0: 이
1: 이런
0: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의 사건을 좀 짚어달라.
1: 네.
0: 그럼 그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듣고 가곤 합니다. 예.
1: 지홍 씨그 독서 토론 모임은 어떤 뭐가 많이 나온 건가요? 뭐 소설입니까, 뭡니까?
0: 장르적으로 볼 때.
2: 저희도 아무래도 막 딱히 정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고전 소설이 가장 많이
0: 아,
2: 나오긴 하는데 저희
0: 네.
2: 초반에는 그래도 비문학 작품들이 많이 꽤 있었어요.
0: 네.
1: 역시
0: 예.
1: 고전의 힘, 예를 들면 뭐 이방인이랄지
0: 그렇죠.
1: 이면이랄지 이런
0: 네.
1: 책들은 저는 정말 너무 뛰어나서 원하는
0: 최고죠.
1: 그리고
0: 네.
1: 이게 또 언제 읽었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요.
0: 그럼요, 그럼요.
1: 90대로
0: 네.
1: 40대에 읽는 거. 혹시 독서 토론 모임에 이름도 있나요?
2: 네, 제가
1: 아,
2: 정했는데
0: 네.
2: 뭐예요? 북치기 박치기.
0: 북치기
1: 아,
0: 박치기. 야.
1: 북치기 박치기. 백희씨는
0: 예.
1: 뭐예요?
0: 저희는 이름이 없습니다.
1: 왜?
0: 생각해보니까 왜 이름을 안 지었는지
1: 그렇지.
0: 모르겠네요.
1: 남자가 지으세요.
0: 지어야 되겠어요.
1: 네, 남자가 지으세요.
0: 제가 모임 장은 아니고요.
1: 아니, 우리도 이름만을 만듭시다. 어디는 북치기 박치기라는데.
0: 아, 그러네요. 이름이 없네요.
1: 네,
0: 북치기
1: 이제
0: 박치기 좋습니다.
1: 책
0: 네.
1: 이야기까지. 근데 이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원작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 책을 먼저 읽고 아마 영화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0: 아무래도
1: 생각이 들어서
0: 그렇겠죠. 네.
1: 책 이야기, 독서 토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킬리언 머피 배우 이야기를 좀 먼저
0: 좀, 예.
1: 해보시고 작품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2: 배우 이야기를
0: 배우
2: 먼저.
0: 이야기를. 네.
2: 네. 사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킬리언 머피가 굉장히 많은 어필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 책을
0: 네.
2: 읽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꼭 영화를
1: 본인이
2: 만들자라고.
1: 아일랜드
0: 출신이고,
1: 출신이고
0: 네.
1: 국민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좀
2: 네,
1: 이야기를
2: 굉장히 강력하게
1: 네.
2: 어필을 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킬리언 머피가 배우로서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지만, 뭔가
0: 네.
2: 어른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도덕적 윤리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배우이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 실제로 이 킬리언 머피는 그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고
0: 네.
1: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0: 네.
1: 실제로도.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히 아일랜드 또 역사가
0: 네.
1: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0: 네.
1: 신념이 있는 것
0: 그러니까 뭐그 인터뷰에서 당신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럼 아니요.
1: 예.
0: 아일랜드
1: 영국
0: 사람이요.
1: 사람입니다.
0: 그건 아주 큰 차이가 있죠.
1: 네.
0: 이렇게 얘기를
1: 이렇게
0: 합니다.
1: 얘기를
0: 예.
1: 해줘서 아주 진보적인 성향의 그 배우로서 내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이야기,
0: 네.
1: 이 국가랄지 정치랄지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거나 관심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0: 네.
1: 목소리를 내는
0: 그 진보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약간 이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결이 있어요.
1: 네.
0: 보수적인 것에 가까운 어떤 신념을 가지기도 했고,
1: 어떤
0: 예, 어떤
1: 분야에서도
0: 분야에서는 네.
1: 진보적인 지체가 있고
0: 특히 자녀 교육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1: 되게
0: 예.
1: 아버지가 장학사고
0: 엄마는 교사.
1: 엄마는 또이
0: 예.
1: 교육계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0: 그렇죠,
1: 있지
0: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1: 싶은 생각이 들고요. 킬리언 머피 외모에 대한 얼굴에 대한
0: 아.
1: 이야기를 해보죠.
2: 그 눈빛을
0: 네.
2: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1: 이게
0: 같아요.
1: 푸른색이라고 해야 돼요? 무슨 파란색이라고 해야겠지? 무슨 색이라고
0: 아,
1: 해야 돼요?
0: 파란색이에요?
1: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요?
0: 저는 그 눈빛에 빠져가지고 색깔도 지금
1: 네.
0: 볼,
1: 아니
0: 구분을 못하겠던데.
1: 예를 들면 알랑드롱의 파란색은 아니잖아요.
0: 알랑드는 파란색이에요?
1: 알랑드롱은 파란색이거든요. 완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킬리언 머피는
0: 네.
1: 어쨌든 푸른 계열이긴 한데
0: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감정으로 표현하면 약간 슬픔이 있어요.
1: 슬픈 눈이 있죠.
0: 슬픔이 있어요. 네.
2: 네.
0: 눈에.
2: 눈빛. 그런데 또 악한 얼굴도 가끔
0: 있어
2: 있어서
0: 있어요.
2: 그런
0: 네.
2: 영화들 캐릭터들도 많이
0: 그렇죠.
2: 맡으시잖아요. 그런 눈빛이 진짜 대체불가한 매력인 것
1: 놀랄 수도 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2: 네.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다돼 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저는 그 광대뼈에서 나오는 광대뼈가 전체적인 얼굴에 인상을
0: 그렇죠,
1: 남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눈빛
0: 네.
1: 다음으로. 약간 높이 솟은 그 광대뼈가 때로는 악한 얼굴도
0: 네네네.
1: 표현이 가능하고, 때로는 슬프게도 되고, 로맨스도 되는
0: 네.
1: 그 전체적인 인상을 딱 만들어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0: 중요한
1: 배우죠.
0: 포인트네요. 네.
1: 네.
0: 그래서 어떤 느낌을 보면은 이 배우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종처럼 잘 모르겠는 느낌이 있어요.
1: 네. 그게 저는
0: 예.
1: 인타임에서 아주
0: 아.
1: 두드러졌다고 봐요. 영화를 보는
0: 네.
1: 꽤 중반 넘어서까지
0: 네.
1: 주인공들을 쫓잖아요.
0: 그렇죠.
1: 주인공 쫓는 게 일종의
0: 네.
1: 형사 같은
0: 그렇죠.
1: 그런 역할.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좀
0: 가늠할 수 없는 그런
1: 가늠할 수
0: 부분이 있죠.
1: 없는
0: 네.
1: 그렇게 흘러가는
0: 네.
1: 되게 인상적인.
0: 그리고 입술이 두꺼워서
1: 네.
0: 거기서 오는 어떤 인상도 있어요. 네.
1: 맞아요.
0: 입술의 두께가
1: 네.
0: 뭔가 약간 신뢰감을 준다는 느낌이 좀 있고. 네.
1: 네. 대신 영어를 잘 못하니까
0: 네.
1: 이 발음이나 이런 어때요? 그런 거
0: 그렇죠.
1: 어때요? 그런 좀 어때요?
2: 그막 엄청나게 막 명확하게 막 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뭔가 그 나른함에서 나오는 또 그런 아우라도 있는 것 같아요.
0: 있어 있어요.
1: 영어식 발음을 하긴 하나요? 미국식보다 아무래도 좀
0: 듣기에는 예.
2: 영국식 악센트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미국 발음도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연극형 발성은 아니고 오히려 미디어형 발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작품?
0: 여섯 작품으로 지금은 나오긴 합니다만은 예예. 네네네네. 최근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확인해 볼게요. 네.
1: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찍는 영화 전부에 킬리언 머피를 캐스팅할 수 있고
0: 네.
1: 내 경력의 남은 기간 동안 머피에게 기대어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0: 아, 이거는 뭐
1: 이 정도로
2: 네. 진짜
1: 거의 찬사도 찬사.
0: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은 저는 배우 입장에서 아, 뭐 그렇게까지라고 또 할 것 같기도 해요.
1: 네. 감독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면 배우로서 어떤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참 대단합니다. 예.
1: 그 정도로 킬리언 머피는 뭐 나한테는 절대적인
0: 네. 지금까지 총 6편입니다. 아, 배트맨 비긴스, 다크나이트, 인셉션, 예. 네. 다크나이트 라이즈, 덩케르크,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
1: 덩케르크.
0: 네.
1: 최전작 오펜하이머.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배우 얘기를 했으니까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 워낙 러닝 타임이 길어서
0: 3시간입니다. 3시간. 예.
1: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는 괜찮은데 지루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봉 씨는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느낌이었어요?
2: 저는 3시간 러닝 타임이 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몰입해서 봤고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1: 이게 이것도 이제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관련된 책이 있죠.
1: 네.
0: 그 책을 기초로 이 영화가 만들어져서 예, 책 두께가 엄청 두껍더라고요. 네, 책을 이 원작이 된 책이
1: 예.
0: 그렇겠죠. 뭐 한두 번 읽는 게 아니라 뭐 각본을 쓰기 위해서는 수십 차례 반복해서 읽었겠죠. 예.
1: 그렇군요.
0: 그걸 오히려 3시간으로 축약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왜냐하면 아예 유년기는 이 영화에선 빠져 있고.
1: 아, 네,
0: 예, 예.
1: 근데 책에서는 유년기
0: 아마도 예, 다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 어떤 부분을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0: 그렇죠.
1: 네. 근데 이게 3시간이 되는 영화가 그냥 뭐 이렇게 몰입해서 보고 지루하지 않았다고 느낄 만한 요소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 아무래도 이제 한 개인으로서 오펜하이머가 인류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 이제 알고 한 개인으로서 가지는 어떤 갈등
1: 네.
2: 이런 것들이 잘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시청자로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들어가면서
0: 네.
1: 내 이야기가 되는 건데 특히 인상적인 장면 어떤 거 기억이 남으세요?
2: 이제 그 실험에 성공을 하고 그 약간 강당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1: 네.
2: 연설을 할 때 혼자서 굉장히 막 거의 지구에 혼자 되어 있는 것 같은
0: 네.
2: 지구의 창조자이기도 하면서 파괴자가 되었다 이런 대사가 굉장히 또 외로웠을 것 같다라는
1: 사람들이
2: 느낌.
1: 온통 다 이제 그 네. 실험이 성공을 해서
0: 네.
1: 만들어냈으니까 막 다 열광하고 하는데 본인만
0: 네.
1: 괴로운 거.
0: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으로 한쪽에서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군중 앞에선 연설자의 입장의 시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폭발 장면과 그 핵폭탄이 지나가면서 얼굴이 막 표피가 벗겨지는 이런 장면 그리고 발이 어딘가에 막 빠져드는 그런 장면들이 같이 섞여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1인칭 시점에서 누군가는 키스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울고 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또 계속 교차한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해설 안 될 말. 일본 사람들이 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독일을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뭐 이런 식의 해설 안 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까지도 모두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과 본인이 할 말과 하지 않았어야 할 말이 동시에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1: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2: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잘 표현이 된 것
0: 네.
2: 같아요.
1: 그러면 그건 이제 놀란 감독이었던 연출과 편집의 힘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0: 아, 뭐 예술이죠.
1: 잠깐
0: 예.
1: 놀란 감독 얘기를 좀 해보죠. 놀란 감독은 편집의 정말 그 진수를 보여주는
0: 정말요?
1: 최고의
0: 네.
1: 감독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1: 그
0: 이번,
1: 편집,
0: 네.
1: 연출 이런 것들이
0: 그래서 이 영화를 한 초반 한 15분만 보면 무슨 얘기를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는 거야를 잠깐 그 기준을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두 개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는 오펜하이머가 이제 그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보안을 획득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 청문회고 또 한쪽에서는 오펜하이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평생을 굉장히 막 고군분투했던 한 남자의 청문회예요. 이두 개의 청문회를 교차 편집해서 보내주는데 한 10분, 15분쯤 지나면 정리가 됩니다. 아, 이쪽 화면은 오펜하이머 청문회고 저쪽은 저 사람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청문회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점들이 근데 재밌는 게 하나는 오펜하이머 시점에서는 자기가 한 일. 그리고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입장에서는 내가 저자에게 한 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모두 다 봐야만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아 정말 편집이 예술이죠. 네.
1: 어떻습니까? 편집 이야기 안할수 없거든요. 놀란 감독은.
2: 네, 그쵸. 역시 또 놀란 감독답게 이 영화에서도 편집이 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돋보였던 것 같아요. 또 영화를 보는 또 새로운 재미 포인트였던 것
1: 여기도 흑백과
0: 네네네네.
1: 컬러가
0: 그렇죠.
1: 이렇게 막
0: 예,
1: 교차되면서
0: 메멘토의 거꾸로 버전.
1: 그러니까
0: 예.
1: 메멘토에서는
0: 예.
1: 현재와 과거를 반대로
0: 그렇습니다.
1: 했으니까
0: 예.
1: 그러니까 이 영화는 흔히 편집 예술의 뭐 편집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편집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
0: 그렇죠.
1: 정도로.
0: 네.
1: 근데 그걸 가장 잘 실현해내는 감독이 바로 노란 감독이지
0: 네.
1: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저는 이번에 그런 편집, 그러니까 사실은 좀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요. 초반에 비가 내리는 장면에 그 빗방울이 이렇게 펴지는 이런 장면이 후반에 계속 반복되면서 다른 장면과 만나요. 폭발 장면인도 만나고 누군가의 어떤 그 감정을 건드리는, 심지어는 그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도 이 빗방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퍼지는 장면이 한 서너 번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토리랑 엮이게 돼 있어요. 그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그 빗방울이 장면들이, 그래서 야, 이건 대사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1: 저는 그
0: 들어요.
1: 장면이 인셉션에 그 돌아가는 그 뭐라 그러죠? 팽이라고
0: 네네네네.
1: 했잖아요.
0: 팽이.
1: 그 팽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네네네네.
1: 그 장면도 조금 보였어요.
0: 그렇습니다.
1: 설명하지
0: 예.
1: 않아도 그게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0: 네.
1: 무엇을 느끼고
0: 그렇죠.
1: 아 그래 맞아라고 하잖아요.
0: 네. 보통은 다른 감독들은 그걸 대사로 표현하거나 스토리의 어떤 긴 이야기로
1: 그렇죠.
0: 보여주고 싶어 할 텐데 그한 장면으로 그냥 설명을 해버리는. 예.
2: 그게 킬리언 머피의 장점과 놀란 감독의 편집 기법이 또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0: 네.
2: 침묵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감독과
0: 아, 특히 그
2: 배우라는
0: 폭발 장면.
2: 생각이 들어요.
0: 야.
1: 맞아요. 그러니까 그
0: 예.
1: 침묵하면서 표정으로
0: 네.
1: 그걸 보여 그게
2: 맞네. 그두 감독과 그 배우의 시너지가
0: 네.
2: 완벽한 것 같아요.
0: 가장 클라이막스 지점에서 침묵으로 표현하는 그게 너무 정말
1: 그러니까요.
0: 절묘했죠.
1: 어떤 대사보다 침묵이 가장 강력하게 가슴을 두드리는. 근데 그걸 킬리언 머피가 해내야 쓰는
0: 그러니까요.
1: 감독이니까 나는 원했는데 그
0: 네.
1: 배우가 그걸 해내지 못하면
0: 그렇죠.
1: 감독 입장에서는
0: 네, 계속 다시 가는 거죠. 한번더 해볼까요? 138번째.
1: 그거 말고도 아니면 다른 영화에서도 얘기해서 괜찮습니다. 뭐 인셉션도 나왔고 아까 다크나이트도
0: 네.
1: 나왔고
0: 저는 이 오펜하이머에서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 장면인가 싶은 정도의 어떤 과격한 노출신이 있거든요. 청문회 장면에서 바람 피우는 상대와 부인이 보는 앞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걸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 놀란 감독은 이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주인공이 어떤 인간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1: 그거예요. 이
0: 거구나.
1: 사람도 인간이다. 이 사람도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지만 네. 결국 이 사람도
0: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뭔 소리가 하실 텐데 아니 무슨
1: 우리 지성씨 예. 말한 백희 씨가 말한 그 장면
2: 네 예. 맞아요 인간의 적나라함과 네. 뭔가 양면성을 진짜 잘 보여준 작품이
1: 네. 사람도 밑바닥이 있어
0: 그러니까요 네.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1: 이런 추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네. 걸 보여주는
0: 아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아 이건 진짜 이 감독이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 맞아요 네. 오펜하이머. 근데 이 이걸로 이제 킬리언 머피가 아카데미
0: 나란히 세 명이 받았죠.
1: 놀란도 받고,
0: 받고
1: 작품상도 받고,
0: 받고 네 그다음에 로버트 다운 주니어가
1: 아, 로다주, 나,
0: 예 조연을 받았습니다. 네
1: 잠깐 당기고 셉시다 우리 로다주가 아니 우리의 아이언맨이
0: 아이언맨 네
1: 이렇게 또 비겁한 네 아니 어디나 정치인들은 다 저런
0: 그러니까요.
1: 아, 우리
0: 네
1: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0: 그러니까요.
1: 로다주의 연기도 어떻게 좀 기억이 많이 남으세요? 어떠세요?
2: 네, 로다주 연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영웅의 네. 아이언맨과는 진짜 거의 다른 사람 아닌가?
0: 아니, 정말로요.
1: 로다주 말고 가면 없어서 그런가?
0: 네.
1: 아니 옷을 안 입어서 그런가?
0: 심지어도 그 주름 표현도 네. 얼굴이 주름지고 네. 이렇게 톤을 낮게 네. 발음하는 그런 것도 네. 굉장히 좀 신선한 네. 느낌이었어요. 네.
1: 네. 근데 그거를 표현해내는.
0: 그리고 정말 그 질투, 누군가를 미워해서 네. 모든 걸 다. 네. 그 중반까지는 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한 중반쯤부터 정말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걸 준비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 인류의 어떤 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펜하이머라는 네. 사람을 퇴장시키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치밀하게 하나하나 모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직언하게 하는 반론을 또 펼치게 해서 이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또 정신적으로 갉아먹는 어떤 느낌들을 보여주는 것까지도 대단했습니다 정말 네.
1: 그 외에 이제 에밀리 블런트
0: 아, 네.
1: 맷 데이먼
0: 아,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주연 배우들을 조연으로 네. 네,
1: 있어요.
0: 능력이죠.
1: 그냥 그 정도만 나와도 괜찮아요.
0: 네.
1: 당신의 영화에 네. 난 그 정도면 충분해요라고 나온다는 거
0: 아니에요? 그 보헤미안 랩소디 프레디 머큐리 네. 맡았던 그 배우를 조연으로 네. 아주 짧게 사소하게
1: 청문회장에서
0: 네, 네. 아, 정말
1: 진짜 대단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또 이 제가 질문하진 않았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2: 아까 이제 또 기억나는 장면이 있냐고 네. 물어보셨는데 좀 그냥 슉 하고 지나갔던 장면일 수 있는데 그 이제 실험을 성공하고 나서 일본의 어느 도시를 폭격할 건지 결정하는 장면이
0: 네.
2: 이제 거기에서 어디는 되고 아 어디는 안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자기의 신혼여행지 네. 거기 정말 아름다운 도시여서 안 된다
0: 네.
2: 이런 뭔가 진짜 사소한 이유잖아요
0: 네.
2: 그걸 보면서 약간 인간의 무감각함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인물에 대한 그런 적나라함과 양면성을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구나를 좀 느낄
0: 맞습니다.
2: 수 있어요
0: 네. 정말 개인 취향으로 네.
1: 아, 거기 놀러 거기 안 돼.
0: 네.
1: 진짜 거기다 지금 떨어뜨릴 건데.
0: 네.
1: 너무 끔찍한 말이 사실은.
0: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정부라든가 국가라든가 우리가 거대하게 어떤 철저하게 잘 이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그 끝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소함이 어떤 의사결정의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할지를 생각하면 모든 걸 다 그냥 믿고 맡겨서는 안 되겠다.
1: 지금 예. 우리가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 전쟁 상황 속에 있지만
0: 네.
1: 처음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리더들의 그 몇 명의
0: 네.
1: 그 말 한마디 눌러
0: 네.
1: 발표해 이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럼 그들한테는 그런 권한을 과연 누가 주었는가? 물론 대통령으로 뽑아놨지만
0: 네.
1: 당신한테 전쟁을 일으키라는 권한까지 준 것인가라는 어떤
0: 맞습니다.
1: 근본적인 네. 질문을 시민들은 할 수밖에 없다.
0: 그리고 우리는 대의를 생각하게 되지만 네. 그 최종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아주 사소한 어떤
1: 네,
0: 것들이
1: 맞아요.
0: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1: 네.
0: 것이죠.
1: 네. 그런 것들이 참 무섭다.
0: 네.
1: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화 이야기로 가기 전에
0: 네.
1: 음악을. 오펜하이머의 음악이야말로

0: 음악도 강렬하죠. 오펜하이머의 OST 잠깐 만나봤습니다.
1: 네.
0: 자, 이지영 200회 영화 대 영화. 오늘은 청취자 한 분을 네. 모시고
1: 우리 지봉 씨.
0: 네. 지봉 씨 애칭 네. 지봉 씨라고 불리는
1: 봉.
0: 네.
1: 지봉.
0: 지봉 씨를 네. 모시고
1: 북치기 박치기 지봉 씨.
0: 어,
1: 네. 누가 네. 누가 보면은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비트박스 모임인 줄 알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비트박스 잘 하시죠?
2: 아니요.
1: 아니, 아닌가요?
0: 전혀 네. 아니랍니다.
1: 아하. 네.
0: 지봉 씨와 함께 영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킬리언 머피
1: 네.
0: 배우의 두 작품. 오펜하이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 이처럼 사소한 것들.
0: 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도, 이,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셨나요?
2: 네.
0: 이제 거꾸로 하신 분들이
1: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0: 그러면 네.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2: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도 되게 술술술술 익혔는데 네. 이게 또 영화로 거의 그대로 표현이 됐거든요. 책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되게 마음이 또 약간 따뜻해지기도 하면서 무거운 또 책임감을 또 느낄 수 있는 책과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 네. 영화는 그러면 이제 물론 책을 충실히 따라서 네. 영화를 만들긴 했는데 이제 킬리언 머피가 이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또 네.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어땠어요 영화는?
2: 영화도 진짜 킬리언 머피가 그 책에 나오는 책에는 이제 그 인물에 대한 감정의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걸 킬리언 머피가 진짜 잘 너무 연기를 잘 해줘서 그걸 보는 재미가 또 있었습니다.
1: 네.
0: 킬리언 머피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1: 그러니까요. 저는 이 영화의 킬리언 머피 얼굴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한 지금 영화 초반이 저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볼지 말지를 초반에 결정해야 되니까요.
0: 그러니까.
1: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인물의 그 입장을
0: 네.
1: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한 10분 15분이 지났는데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물이 정확하게 선한 인물인지 악한 인물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딸이 많다.
0: 네.
1: 뭐 단 다섯 명 되는 것 같아요. 딸이.
0: 예. 네.
1: 그리고 자기 일이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예. 네. 네, 뭐 석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하고. 예.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 얼굴이 그렇게 막 밝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내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근데 이게 약간 교차 편집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어린이가 나와요 갑자기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어린이의 상태가 불안정해요 엄마와 또 누군가 함께 한 세 명이서 함께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의 심정에서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 보여져요 근데 이게 나중에 킬리언 머피라는 게 한 10분, 15분 지나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선한지 악한지를 이 어린 시절 장면으로는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악한 어른으로 컸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것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15분에서 멈추지 못한 이유가 이거다. 이 킬리언 머피 얼굴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싶어서 어린 시절에 그 불우한 이 어떤 감정 상태가 어른 킬리언 머피에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면 우리 지봉 씨는 마이크 조금 가까이 있어요. 네. 지봉 씨는 그러면 책 때문에 이 영화를 그냥 보게 된 겁니까? 킬리언 머피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했나요?
2: 킬리언 머피 때문에 선택한
1: 그래요.
2: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온 그 킬리언 머피

0: B의 얼굴을 보고
1: 네.
0: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 감정은 뭐예요? 좀 보호해주고 싶다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호기심이에요? 아니면 너무 잘생겼다? 뭐 어떤 느낌인 거예요?
0: 그냥 어떻게 킬리언 머피는 어떻게 이 캐릭터를 연기했을까가 좀
1: 아, 이미
0: 궁금했던 것
1: 결론을
0: 같아요.
1: 알고
0: 네.
1: 계시기 때문에. 아, 저는 이 포스터가 굉장히 제가 지금 영화 초반의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모르겠는 포스터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숨기고 있지? 이런 호기심이 불러일으켜지는 느낌이죠.
2: 이 포스터에서 킬리언 머피의 표정이
1: 네.
2: 아주 복잡합니다.
1: 네, 복잡해요.
2: 엄청
1: 네.
2: 복잡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선악으로 잘라서 볼 수가 없어요.
2: 아주 복잡한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1: 네.
2: 이렇게 그 시놉시스의 맨첫 문장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근데 거기서부터 또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1: 그렇죠.
2: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네,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셨어요?
0: 저는 사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랑 오펜하이머랑 이두 작품을 같이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사실 뭔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과학자는 뭐 핵만 만들면 돼.
1: 네.
0: 아니면 수녀원은 뭐 일해야 돼. 뭐 나는 그냥 한 가장으로서 일해야만 해.
2: 도망가면
0: 라는
2: 돼.
0: 네, 그런 뭔가 당위성과 본질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이 조금 묻어있다라는 생각을 두 가지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서
2: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0: 네, 그쵸.
2: 해야 되는 고민 그런
0: 네.
2: 거예요?
0: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 해가 아니라 일단 존재하니까 그대로 뭔가 실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한 무거운 뭐 슬픔 위로 같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2: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으니
1: 네.
2: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0: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킬리언 머피가 그 수녀원의 아이의 손을 잡고
2: 네.
0: 나갈 때 이제 수녀원의 그 아이의 실존을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물리적 존재를 구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네.
0: 이제 비로소 나의가 누군지 알겠다라는 뭔가 본인의 실존도 또 체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1: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게, 마지막까지 킬리언 머피의 눈빛이 계속 흔들려요.
2: 네, 계속 흔들리거든요.
1: 수녀님을 만났을 때도 똑바로 눈을 보지 못하고,
2: 맞아요.
1: 눈빛을 깔고 계속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두 가지를 이 눈빛이 방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반에 느꼈던 이 사람이 선한가? 악할 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이러나? 마지막까지 사실 이야기를 끌고 가긴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어린아이 시점에서 다시 보여주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 자기의 그 정서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살짝 느낌들을 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 그 장면을 보여준 게 킬리언 머피의 마지막 선택과도 연관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짐작으로 우리가 알수 있도록 구성된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면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책도 그렇고 결국에는 손에 손을 잡고 나오는데 그냥 그런 장면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1: 그러니까 저는 그게
2: 계속 고민만 하고
1: 결정적인 그 시험대에 오른 장면이 아내에게 봉투를 전 편지를 아내가 발견하게 해요. 수녀가 준 편지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아내가 발견하게 하고 아내가 어쨌든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닥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심성이 심약한 주인공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시험대였던 것 같아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아, 지금 나와 아이들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좋은 분이야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번의 기회가 또 있어요. 어떤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좀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이럴 때도 계속 사실 확신에 찬 눈빛이 아니에요. 킬리언 머피의 눈빛이. 그러니까 이 확신 없는 두 번의 여러 번의 시험대를 통해서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는 본인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조차도 관객한테 확신 안 주는 게 얄밉다. 왜냐면 끝까지 모르게 만들거든요. 예, 왜냐 그리고 일반인 같으면 저 말을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내의 강한 말과 누가 주변에서 속삭여주는 하지 마 이런 말에 나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 만약에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영화만 봤다면 계속 저 사람이 과연 저 손을 데리고 나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막 계속 예상하게 될 것 같잖아요.
1: 네. 네.
2: 어땠어요?
0: 저는 이제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으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가 조금 그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1: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 이제 책에도 아까도 어떤 예.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와이프도 자기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라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계속 내적 갈등을 하는데 이제 그게 바깥으로도 보이고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마지막 선택으로 이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실존주의에 관련해서 실제로 그 물리적으로 그 소녀를 구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러한 점에서 뭔가 실존으로서의 인간? 완벽하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런 장치이지 않았나? 좀 그게 구하지 않고 그냥 고민만 했다면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바랑 좀 달랐을 것 같아요.
1: 아,
2: 작가는 결국
1: 네.
2: 우리는 얼마든지 내적 갈등을 겪고 눈치도 보고 네.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엔 우리는 손을 내밀 것이다.
1: 그렇죠.
2: 라는 어떤 희망과 용기와 이런 네. 걸 주고 싶었기 때문에
1: 정말
2: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1: 행동 하라 예. 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2: 사실은 사소한 게 아니다.
1: 네.
2: 라는 것을 보여준.
1: 그렇죠.
2: 오히려 그게 그 책 제목을 진짜 생각 많이 했거든.
1: 네.
2: 이처럼 사소한 것도 아니고 것들이고 사소하다라는
1: 네.
2: 사소한 것들 왜 이렇게 지었을 일단 지봉 씨 생각.
1: 네.
2: 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고 지었을까요? 결코 사소하지 않은데.
0: 사실 아까 오펜하이머를 얘기했을 때도 그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어떤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린지 결정했잖아요. 이건 네. 그 정반대로 되게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행위? 그런 것들로 이 한 소녀의 생명을 또 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양면성을 또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어떤 사소한 게 되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나.
2: 갑자기 막 각성이 되기도 하고
1: 네.
2: 그렇기도 하니까 백희 씨는 제목에서 어떤 느낌?
1: 아, 저도 비슷한 느낌. 네. 그 양가적인 어떤 네. 느낌. 그리고 이게 사소하지 않은 것이다. 그 사소함이 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생각하고 겉들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뀐다고 네. 하잖아요. 이 모두를 다 수렴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네. 그 순간순간순간 하나하나하나들이 네. 모이는 것.
2: 네.
1: 켜켜이 쌓여가는 것들을 또 표현하는 것 같고.
2: 네. 인간이고 인생이다.
1: 네. 네. 왜냐면 그 앞부분에서 굉장히 앞부분에서 이 소녀를 처음 만났을 때 진실을 바로 알거든요.
2: 네.
1: 근데 그것조차 사소하다고 얘기한다면 네. 거기서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 거예요. 사실 네. 행동까지 옮겨지는 근데 이 모든 걸 사소하다고 할 거냐, 모든 걸 다 중요하다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아, 이 모두를 다 표현하고 있다. 하나도 사소한 것이 없거니와. 예.
2: 사소한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1: 네.
2: 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큰 것들을 이루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소한 것 하나도 큰 것이고 사실은 네, 예.
2: 저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제목이 진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1: 네. 그리고 사실은 주제에서 벗어난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함부로 사소하게 대하는 것도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특히 이제 주인공의 어린 시절 장면들은 아이니까 회복성이 좋겠지. 지가 알아서 크는 거야. 네. 오펜하이머에서 우는 아이를 안 달래주거든요. 네. 그렇게 키우는 거야, 얘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았으면. 아이를 좀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눈을 맞춰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그것이 사소하다고 해도? 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결 밖에서 그냥 좀 큰 틀에서 바라보면.
2: 어때요?
0: 네, 저도 너무 좋은 해석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화를 또 보고 싶어. 네.
2: 그러니까 참 어느 때 이렇게 툭 던진 그 한마디.
1: 네.
2: 그게 나를 깨우기도 하고 그 정말 저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이 제목에 생각을 진짜 많이 했다니까요.
1: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사소한 것인데 왜 이 영화가 계속 전반적으로 어두울까?
2: 네,
1: 이 생각도 해봐요. 어려워요. 계속 어두워요.
2: 네.
1: 그 주인공이 아니, 그 수술 팔아서 그런가?
2: 네,
1: 계속 손도 어두워. 손에도 계속 뭐가 묻어있어. 맨날 씻어. 맨날.
2: 아니, 그건 네. 이제 결국에는 이 소녀에 네.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1: 그렇죠.
2: 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대부분은
1: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인공의 마음 상태가 어두운 밝음을 지향하는
2: 높지 않는
1: 네. 계속 씻잖아요. 네. 씻으니까 흰 손이 나오거든요. 네. 이 어둠을 벗겨내는 네. 것이 주인공의 결국은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2: 어떤 같은 생각이신가요?
0: 네. 그 뭔가 나도 나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 약간 네. 그런 상태를 수트로 이제 좀 표현을 했는데 네.
1: 그렇죠.
0: 네, 그걸 이제 오히려 막 자기는 이제 나는 내가 누군지를 좀 알고 싶어 계속 조금 혼자 앉아서 막 고민하고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열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지 않았나.
2: 그런 것들 이제 손을 씻는 장면이나 네. 뭐 이런 것들.
1: 맞습니다.
2: 오티티에 나와있습니까?
1: 나와있습니다.
2: 오펜하이머도
1: 네네.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네. 오펜하이머 네. 3시간이어서 그렇지.
2: 저도 한 번도 주변한 생각 안 했거든요.
1: 정말요? 네. 네.
2: 그래서 안 지루한데? 뭐 영화는 뭐 어쨌든 개인적인 취향이
1: 그렇습니다.
2: 조금 지루하게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래도 중간에 혹시 지루함을 느끼나 하더라도
1: 네.
2: 그 부분을 또 견디면 재밌어지니까 네.
1: 아 재미 없어질만 할 때마다 그 누구죠? 아인슈타인? 누구?
0: 아 맞아요. 예. 아인슈타인.
1: 맞나요?
2: 아인슈타인 맞을 걸요?
1: 근데 한 세 번 등장하는데 네네, 그, 예. 거기 굉장히 호기심 네네, 가득하게 맞아요. 느껴집니다. 뭐지? 이러면서 분위기를 확 전환해줘요. 네.
2: 오늘 지봉 씨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영화 이야기는 했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라는 게 있나요? 장르 가리지 않습니까?
0: 네, 장르를 가리진 않는데 사실 장르보다는 저는 영화를 선택할 때 감독이나 배우 위주로 조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2: 특히 이 감독은 믿고 본다.
0: 요즘 사실 제일 핫한 감독이지 않을까 싶은데 윤가은 감독님. 세계 주인
2: 윤가은 감독.
0: 정말 네, 네. 최근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네. 받으셨죠.
2: 다른 작품이 뭐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 거의 세계 주인으로
1: 네 너무 많이
2: 해서
1: 네.
2: 이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
1: 맞습니다. 굉장히 좀 새로운 시선인 것 같아요. 세계 주인의 이 작품의 네. 내용은 네. 뭐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네. 느끼셨겠지만 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2: 네. 이 어떤 감독이나 배우를 보고 영화를 좀 선택하는 그런 편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2: 배우는 또 우리나라 배우는 누구 좋아하세요?
0: 박정민 배우님 아~ 예전부터 아, 너무 역시, 좋았습니다. 예.
2: 아니 2030이 박정민 네. 배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 그 구교환은요?
0: 아 구교환 배우도 좋아하긴 하는데 구교환 네. 배우 작품을 제가 많이 보진 못해가지고
1: 박정민
0: 네,
1: 네 알겠습니다.
2: 이상하게 아니 박정민이 무슨 막 조각 같은 미남 배우 아니잖아요.
1: 네 근데 약간 네. 그런 거 있나 보호해주고 싶은
2: 아 진짜 그래요? 네. 그런 있어요?
0: 아니,
2: 뭐 아니라니까.
1: 아니에요?
2: 아니라니까.
1: 뭔가 그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 근데 짜증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아요?
0: 맞아요.
2: 뭐가 매력 있어요?
0: 사실 이건 조금 이거 사소한 걸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막 박정민 배우가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네. 하는 신문사 인터뷰를 했던 걸 우연히 읽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스쿠터를 타고 혼자 왔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인간적이고 투명한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래도 나름 배우고 이름도 이제 알려지고 하는데 스쿠터를 혼자 타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또 혼자 스쿠터를 타고 갔다는 그 기자도 되게 놀라셨더라고요.
2: 보통은 다 매니저가 이제
0: 그런
1: 그렇죠,
2: 뭔가
1: 그렇죠,
2: 타고
1: 그렇죠.
0: 박정민 배우만의 그런 솔직함과 투명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2: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드러난다.
0: 네.
2: 특히 좋아하는 작품 뭐 있어요,
0: 아, 너무 많은데
2: 박정민 배우? 왜?
0: 최근에 봤던 얼굴 굉장히 인상
1: 얼굴,
0: 깊게
1: 아,
0: 봤습니다.
1: 기가
0: 네.
1: 막혔죠. 도장판은 맹인으로 또
2: 무슨
1: 1인
2: 영화
1: 2역 했던.
2: 봤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짧게 소감 좀 부탁드려요.
0: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두 편의 영화를 저희가 얘기한 걸 듣고 한 분이라도 조금 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공동체 라디오도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습니다.
1: 아, 너무
2: 들을 수 있고
1: 좋다.
2: 언제든지 여러 가지
1: 지봉, 지봉, 지봉, 지봉.
2: 시간대 맞춰드려요.
1: 네.
2: 그 시간대에 찍으면 안
1: 와,
2: 되는데 저희가 녹음을
1: 봉.
2: 다
1: 네,
2: 찾아서
1: 그럼요.
2: 맞춰드리니까
1: 네.
2: 얼마든지
1: 잘한다, 잘한다,
2: 영화
1: 잘한다.
2: 열릴 수 있고 이 프로그램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너무
2: 백희씨
1: 좋았습니다. 네.
2: 오늘 좋으셨죠?
1: 아,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두 작품은 저도 굉장히 애정하는 작품이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2: 그렇습니다. 저는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에 빠지기 시작한 첫 영화가
1: 아, 그러세요?
2: 인타임이에요. 네. 그때부터 이제 킬리언 머피를
1: 아, 사소하죠,
2: 좋아하기
1: 사소하죠? 취향이, 취향이.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백희였고요.
0: 저는 지목이었으니까.

네, 6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놀자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날이 선선하니 아주 좋아졌어요. 봄날인지 여름날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아주 놀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자

네, 6월 10일. 오늘은 놀자. SG 언어비의 라라라로 첫곡 띄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6월 10일이, 민주항쟁 기념일이죠. 87년도 6월 12일. 지금 6월 항쟁이라 해가지고, 그전부터 12월 86년도, 아마 해마다 데모라는 걸, 했던 시기였는데, 87년 1월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고 나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가 6월 12일에 전국 뭐 아마 대책위가 정확한 명칭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를 했었죠. 전주 지역도 중앙성당 앞에 보면 예전에 거기에 육교가 있었어요. 육교에서 모이고 각 대학교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어디서 모이자 해서 가두시위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가 60대부터였는데요. 흔히 말하는 넥타이 부대라고 하죠. 하고 중앙성당 앞에서 지금 관통사거리죠. 관통사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제스탄 속에서 뛰어다녔던 시기가 지금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우리나라가 된것 같습니다. 이 69와 전혀 관계없지만, 주주클럽에, 16, 20, 그리고, 줄리엣입니다. 기다려, 늑대.

네, 주주 클럽 16, 20 줄리엣 기다려 늑대 두곡 듣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가 아주 독특했던 여자 보컬들이었죠. 아, 제가 60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그 요즘 보면 시위를 하면 어떤 사람이 뭐그 선결제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걸 하잖아요. 본인들이 참석을 못 하지만 참석 안 돼서 선결제도 하는데 그게 이제 모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풍년제과 뭐 상호를 말을 해도 되는 그 역사적 사실로 말하면 전주 분들이 왜 이렇게 풍년제과를 좋아하느냐에는 또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때 87년 6월 항쟁이라는 기간에 아마 풍년제과의 단팥빵과 크림빵 그리고 우유를 먹어보신 분이라면 풍년제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그때 굉장히 많이 시위대에 풍년제과뿐만이 아니었죠.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개인적 기억도 나는데 남부시장에 경찰한테 쫓겨서 숨었대 가려주시고 숨기셨던 분도 많았고요. 어디 가면 랩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탄 쏘니까 랩을 무상으로 막 주신 분들, 물 어디서나 막물 먹으러 하고 그 당시 시내버스를 타면 충성 한마디면 무조건 탔던 기억도 납니다. 키네틱 플로우의 헤어지던 밤 그리고 아웃사이더 피에로의 눈물.

네, 키네틱 플로어의 헤어지던 밤, 아웃사이더, 피에로의 눈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표, 숙희의 좋은 사람, 아, 길미, 이름만 들어도.

0: tell me why.
1: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지역 서출역 방송입니다. 전주에 살지 않는 분들은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들어오시면은 언제든지 감상하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2: 어디야?
3: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2: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오늘 피곤했나 보네.

네,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듣고 왔습니다. 요즘은 방송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을 잡거나 하면 저작권이 보호가 되잖아요. 아,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나갈 수 없거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노래 가사는 뭐 나이트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네요. 예전에 전주 지역에 쌍방울이라는 프로야구단이 있었습니다. 정말 만년 하위권에서 맺는 게 아니라 거의 꼴찌만 하다가 야신이죠.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시고 그 당시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김기태 타자도 있었고 어린 왕자 김원영도 있었고 여러 야구 선수들면서 저희가 막 쌍방울이

저는 철이 없던 우리 사랑은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도 몰라 그래서 난 지금부터 모든 걸 원점으로 널

0: 한번 물어봐도 후련하지 못해. 나.
1: 네, 김동희 이번만은 린의 고민형 듣고 왔습니다. 잊어진다는 게 좀 그렇죠. 이불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사람과 관계에서 서로 멀어진다 해서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약이란 말이 그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디베이스입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시아니 그대를 사랑해.

렉시 하늘리로 리믹스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보면 이런 댄스 노래들은 리믹스 버전이 있고 뭐 무슨 버전 있는데 그마다 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요. 신나는 건 사실 좀 리믹스 버전이 신나긴 하더라고요. 6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놀자입니다. 6월 13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립니다. 1시부터 5시까지로 돼 있는데요. 예, 갑자기 이 말을 하느냐.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에 참가하신 분들의 귀와 즐거움을 아니, 저희도 이제 거기 참가를 하거든요. 부스 참가를 하는데 저희 이제 노래도 틀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노래를 부르는 과정을 라디오 방송하는 과정을 잠깐 체험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1시에서 5시까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 달리는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에 저희 공동체한테도 함께 하니까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지만 사실은 저도 나옵니다. 빨리 나오고 다른 분이 멋진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마지막 곡으로 날씨가 시원하지만 언제가 좀 더울 것 같으니까 이런 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놀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홈페이지나 너튜브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 생방송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단골 아니더라도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 추첨해서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강영훈 대표께서 선정하신 책 선물로 드립니다. 헤올리 은하수님 그리고 민영 21세기님 저희 홈페이지에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부였습니다.

우리는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기 전 어느 장수의 꿈에 한 신인이 나타나 금척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금척으로 장차 사만의 강토를 다려보아라.

몸만 쓰러지고 말았고 연인이 몸통만 가져가고 두기는 남겼는가 두 봉우리 이루고 하늘로 솟아있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기저기 척 웃어 온라인 예상하게 버려 미안해 I'm a surprise 눈 뜨면 쏟아지는 shots 무한 감성 계속 로딩 중이야 예측 불가 네 MR girls 붙여준 이름 마치 나보다 날 더 잘 아는 것 같은 온몸에 labeling 아무 지경이야 이거 좀 떼어내고 싶어 what the hell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눈도 없고 뼈도 없고 말도 못하는 생물. 그런데 이 생물이 인간보다 훨씬 지구를 오래 지켜온 존재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바로 지렁이 이야기인데요. 찰스 다윈은 말년에 지렁이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렁이만큼 지구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생물은 드물다. 우리는 거대한 기술과 눈에 보이는 변화에만 주목하지만 사실 세상을 떠받치는 존재들은 늘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흙속의 지렁이처럼 그리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가는 작은 마을들처럼 말이죠. 오늘은 지렁이 이야기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가는 햇빛연금 마을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그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그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방송을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의 지그로운 채식생활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그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는 공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기다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A Big Yellow Taxi, 조니 미셸 웰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0: 복잡한 뉴스 대신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업 뉴스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식탁 위에 탄소 폭탄입니다. 여러분, 식사 메뉴 혹시 고르실 때 지구 온도까지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최근 기후 솔루션이 우리나라 육류 소비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국내 최초로 계산해서 발표한 바 있는데요. 고기 1kg이 지구에 남기는 탄소 성적표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죠. 결과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닭고기보다 10배 이상 높았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국가 전체로 시선을 돌려봤을 때인데요. 2024년 우리가 소비한 고기가 품어낸 온실가스가 무려 5,694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5,694만 톤이라고 하면 좀 실감이 안 되죠.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쉽게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는 양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단일 규모로서 우리나라의 최대 그 태안 발전소 배출량이 이것보다 2.6배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 매일 고르는 행위가 사실은 석탄 발전소를 곳곳에 더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결과를 이번에 발표해서 나왔는데요.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식단을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육류 대신 지구를 식히는 식품을 선택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이 거대한 탄소 발전소의 스위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식탁은 단순한 먹는 공간이 아니라 내일의 지구를 선택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의 식탁에는 어떤 미래가 담겨 있나요? 네, 지구로 올리는 올드컵이라는 키워드 두 번째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면 6월 11일이죠. 전 세계인의 축제 2026년 북중미 올드컵이 개막이 되는데요. 이 화려한 축제의 그림자가 심상치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환경보호기금 등 여러 연구기관들이 이번 올드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좀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세 나라가 분산해서 나눠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좀 더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부 선수단은 조별 리그 기간에만 무려 5,000km 이상을 비행기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미 대륙의 넓은 지형 탓에 사실은 기차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라는 현실인데요. 배출량은 무려 900만 톤으로 추산되는데 이게 지난 월드컵 평균보다 2배가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국제축구연맹 FIFA죠. 여기서 세계 최대 탄소 배출 주체 중의 하나인 사우디 아람코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내팽개쳤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화합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행위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탄소를 품어낸다면 사실 이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월드컵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축제의 방식, 이제는 조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5,000배 빠른 경고, 우리 식탁의 나비 효과. 5,000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놀라셨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인류가 지난 9,000년 동안 해온 변홍사가 지금의 기후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소식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온난화 속도는 벼가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보다 5,00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벼가 견딜 수 있는 내열 한계를 지구 온도가 이미 앞질러 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구상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인구가 무려 35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벼농사가 무너진다라는 건 사실 우리 인구의 절반이 주식을 잇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식탁에서 탄소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고기 1kg을 줄이는 나의 작은 행동이 결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의 밥그릇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후위기는 거대해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의 식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채소 위주의 식탁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구 온도를 낮추고 쌀 농사를 지키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내일의 지구 환경을 바꿔 낼 테니까요. 네, 여기까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해외 기후 뉴스 소식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진 다음날 아침, 젖은 아스팔트 위를 뒹구는 수많은 지렁이 떼를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누군가는 징그럽다고 하고 피하며, 누군가는 안타까운 마음에 화단을 옮겨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발밑에서 묵묵히 흙을 일구는 생태계의 숨은 일꾼 지렁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환경교육센터 윤정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지렁이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는 좀 징그럽고 피하고 싶은 하나의 동물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에 좀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걸 떠나서 이 지렁이가 우리 생태계, 그리고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윤정승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먼저 요즘, 지렁이가 참 많이 보여요. 비가 온 뒤에.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왜 지렁이가 밖으로 나오는 걸까요?
1: 네, 살기 위한 처절한 탈출입니다. 지렁이는 코가 아니라 얇은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흙 사이로 미세한 틈새에 물이 가득 차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익사를 면하려고 땅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숨을 쉬러 나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방이 아스팔트로 막혀 있다면 길을 잃게 되겠죠.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 아스팔트 온도가 급상승하고 결국 수분을 잃고 말라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곤 합니다.
0: 네, 지렁이는 이제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그 틈새에 이제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땅 위로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땅 위가 우리가 생각한 땅 위가 아니라 아스팔트로 이제 둘러싸였기 때문에 길을 잃고 거기에서 이제 햇볕에 의해서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이제 결국은 말라 죽게 된 안타까운 이런 비극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징그러운 동물로만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지렁이는 우리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좀더 우리가 지렁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1: 네, 지렁이는 평생 땅속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흙이 숨쉴수 있는 구멍과 빗물이 스며드는 촉촉한 물길을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터널들 덕분에 식물은 뿌리를 편안히 내리고 비가 많이 와도 땅이 물을 쑥쑥 흡수해 도시의 홍수 피해를 든든하게 막아주지요. 또 낙엽 같은 유기물을 먹고 배설한 분변토에는 필수 영양소가 최대 11배나 꽉차 있어서 버려질 쓰레기가 최고급 천연 비료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흙 속에 유익한 미생물들은 식물이 병을 이겨내도록 돕고 지렁이가 탄소를 땅속 깊이 가둬둔 덕분에 기후위기를 늦추는데도 큰 힘이 된답니다. 지렁이는 환경이 좋으면 최대 자기 몸무게만큼의 먹이를 먹어치우고 1헥타르당 연간 무려 50톤의 천연 비료를 뚝딱 만들어내니 정말 단 하루도 쉬지 않는 성실한 일꾼이죠. 이렇듯 매일 아침 땅속으로 출근해 묵묵히 흙을 살려내는 지렁이들 덕분에 오늘 하루도 우리 지구의 생태계는 건강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이제 지렁이라고 하면은 지렁이가 먹고 뱉어내는 것이 하나의 천연 비료로 알고 있는데 거기 넘어서 홍수 피해로 도와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탄소 흡수 역할을 하는데 토양이 건강해야만이 또 탄소를 흡수할 수 있잖아. 네.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와, 이 헥타르당 연간 무려 50톤의 비료를 만들어낸다. 와, 이렇게 귀중한 우리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동물인데 우리는 단순히 어떤 친구들은 지렁이 더러워 무서워 하고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길을 잃고 있는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죽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러한 지렁이들은 굉장히 우리 생태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보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진화론의 창시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찰스 네. 다와인이 이 지렁이를 평생 연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계기는 아주 소박한 삼촌네 정원 아들이었어요. 비그로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젊은 다윈이 어느 날 외삼촌인 조사이어 웨지우드의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외삼촌이 몇 년 전에 재와 석회를 밭에 뿌려뒀던 곳을 보여줬는데 그 자리에 지렁이가 올려놓은 흙이 쌓여서 재와 석회가 완전히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다윈은 그걸 보고 지렁이가 이렇게 흙을 뒤집어 놓는다고? 라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거의 평생에 걸쳐 지렁이를 연구했고 마지막 편지들도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까지 지렁이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다윈이 지렁이 연구를 시작하던 19세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렁이를 해충으로 여겼습니다.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했는데 다윈 혼자 이 녀석들이 땅을 살리고 있다 고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 1881년에 낸 지렁이 책은 출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3년도 안 돼서 8,500부가 팔렸습니다. 진화론 책이랑 맞먹는 판매량이었으니까 당시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0: 네, 찰스 다윈의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렁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였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지렁이가 해충이 아니라 그 생태계에 아주 고마운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이 지렁이가 또 우리 기후위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1: 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렁이는 사실 굉장히 환경 변화에 민감한 생물이에요. 특히 흙의 온도와 습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지렁이는 비가 오면 땅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지상으로 올라오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흙길이나 숲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많아졌습니다. 지렁이가 올라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뜨거운 도로나 보도블록 위에서 말라 죽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여기에 기후위기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폭우, 길어진 폭염, 심한 가뭄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많아졌잖아요. 폭우가 오면 땅속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지렁이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나오고 이후 뜨거우면 지면이나 자동차 사람들 발길 때문에 죽는 일이 늘어나는 거죠. 또 폭염과 가뭄이 반복되면 토양 자체가 점점 메말라서 지렁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길을 위해서 죽어있는 지렁이들은 단순한 벌레의 죽음이라기보다 토양 생태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0: 네, 토양 생태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삶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이제 지렁이가 사라진 땅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이렇게 기후 위기에도 영향을 주는데 완전히 지렁이가 사라진다 이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네, 흙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니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 비가 안 오면 금방 가뭄이 듭니다. 영양분이 순환되지 않아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죽은 땅이 되고 맙니다.
0: 네, 아까 그 지렁이의 역할을 말씀해 주실 때 홍수 피해에도 도움이 되고 탄소 흡수를 저장을 흡수해서 저장해 주고 그다음에 천연 비료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사라진다면 땅은 그냥 살아있지 않는 죽은 땅이 돼서 결국 우리 인간의 먹이, 식탁과도 연관이 되고 우리의 생존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렁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렁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키우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2부에서도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어느 마을에나 꼭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인데요.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서봉마을은 이 반갑지 않는 손님을 황금알을 낳아준 거위로 변모시켰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보상금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이 나누는 햇빛연금마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서봉마을 주민협의회 엄성복 사무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먼 길 오셨죠?
1: 멀진 않고요.
0: 네.
1: 20, 30분이면 도착합니다.
0: 네. 지금 서봉마을에서 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기소개를 좀 더 간단하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 현재 저는 서봉마을에서요.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봉마을 주민협의회 그리고 유한회사 완주군 서봉마을에너지 그리고 서봉마을협동조합 이 세 개 기구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요즘은 햇빛소득마을 강의하러 다니느라고 엄청 바쁩니다.
0: 네. 사실은 서봉마을 주민협의회의 사무장님이시지만 그 전에 이력이 굉장하시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일을 하셨고 그리고 시청에서도 관계된 일을 하셨던 경력이 화려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봉마을 주민협의회에 오늘 말씀해 주실 햇빛연금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이 서봉마을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네, 그 서봉마을은 완주군 고산면 면 소재지에서 좀 상당히 가까운 붙어있는 이런 마을이고요. 저희 마을에는 참고로 고산 고등학교가 있고 저희 마을은 대략 한 55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한 40%는 원주민이고 나머지 60%는 귀촌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마을에 비해서 상당히 귀촌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0: 아, 고산고등학교가 가까이 있네요. 그러면 대충 제가 어디 있는지 서봉마을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한 40%, 귀촌하신 분 60%면 사실은 원주민보다는 귀촌 인구가 꽤 많네요.
1: 네네네.
0: 대부분 지금의 그 시골이라고 하죠.
1: 네네.
0: 대부분 귀촌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대부분 이제 그 마을이 이제 소멸 지역으로도 소멸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 귀촌 인구들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곳인데 아마 매력적인 곳이 많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아마 요 지금 햇빛연금 마을도 그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햇빛연금 마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서 그 우리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제 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서봉마을은 서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배경과 그리고 그때 주민들이 어땠는지 그 상황이 지금 좀 궁금해요.
1: 네네네. 그 원래 고산 공공하수처리장이 서봉마을에 15년 전에
0: 네.
1: 전쯤에 지어져 있었고요. 이제 그 1차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진 지 한 1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5년 전에, 완주군에서, 고산면 일대에 하수처리 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0: 네.
1: 1일 700톤 처리 시설이었던 하수종말처리장을 1일 1,400톤, 그러니까 700톤을 증설하는
0: 네.
1: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700톤 증설하는 거를 저희 서봉마을이 알게 됐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 서봉마을이 주민들이 15년 전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서봉마을에 들어서게 한 걸 못 막아가지고 너무 많이
0: 한이 되었죠.
1: 한이 되어 있었는데 또 그걸 이제 증설한다고 하니
0: 네.
1: 주민들이 격하게 이제 좀 반대를 하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0: 네, 두 배 정도 증설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 하수종말 처리장이 그 주민들과 사는 곳과 거의 얼마 정도 거리라고 하시죠?
1: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는
0: 네.
1: 한 7, 80m 이 정도 떨어져 있어서 대단히 마을하고 가깝게 붙어 있는 그런 현재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께서는 격노할 수밖에 없을 거고,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그 거주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화가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 완주군과 협의를 잘 해서 이 하수종합 처리를 들어오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상금이 한 2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태양광 발전 사업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협의 과정이 어떤 것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1: 그게 이제 저희가 반대 운동을 주민들이 한참 열심히 할 때가 8월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이제 무더운 날씨여가지고 저희 마을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막 뙤약볕에서 포크레인을 막 막아서고 이렇게 막 극한 이제 싸움이 투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제 저희 쉽게 얘기하면 마을에 이제 그 지도부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혹시 이 싸움을 하다가 마을 주민들 분 중에 어르신 중에 한 분이라 쓰러진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완주군도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저희 서복 마을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좀더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걸 이제 논의하다가 저희 마을에서 완주군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우리 서복마을에서 전문가, 환경 전문가 세 분을 추천하고, 완주군에서도 전문가 세 분을 추천하고, 그리고 지역의 군의원,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리고 이 공동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완주군이나 서복마을이나 무조건 수용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공동조사단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완주군에 제안을 했고요.
0: 네, 그 제안은 혹시 공동조사위원회의 제안은 상국장님 하신 건가요?
1: 아니 뭐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제 그 투쟁을 이제 이끌고 있었던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뜻을 모아서 저희가 완주군에 제안을 했고 완주군에서 한 일주일 저희가 제안한 한 일주일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아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뭔가 이 주민과의 관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뭔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동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공동조사위원회가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고, 그 이제 활동의 결과물로 총 11개항을 저희한테 완주군과 서복마을에 권고를 했고, 그 11개항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보니 주민 지원 기금 20억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줘라. 이 항목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는 뜻하지 않은 20억을 받게 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0: 정말 이제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그 활동해 주신 분들의 어떤 슬기의 지혜가 모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가 뙤약볕에서 밖에 나와서 또 투쟁, 항쟁 뭐 이런 것들로 아마 이어지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갈등을 좀더 증폭이 됐을 텐데, 또그 조정위원회, 공동조사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 혐오시설 이라든지 아니면 해머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 그 주변에 어떤 세울 때 주민들과 충분히 미리 공지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행정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냥 무대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은 나중에 알고 되고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또 소통도 잘안 되고 하다 보면 서로 계속 그런 갈등이, 이게 굉장히 육체적인 어떤 그 비용도 들지만 그
1: 맞습니다.
0: 외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행히 또 공동조사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더 피해가 없게 좋은 어떤 결론을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0억이라는 돈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활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온 거잖아요. 다른 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예.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에는 어떤 단계들이 거쳐야 되고, 또 부지 선정에서라든지 설치 완료까지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은요.
1: 그러니까 이제 먼저 좀 태양광 설치 이전에
0: 네.
1: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자
0: 네.
1: 이 결정하는 좀 과정이
0: 아,
1: 있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20억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이제 저희 마을을 아끼는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시기를 돈이 잘못 들어오면
0: 네.
1: 오히려 돈 때문에 마을에 분란이 생긴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 20억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0: 네.
1: 어떻게 쓸 건가를 저희들이 이제 20억 중에 1,000만 원을
0: 네.
1: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0: 네.
1: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일일이 다 수렴하고 몇 차례 원탁회의도 하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또어이그 주민 지원기금을 받아가지고 활용했던 다양한 마을들을
0: 네.
1: 저희가 조사해서 그중에 이제 여러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이게 잘 운영이 되고 뭔가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태양광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저희 주민들이 그때 참여했던 전체 주민들의 거의 한 99.9%, 거의 100%의 지지를 받아서
0: 네.
1: 태양광 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99.9%의 어떤 지지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설치를 해놓고 관리만 잘하면 수익이 들어오는 그러한 모델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1: 맞습니다. 아주
0: 네.
1: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20억을 한 번에 이제 썼을 경우에는 이
0: 네.
1: 결정을 잘못하면, 예를 들면 이제 낭패를 보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마을 주민들이 선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매달 거의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수입 들어온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건가? 지혜를
0: 네.
1: 모으면 되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 1년 써봤는데, 오, 우리 잘못 썼네? 그러면 이제 다음 년들은 또 바꿔서 더잘 쓰면 되니까.
0: 네. 네.
1: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저희 주민들도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0: 네.
1: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리고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특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아니잖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이 서복마을에 그 햇빛 연금 마을을 좀 모델을 삼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99.9%가 이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해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가지자라는 의견을 합의했을 텐데, 그래도 의견 차이나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0: 네.
1: 20억을 저희가 이제 그 기금을 받아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0: 네.
1: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한 50%는 적극적으로 마을 일에 참여를 했고
0: 네.
1: 한 30%는 관망. 뭐 이렇게
0: 잘,
1: 쉽게
0: 저
1: 얘기하면
0: 놈들이 잘하고 있나?
1: 그리고 20% 정도는
0: 네.
1: 잘하나 보자, 니네. 약간 이제
0: 네네네네.
1: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0: 네.
1: 저희들이 이 20억을 좀더 합리적으로 잘 쓰면서 그 관망하시는 분들 또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안고 이 사업을 진행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서복마을 주민협의회라고 하는
0: 네.
1: 자치 규약을 만들었고 이
0: 네.
1: 자치 규약에는 우리 그 공공하수처리장 반대 운동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0: 네.
1: 상관없이
0: 네.
1: 저희 마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우리
0: 네.
1: 20억의 이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나온 수익을 혜택을 보도록 하는 아무튼 그 규약을
0: 네.
1: 만들었고요. 아무튼 이제 태양광 그 발전사업을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부지 선정부터 만들어 나가는 과정까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0: 네.
1: 실제 20억을 저희가 받기로 한 시점부터 완공까지는 거의 한 5년이 걸렸거든요.
0: 그래요?
1: 그래서
0: 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1: 지금 저희가 발전한 시설 용량은 975kW
0: 네.
1: 용량이고, 그러니까 1메가가 좀안 되는 이
0: 네.
1: 정도 용량이고, 그 정도로 이제 큰 용량이다 보니까 부지를 찾는 데 가장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부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매입하려고 한 부지가 있었는데
0: 네.
1: 중간에 이제 그 저희가 임야다 보니까 임야에 바닥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뭐 그 산사태 뭐 사례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강화가 됐어요, 중간에.
0: 맞아요. 네, 네네, 네네, 기억나요.
1: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부지에 못하게 되고.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완주군에 대체 부지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완주군에서는 이제 그 마을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네. 부지를 찾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튼 어렵게 어렵게 부지를 찾는 과정도 있었고, 또 하나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업체를 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네. 처음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업체에 맡기면 저희 네. 마을이 엄청 편한데
0: 네.
1: 행정은 행정 절차상 그렇게 안 하고
0: 네.
1: 설계 용역 따로 주고
0: 네.
1: 또 토목공사 따로 주고 전기공사 따로 발주하고 또 태양광 시설 발주 따로 하고
0: 네.
1: 이러다 보니까 이 공사하는 업체가 막 네 개 다섯 개 업체이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0: 네. 네. 이런 것도 좀 간소화될 필요는 있겠나요? 그 이제 행정적인 문제이긴 한데.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5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1: 네.
0: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수익 규모가 나오는 거죠?
1: 네네.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0: 발생하고 있죠?
1: 네네네.
0: 1년에 얼마 정도 수익?

0: 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1: 저희가 그 돈을 좀더잘 쓰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이 시작되기 한 1년 전쯤에 우리 기금 사용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은 크게 이제 다섯 가지인데 공공성. 그래서 개인한테 배당을 하기보다는 마을의 공공의 사업에 돈을 쓰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1차로 지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 복지관을 짓는 거예요.
0: 복지관, 아, 원래 없었어서요?
1: 네, 지금 마을 복지관이 별도로 없고, 그러니까 경로에 관은 있는데 마을 복지관이 별도로 없어서 지금 이제 1층에는 식당 겸 카페 역할을 할수 있는 하고 2층에는 도서관 형태를 띤뭐 아이들이 청소년들의 공간 이렇게 지금 현재 구상을 해서 복지관을 지으려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기금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되고 모든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써야 된다. 이런 이제 공정성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투명성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투명하게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매월 우리로 기면 현금 출납부 통장에 현금을 매월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5월 달이니까 5월 말이 이제 6월 초가 되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돈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돈을 얼마를 썼는지를 회원 전체들의 그 카톡방에 이제 저희가 공지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돈이든 뭐 저희 이제 이사회 회의든 모든 것들을 이제 투명하게 현재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회도 정기총회뿐만 아니라 임시총회를 1년에 한두 번씩 더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총회를 불러가지고 결정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아무튼 뭐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원칙은 하나는 배려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배려해서 돈을 써야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가 지속 가능성, 미래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입의 5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태양광이 이제 20년 후에 끝나면 저희가 이제 수입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0: 황금알은 날더 이상
1: 더 이상 이제 못 낳기 때문에 그 50%는 그 돈을 모아서 저희가 복지관도 짓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보니까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1: 네네네.
0: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21가지의 그 핵심을 담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0: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 50%를 이제 복지, 서로를 위한 현금으로 이제 나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지속 가능을 위해서 나머지 50%는, 모아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이제 또, 태양광 발전을 또 20년 후에 또 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네네, 그렇습니다.
0: 이제 또 여기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원주민이 40%, 귀촌자가 60%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서복마을의 가구 수는 54가구이고, 그리고 인구 수는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충 어떻게 마을이 흘러가고 있는지 스토리를 좀알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햇빛 연금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주민들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노령화되면서 물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또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뭐 국민연금 넉넉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햇빛 연금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가장 이제 그 크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그 태양광을 건설하는 데까지 5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 발전은 2024년 7월부터 했는데 저희가 경로회관에 점심을 저희가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귀촌한 사람들이 돈을 좀 출자를 해가지고 2023년부터 점심을 미리 선 예. 예. 지급을 해서 이제 점심을 제공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복지관을 지으면 모든 이제 마을 주민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식당을 지금 만들려고 아무튼 계획 중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이제 열심히 어르신들이 나서서 투쟁을

0: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20억이라는 기금을 받았는데,
1: 네.
0: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1년에 두세 분씩, 한두 분씩 돌아가시고 계세요.
1: 네.
0: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1: 네.
0: 저희가 그 공공성의 원칙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배당보다는
1: 네.
0: 가급적 마을 공공사업을 위주로 하기로 했는데, 배려성의 원칙에서
1: 아, 네.
0: 어르신들만큼은 우리가 특별히 연금을 드리자 해서
1: 아, 네.
0: 경로연금을 현재 드리고 있고요.
1: 아,
0: 예, 그래서
1: 네.
0: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는 월
1: 네.
0: 10만 원씩, 그래서
1: 아,
0: 1년에 120만 원 연금을 드리고 있고, 70세에서 74세까지는
1: 네.
0: 저희가 이제 월 5만 원씩, 그래서 1년에 60만 원 경로연금을 드리고
1: 네.
0: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금을 받는 분들이 한 35분 정도, 예, 연금을 현재 받고 계십니다.
1: 네. 여러 가지 배려성의 원칙, 지속 가능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요네 가지가 키가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갈등도 없을 거고, 같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0: 네네네.
1: 그런 점들을 아주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아마 갈등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0: 아, 네네.
1: 네.
0: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1: 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도 분위기도 별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1: 과거에 어떤 뭐 예전 마을이야 이제 서로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도
0: 네네네.
1: 알수 있을 정도 그런 것이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각박해지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데 이런 또 마을 공동체로 인해서 좀더 단합된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0: 아주 단합이 잘된 마을로,
1: 아,
0: 예,
1: 네.
0: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1: 네.
0: 뭐제 예를 들면 아까 그 어르신들의 점심을 위해서 귀촌한 사람들이 출자도 해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귀촌한 사람들에 대한 인상도 어르신들이 되게, 예, 좋아졌고,
1: 네.
0: 예전에 약간 이제 적대감,
1: 그런 거 있어요.
0: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엄청나게 이제 사라졌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연금을 드려야 된다 이런
1: 네.
0: 거에 대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흔쾌하게
1: 네.
0: 동의를 해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약간 귀촌한 사람들과 원주민들 간의 벽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 네.
0: 제가 이제 처음에 한 30%는 관망하고 20%는 잘 되나 보자
1: 아,
0: 이랬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이제 저희가 연금을 들이다 보니까 회의에도 엄청 잘 참여를 하시고,
1: 네.
0: 약간 이제 관망이나 비판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이제 이거 태양광 발전 진짜 돼가지고 나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되니까,
1: 그쵸.
0: 네, 상당히 이제 마을 일에 대해서
1: 적극적으로
0: 네,
1: 참여하시고,
0: 호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1: 네.
0: 상황입니다.
1: 햇빛연금 마을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진정한 모델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0: 네네네.
1: 단순히 햇빛연금 마을에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들어온 수익금을 공공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좋은 점들,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러한 그 사례가 사실은 이 보상금 이상인 어떤 혜택을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의 어떤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0: 네네.
1: 어떻습니까?
0: 우리 진행하신 진행자분님의 어떻게 보면 바램?
1: 네.
0: 이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들었는지 몰라도,
1: 네.
0: 지금 현재 저희 마을하고, 그
1: 네.
0: 다음에 경기도 구양리에 구양리라고 하는 마을이
1: 네.
0: 있거든요.
1: 네.
0: 그두개 마을의 모델을 삼아서, 지금 이제 저희, 정부에서, 올해 안에
1: 네.
0: 500개 이상의
1: 네.
0: 햇빛소득 마을을 만들겠다.
1: 아,
0: 이렇게 해서
1: 네.
0: 지금 그 햇빛소득 마을이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 마을은 이제 저희 마을도 신청을 했고, 5월 31일까지 1차로 접수를 받고 있고,
1: 네.
0: 7월 31일까지 2차 접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 네.
0: 저희 소복마을 같은 모델을, 전국에 올해 500개, 그리고, 매년, 5년간 500개 이상씩 암튼 만들겠다. 이게 지금 현재 정부의 주요한 정책입니다.
1: 네. 지금 있는 그거 말고 별도의 햇볕소득 마을을 지금 소복마을에서 또 추진하겠다는 얘기신가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1: 아,
0: 네.
1: 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0: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5년간이 소요가 됐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의 사례로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구양리 또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어떤 행정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도 드릴 수 있겠네요.
0: 지금 정부의 계획은
1: 네.
0: 햇빛 소노 마을에 선정이 되면
1: 네.
0: 6개월 안에 태양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1: 와, 6개월이요. 네.
0: 그래서 이제 햇빛 소독 마을을 정부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그러니까
0: 하나는 자금을
1: 네.
0: 설치 비용의 85%를 저리로 지금
1: 네.
0: 현재는 연 2% 저리로 85%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빌려주는 거죠. 쉽게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에 있는 공공 부지를 최대한 마을 마을 협동조합에 아주 저렴하게
1: 네,
0: 임대를 해 주겠다.
1: 네.
0: 이게 이제 정부의 그러니까 부지 마련에
1: 네.
0: 도움을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태양광을 설치를 하더라도 개통이
1: 네.
0: 없어요.
1: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0: 송배전망이 좀 꽉 차가지고
1: 네.
0: 보낼 수가 없는데 법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마을의 태양광 협동조 마을 협동조합이 하는 태양광은 우선순위로
1: 네.
0: 무조건 송배전망을 설치를 그러니까 확보를 해주겠다.
1: 네.
0: 그래서 전폭적으로 아무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거지만 사실은 그 시골에 있는 그 농가들의 어떤 그 수익 창출을 해주는 두 가지 효과,
0: 그렇죠.
1: 뭐 두 가지 효과 이상일 거라고 되는데
0: 네네.
1: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요즘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 에너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많이 좀 변한 것 같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 측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또 반기일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자금이라든지 공공부지 임대라든지 어떤 그 개통 송배전망을 먼저 우선시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또 이외에 삼국장님께서 봤을 때 이 모델 확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0: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막상 그 마을의 현실에 들어가면
1: 네.
0: 지원을 해줘도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햇빛소득 마을 추진하는 여러 이제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
1: 네.
0: 그래서 마을에서 아 그러면 우리 마을이 진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도 햇빛 소득 마을 하고 싶다.
1: 네.
0: 햇빛 소득 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1: 네,
0: 그런 뭐 그 계획서를 쓰는 거, 부지를 알아보는 거, 여러 가지 뭐 행정을 미팅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1: 네.
0: 지원 센터를 뭐 시군별로
1: 네.
0: 제발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1: 네.
0: 거리낌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너무 보기 좋은 떡인데
1: 네.
0: 이게 그냥 진짜 그림의
1: 예,
0: 그림의 떡인
1: 네.
0: 거죠.
1: 네, 네,
0: 그걸
1: 네.
0: 실행할 수 있는 실제 행정 처리를 할 수 네. 있는 사람이 마을에는 젊은
1: 네.
0: 사람이 없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래서 그 점을 꼭 저는 행정 하시는 분들이
1: 네.
0: 좀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1: 네, 행정적인 지원센터가 지원이 돼 있어야만이 다른 어떤 설치 비용이라든지 공공부지 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또 그렇다면 서복마을에 지금 특별히 새롭게 준비한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0: 그러니까 저희 마을은 이제 올해
1: 네.
0: 그 800kW 정도를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사업 계획을 냈고 햇빛소득마을에
1: 네.
0: 근데 햇빛소득마을은 지금 현재 햇빛소득마을 추진하는 그 계획은 한 번 신청한 마을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1: 네.
0: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고 내후년에 또 신청할 수 있고
1: 네.
0: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1메가가 있고 이번 연도에 800kW 정도
1: 네.
0: 1메가가 좀 못 되는데 그래서 저희 계획은 마을은 매년 그래도 한 1메가 정도 되는 태양광을
1: 네.
0: 장기적으로 5메가에서 10메가 정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서복마을에 귀촌하는 사람들이, 서복마을의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이 젊은이들이 서복마을에 거주하면 큰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좀 마을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저희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1: 그런데 유휴지 공간들이 충분히 있나요?
0: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저희가 그 올해는 저희가 고등학교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 설치 장소 중에 하나가 올해는 고등학교 그 건물 옥상하고, 네, 그다음에 주차장 이제 이런 곳인데, 정부에서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또 얼마 전에 법을 바꿨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마을 공동체에서 하면 우리로 얘기해서 농업진흥구역, 네, 이라고 하는데, 농사를 원래 농사만 지도록 하는 이제 부지인데,
1: 네,
0: 일반인들은 설치를 할 수 없고 이 저희 마을 공동체에서 할 때만 그 농업진흥구역에도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는데,
1: 네,
0: 밑에는 농사를 짓고 위에는 태양광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얼마 전에 개정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그 시행 기간, 시행령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영농형 태양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그 부지가 그 농지가 있는 마을이라면, 예, 이런 그 햇빛 수동 마을을 얼마든지 5매가든 10매가든, 네, 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제 뭐 산을 깎는다든지 그러한 것보다는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1: 자,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될 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요.
0: 제가 이제 그 요즘 어르신들에게 저희, 네, 어르신들 그리고 저희가 햇빛 수동 마을 그 설명을 하러 여러 마을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 농촌 어르신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없지 않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지 않냐,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 햇빛 수동 마을이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AI 시대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AI 시대의 그 밑에 그 저변을 보면 사실은 에너지 문제거든요.
1: 네.
0: AI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1: 그렇죠,
0: 다 전기가 필요해요.
1: 네.
0: 근데 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1: 네,
0: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농촌의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앞으로 저는 기업도 올 거라고,
1: 네,
0: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요즘 계속 그 개인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송전 비용을,
1: 네,
0: 사실은 이 송전 비용의 대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1: 네,
0: 드는 비용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 비용을 저희 지방 사람들이,
1: 네,
0: 내고 있어요.
1: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용하지 않는데.
0: 네. 우리는, 네, 실제 송전 비용이,
1: 네,
0: 불필요한데,
1: 네,
0: 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 비용을 우리 지역 사람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전기요금을, 송전 비용을 현실화해서 차등화해야 된다. 전기요금을.
1: 네.
0: 이재명 대통령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1: 합리적이죠.
0: 하고 있고,
1: 네,
0: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농촌이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1: 네,
0: 새로운 AI 시대에 새로운 농촌의 모델을,
1: 네,
0: 저희 서복마을도 열심히 앞장서서 할 테니까,
1: 네,
0: 우리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농촌에 관심을, 네, 앞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사실은 농촌이 이제 1차 산업이라고 해서 등한시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농촌이 5차, 6차 산업을,
0: 네네,
1: 먹여 살리는 하나의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농촌에서 생산하고 도시에서 소비했는데, 이제는 농촌에서 생산하고 농촌에서 소비하는, 그래서,
0: 네네,
1: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죠?
0: 네.
1: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송전 비용 차등화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내용들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엄승복 사무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청취자분께서도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1: 오늘 1부에서는 땅속의 작은 생명체, 지렁이가 우리 생태계와 기후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햇빛연금마을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지렁이가 건강한 땅을 만들고 햇빛이 깨끗한 에너지가 되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구와 사람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지구론 채식생활 저는 진행자 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진행자 신봉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리고 또 각종 아마추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라디오 방송으로 생방송 또는 녹음 방송이 됩니다만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때에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4년간 전북을 이끌 단체장과 지방의원 262명을 선출했습니다.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44명, 기초의원 200명 등 모두 262명이었습니다. 150만 전북 도민이 선출한 의원들에게 바람이 있다면은 치열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귀와 눈이 되어서 투명하고 치열하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은요, 첫 번째 순서로 프로야구 소식, 지난주 동안 주중 경기 롯데전 그리고 주말 경기 삼성전의 경기 김병철 해설위원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원스포츠단이 있습니다. 이 원스포츠단은 어떤 스포츠단인지 오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 전북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만난 방송하면서 프로야구가 첫 번째 꼭지에 물린 것이 처음이죠?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빨리 하시고 네. 저 어린 야구단 시합이 있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난 주중경기 롯데전 2승 1패 그리고 주말경기 삼성과의 경기 2승 1패 기분 좋게 4승 2패를 했어요.
1: 네네.
0: 어땠어요? 해설위원으로서는.
1: 기아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리즈였습니다.
0: 네.
1: 첫 경기에서 5-4 승리를 거두면서 네. 좋은 출발을 했고요.
0: 네.
1: 2차전은 3-8 패했지만 마지막 3차전에서 10-0 완승을 거두며 이닝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투타 밸런스가 살아났던 게 수확이었다.
0: 네.
1: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 여섯 경기를 이제 분석해보면 그런 우리 감독님이 얘기한 대로 그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이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롯데와의 3연전에서 기아가 가장 큰 수확은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1: 가장 큰 수확은 네. 새 외국인 투수 시라카와의 성공적인 데뷔전입니다.
0: 그렇죠.
1: 네. 3차전에서 네. 5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선발진에서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다는
0: 네.
1: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타선에서는 김도영과 아데들린이 홈런포가 폭발을 했습니다.
0: 네.
1: 김도영이 시즌 15, 16호 홈런을 기록을 했었고요.
0: 네.
1: 아데들린도 9호와 10호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0: 네.
1: 중심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0: 네.
1: 결국 이번 롯데 3연전은 시라카와는 새로운 선발 자원을 얻었고 김도영과 아데들린 장타력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기아가 투타 모두 확실한 수확을 거둔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투수 시라카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감독님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1: 네네.
0: 감독님이 시라카와에 대해서 3페이지로 준비됐잖아요.
1: 네네네.
0: 그 선수가.
1: 네네.
0: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3페이지 제가 방송 안 했잖아요. 아, 근데 방송을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1: 그렇죠. 예. 그 알고 있습니다.
0: 예. 그래가지고 그날 나와가지고 시라카와가 나오자마자 입단해가지고 네네. 광주 와가지고 두 번째 날 시합 선발로 나왔단 말이에요.
1: 네네, 3차전.
0: 네. 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렇게 빨리 데뷔를 시켜라 했는데 네.
1: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네. 너무 잘 들어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 보는 도중에 그냥 감독님한테 큰일 났다 이거죠. 방송 만나면 아 이런 선수를 말이지 왜 소개를 안 하게 했냐고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시라가와가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3차전 경기 중에서 1차전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 정말 야구의 묘미가 네. 모두 담긴 경기였습니다.
0: 네.
1: 기아가 7회까지 3대0으로 앞서면서 무난하게 승리는 하는 듯 했지만
0: 네.
1: 8회 초 불펜이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0: 네.
1: 4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곧바로 나성범의 동점 홈런이 터졌고 결국 9회 말 끝내기까지 승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0: 네.
1: 최근 기아가 왜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그렇다면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 아무래도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의 호투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6이닝 무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경기 흐름을 기아 쪽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0: 네.
1: 비록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날 경기의 숨은 MV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경기 흐름이 가장 크게 바뀐 장면이 있죠.
1: 네, 8회 말 나성범의 동점 솔로 홈런입니다.
0: 네.
1: 8회 초 역전을 허용한 후에
0: 네.
1: 분위기가 완전히 롯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장 나성범이 곧바로 동점포를 터뜨리면서 흐름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0: 네.
1: 베테랑의 가치가 보여준 멋진 한 방이었습니다.
0: 네, 네. 자, 롯데전 끝내기 승리의 숨은 주역. 그 주역이라면 성영탁 투수를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네네, 맞습니다.
0: 네.
1: 9회 초 4대4 동점 상황에서 올라왔는데요. 롯데 중심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성영탁의 역할이 정말 컸거든요.
0: 네.
1: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카운트 싸움이었는데
0: 네.
1: 공격적인 승부로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었고요.
0: 네.
1: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쉽게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레이에스를 상대로 풀카운트 상황에서 과감하게 바깥쪽 체인지업을 선택해서 삼진을 잡아낸 장면은 이날 경기의 백미였습니다. 또한 직구와 체인지업이 완급 조절이 좋았고요. 코너워크로 활용해 타자들이 쉽게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공이 좋아서가 아니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투구 능력이 돋보인 경기였다.
0: 네.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끝내기 승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 단순 1승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0: 네.
1: 기아는 당시 3연패에 빠져 있었고
0: 네.
1: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경기를 내줬다면 연패가 길어질 수도 있었는데
0: 네.
1: 끝내기 승리로 선수단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0: 네.
1: 결국 이후 이닝 시리즈 발판이 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이 보통 3연전 경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경기를 잘해야만이
1: 네네.
0: 2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1: 그렇죠. 마음의 안정감이
0: 그렇죠. 일단 2승은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기를 가만히 보면 주중에 일주일 동안에 두 경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두 팀하고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는 여섯 경기인데
1: 네네.
0: 그러면 첫 경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롯데 이제 2차전. 1차전은 이겼습니다만은 2차전은 3대8로 패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네. 기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어요.
0: 네.
1: 선발 황동화가 초반 롯데 타선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 경기 흐름을 내줬고
0: 네.
1: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0: 네.
1: 타선에서는 김도영이 시즌 15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을 이끌었지만 전체적으로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 롯데는 필요한 순간마다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었습니다.
0: 네.
1: 다만 패배 속에서도 김도영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이후 경기에서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자, 2차전 패배 속에서도 김대용 선수가 살아나면서 이제 홈런을 기록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19타석.
1: 네네.
0: 19번 나왔는데.
1: 맞습니다. 네.
0: 안타가 없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저희 어떤 팬이 여성 팬이 그러더라고요. 김대용 선수 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졸린다고. 졸고 있다고.
1: 네, 이날 경기 전까지
0: 네.
1: 19타석.
0: 네. 네,
1: 연속 무한타로 답답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0: 그러면 4-4-16으로 따지면 5경기, 4경기 이상을
1: 그렇죠.
0: 안타가 없었다는
1: 네네,
0: 얘기예요.
1: 네네, 맞습니다.
0: 네네네.
1: 하지만 그때 당시 김진욱의 초구 직구를 받아쳐서 시즌 15호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침묵을 깼습니다.
0: 네.
1: 특히 유리한 카운트를 허용하지 않고 초구부터 과감하게 승부한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0: 네.
1: 비록 팀은 패했지만 김도영의 홈런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졌고
0: 네.
1: 홈런 부분 단독 선두에도 올라선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때까지는 유틸유틸했어요. 2등 네. 선수들이 따라 붙으면서
1: 네, 네, 네.
0: 이제 홈런 부분 공동 선두가 될 것 같았는데
1: 네, 네.
0: 아니다, 나 살아 있어 하면서 15홈런, 16홈런 계속 치는데 자, 3차전 롯데가 이제 기아가 롯데를 10대 0으로 이기거든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경기 내용을 볼까요?
1: 네, 한마디로 투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새 외국인 투수 시라카와가 KBO 데뷔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선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0: 네.
1: 타선에서는 김도영이 시즌 16홈런을 터뜨리면서 홈런 선두를 굳혔고요.
0: 네.
1: 아데들린 노드리게스는 시즌 10홈런이자 KBO 첫 만루홈런까지 기록하며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0: 네, 네.
1: 특히 기아 타선은 유리한 카운트에서 적극적으로 승부하며 장타를 만들어냈었고요.
0: 네.
1: 마운드는 롯데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0: 네, 네.
1: 결국 시라카와의 성공적인 데뷔전과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돋보인 경기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투수와 타자가 딱 궁합이 맞아가지고 그날이 잘 되는 거예요. 시라카와 투수의 데뷔전의 투구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1: 네, 시라카와는 최고 구속보다는 안정적인 제구 경기 운영 능력이 인상적이었는데
0: 네.
1: 직구는 140km대 중후반을 형성을 했고요.
0: 네.
1: 여기에 슬라이더와 스플리터, 커브를 잘 적절히 섞어 롯데 타자들이 타이밍을 빼는데
0: 네.
1: 그런 투구 패턴으로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특히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았고요.
0: 네.
1: 유리한 카운트를 만든 뒤 변화구로 승부하는 패턴이 좋았습니다.
0: 네.
1: 힘으로 압도하는 유형보다는 코너워크와 완급 조절로 타자를 상대하는 스타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볼넷이 없이 5이닝을 책임을 졌고요.
0: 네.
1: 이기 상황에서도 변화구를 낮게 제구하면서 범타를 유도한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기아 선발진이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 시라가와 투수를 보면은요, 일본 전형적인 일본 투수.
1: 네, 맞습니다.
0: 맞죠?
1: 네네.
0: 컨트롤 위주.
1: 네네.
0: 거기는 스피드가 사실 일본 야구에서는요, 스피드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컨트롤만 잘하는 선수가 더 승률이 높다고도 그러거든요.
1: 네네, 맞습니다.
0: 힘으로 하는 야구는 아니거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우리 김병철 감독이 투수 출신이잖아요.
1: 네네네.
0: 이 시라가와 같은 투수가 가까웠나요? 선수 시절에?
1: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너무 또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1: 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0: 힘으로 비추는.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본 야구를 보면 아기자기한 이유가 투수가.
1: 기본기가 참 잘 되어 있죠.
0: 제구력이 참 좋고 네. 여기서 보면 슬라이더 그다음에 스플리트 커브 네. 이런 볼을 던져가지고 상대를 현혹하고 또는 속인단 말이에요.
1: 네.
0: 아무튼 참 전형적인 시라가와 투수가 우리나라에 한번 이제 나와 있는데 좋은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투수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1: 아마 뭐 지금 시라카와 선수가 조금의 단점도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0: 네.
1: 저 기아 선수들도
0: 네.
1: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첫 번째 경기였지만은 아무튼 첫 번째 경기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1: 네네.
0: 일본 전형적인 투수의 그 모양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1: 네네.
0: 자, 타선의 집중력도 아주 상당히 좋아졌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1: 기아 타선은 이날 10득점을 올리면서 롯데 마운드를 완벽하게 공략을 했고요.
0: 네.
1: 특히 팀 10안타를 기록하면서 장타와 연결 능력이 모두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김도영이 시즌 16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의 물꼬를 텄고
0: 네.
1: 아드레날린이 시즌 10홈런이자 말로홈런으로 승부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0: 네.
1: 또 하나 반가운 부분은 나성범의 타격감이 회복입니다. 최근 타구 질이 좋아지고 있고
0: 네.
1: 중팀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0: 네.
1: 그리고 김도영과 아드레날린이 나성범까지 살아난다면 기아 타선의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0: 네.
1: 이렇게 보고요.
0: 네.
1: 결국 이날 경기는 10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집중력과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돋보인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이제 기아보다는 밑에 있었던 롯데와의 경기에서 2승 1패 했어요. 그리고
1: 네네.
0: 이제 삼성을 맞이합니다.
1: 네네.
0: 삼성과 이제 주말 3연전. 사실 저희가 삼성전의 경기는 상당히 숨막힐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제가 했거든요.
1: 네네.
0: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지난주 삼성과의 3연전은 네. 기아가 상위권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시리즈였다.
0: 네.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특히 첫 경기에서 거둔 5-2 승리가 상당히 의미가 컸습니다.
0: 네.
1: 당시 3위 였던 삼성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네. 승차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는데 에이스 아다몰로가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타선에서는 삼성 첫 경기에서 말이죠.
1: 네네.
0: 기아가 승리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 역시 에더몰로의 압도적인 투구였습니다.
0: 그렇겠죠.
1: 올라는 7이닝 2피 안타 무실점
0: 네.
1: 9개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삼성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요.
0: 네.
1: 1회 2사 이후 구자유격에 볼넷을 허용한 뒤 14타자를 연속 처리를 했고요.
0: 네.
1: 6회 1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순위 경쟁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에이스가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타선에서 말이죠.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을까요?
1: 최근 살아나고 있는 중심 타선의 힘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1: 1회 나성범이 선취 타점 2루타를 기록을 했고요.
0: 네.
1: 아드레날린도 적시타를 보태면서 초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0: 네.
1: 특히 나성범은 최근 타구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장타 생산력도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0: 네.
1: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중심 타선에서 존재감이 확실히 커지고 있고요.
0: 네.
1: 또한 김도영은 안타보다도 타석 내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출루 능력과 타구 질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0: 네.
1: 이보모 감독 역시 김도영의 컨디션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1: 여기에 9번 타자 박민의 투런 홈런까지 터지면서 상하이 타선이 모두 연결되는 이상적인 공격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0: 네네. 감독님.
1: 네네.
0: 시간 많아요.
1: 네네.
0: 천천히 하시. 어차피 이거 끝내야 가시는 거고. 네네. 이 감독님이 지금 저 우리 제자들 시합에 나가는데 타격이 오늘 져야 될 텐데 또 투수 누구를 내보낸지
1: 에어컨을 안 트셨나? 덥네요 오늘.
0: 아 그런가요? 원래 방송할 때는요 네. 에어컨 꺼요.
1: 아 그래요?
0: 그거 모르셨구나. 끄고 해요.
1: 진짜요?
0: 예. 네, 정말이에요.
1: 저번에 켰던 것
0: 같아요. 그건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실수하신 거야. 여기 윙줄이 나거든요. 아무튼 자 이제 불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1: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동시에 있었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8회 정의영은 3자 범퇴로 깔끔하게 이닝을 정리하면서 필승조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반면 9회 등판한 최진민은 선두타자 김지찬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에 박승규에게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0: 네.
1: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0: 네.
1: 5-0으로 앞서던 경기가 순식간에 5-2가 되면서 분위기가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0: 네.
1: 마무리 성영탁이 급하게 등판에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0: 네.
1: 디아즈에게 장타를 허용했지만 침착하게 이기를 넘기면서 시즌 8세이브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0: 성영탁 선수가 네. 마무리 투수가 8세이브를 기록한 네. 거죠. 자 이제 삼성과의 3차전을 앞두고 기아가 라인업을 변화를 줬어요. 감독님이
1: 네네네.
0: 네네.
1: 이범호 감독님의 그 철저한 선수 관리와 맞춤형 라인업 운영이 돋보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날 기아는 최근 주전으로 활약하던 김호령과 김선빈을 선발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0: 네.
1: 김호령은 최근 10경기에서 타율이 1할 4푼 7리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떨어져 있었고요.
0: 그렇죠.
1: 개막 이후 꾸준히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도 체력적인 부담도 누적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김선빈 역시 체력관리 차원에서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0: 네.
1: 이범호 감독은 트레이닝 파트의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0: 네.
1: 장기 레이스를 고려한 예방 차원의 휴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대신 상대 선발 장찬희의 우한 투수란 점을 고려해서 좌타자 6명을 배치하며 상대 맞춤형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0: 네네. 저 김호령 선수를요. 제가 작년에 저희가 네네, 김호령 선수 인터뷰했잖아요. 네네. 요즘 김호령 선수 괜찮길래 인터뷰 한번 더 하자고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좀 하자. 전라북도에서 군산 산거 나왔으니까 또 하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이 타율이 너무 저조했구나. 그러니까 10경기 타율이 1할 4푼 7리니까 네, 힘이
1: 언제 본인... 전화하셨어요?
0: 지난주.
1: 지난주에. 타이밍을 보셔가지고.
0: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이걸 못 봤고. 아, 그래서 내가 이 원고 받아가지고 저로 이거 내용 보면서 아, 선수가 기분 좋을 때 전화했어야 되는데.
1: 관심이 없었나요?
0: 아, 그렇지. 그냥 김호령이 김호령 하길래 한번 인터뷰 또 하자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좀 좋으면 연락해야 되겠군요. 아, 선수들이 또 그렇군요. 기분 나쁠 때는 인터뷰 안 하려고 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김호령과 김선빈 자리는 누가 경기에 뛴 거예요?
1: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네네. 중견수에는 박정우, 1후수에는 김규성이 선발 출전을 했고요.
0: 네.
1: 이범호 감독은 정찬희를 상대로 자타들에게 상대 전적과 타격 지표가 더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0: 네.
1: 이에 따라 공격적인 라인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최근 기아는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기보다는
0: 네.
1: 다양한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하면서 선수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면서도 백업 자원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운영으로 평가가 됩니다.
0: 네네. 어떤 면에서 감독이 잘한 거예요. 이 장기 레이스잖아. 이제 그렇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거든요.
1: 네네.
0: 이럴 때 선수들을 바꿔주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 경기에 연연하다 보면은 노장 선수 쓰고 베스트 나인만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 선수는 이제 찬바람이 아니라 더운 7월 8월 되면 완전히
1: 맞습니다.
0: 네, 다운되는 거죠. 다운돼가지고 제 실력 발휘 못하는데 그 대타로 나오는 기아의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 뭐 어디서 그냥 쏙쏙 한 명씩 뽑아
1: 지금도 오듯이.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네. 지금 또 한 두어 명 더 있다고 합니다.
0: 참 아무튼 박수를 보내는 바예요.
1: 네.
0: 네, 잘하신 거고 자 이제 삼성 그 분위기에서 기아가 삼성과 2차전에서 연장전 접전 끝에 2대 3으로 패한단 말이에요.
1: 네네.
0: 네.
1: 결과적으로는 기아가 다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를 놓친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양현종이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고요.
0: 네.
1: 6회 말 오선우의 선제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기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았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추가 득점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0: 네.
1: 결국 삼성에게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0: 네, 네.
1: 7회 초 구자욱의 2타점 2루타로 2대2 동점을 허용한 뒤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팽팽해졌고요. 연장 10회 초 강민호의 결승 솔로 홈런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0: 네, 네. 이날 저희가 가족끼리 이 경기를 봤거든요. TV로.
1: 네네.
0: 난리 났어요. 왜 기아가 지금 선수 뭐 하냐. 계속 주자가 나가는데 한 방을 못 치는 거예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만 안 좋았고 식탁에 밥이 별로 좋지 네, 않았어요.
1: 저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0: 네.
1: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0: 그러면
1: 하나만 삼성, 쳐줬어도.
0: 그렇죠. 네, 하나예요. 네, 하나.
1: 그림이 기아 쪽으로 너무 왔을 텐데.
0: 말 공격이니까 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자, 이제 그건 저희들 얘기고. 이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셔야 돼요. 감독님. 얘기하세요.
1: 네. 결정적인 순간은 추가 득점을 만든지 못한 공격력이 가장 아쉬웠잖아요.
0: 네네. 네.
1: 기아는 7회 말 1사 1-2루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에 실패를 했고요.
0: 네.
1: 8회 말에도 1사 만루란 최고의 찬스를 맞고도 점수를 뽑지 못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또 9회 말에는 무사 1-2루 끝내기 기회가 있었지만 정현창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흐름이 끊겼고요.
0: 네.
1: 연장 10회 말에도 1사 1-2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김태곤의 또 병살타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0: 네, 네. 네, 결국은 7회, 8회, 9회, 10회 네 차례나 네.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은 2대 3으로 패배를 했고
1: 네네.
0: 투수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1: 선발진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양현종은 5이닝 4피 안타, 무실점으로 개인 통산, 190승을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0: 네네. 아니 양현종 선수가 살아 있어요 볼이.
1: 괜찮습니다.
0: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타자들이 양현종 선배 네. 나올 때 탁탁 이겨줘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 그리고 못 가는 거예요.
1: 네네.
0: 네네. 그래서
1: 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0: 네, 그렇죠. 투수는 투수형은 아주 기분이 좋은데 잘 치는 타자들이 못 때려주고 있어요 지금 네네. 현재. 자, 그러면 선발 양현종은 좋은 투구를 했지만은. 불펜에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었어요.
1: 네. 네. 6회 조상우에 이어 등판한 정혜영이 7회 동점 상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다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0: 네.
1: 다만 이후 김범수와 한재성, 각도규가 이어 던지며 추가 실점 없이 이기를 막아낸 부분은 긍정적이었는데
0: 네.
1: 접전 상황에서 불펜이 버텨주며 기아가 승부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었습니다.
0: 네.
1: 그러나 9회부터 마운드를 책임진 성형탁이 연장 10회 강민호에게 결승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결국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죠.
0: 네.
1: 그렇다고 이날 패배를 마운드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0: 네.
1: 투수진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고
0: 네.
1: 오히려 경기 후반 여러 차례 찾아온 득점 기회를 기아 타선이 살리지 못한 결정력 부족이 더 크게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삼성한테 2-3으로 졌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그런데 바로 이제 어제
1: 네.
0: 어제 원수를 갚았어요. 7-6으로 기어코 이겼단 말이에요.
1: 네.
0: 또 역전에 역전해가지고. 그때는 또 역시 김대웅 선수가 네. 최고였어요. 말씀을 네. 해줘요, 이제.
1: 저는 김대웅 선수가 두 번째 홈런 쳤을 때
0: 네.
1: 이겼다.
0: 네.
1: 네.
0: 이 말씀 좀 해봐요.
1: 네.
0: 아, 대단했어요.
1: 김대웅 선수는 이날 4안타 2홈런으로 공격력을 이끌었습니다.
0: 네.
1: 3회 말 3-3 동점 상황에서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꿨고요.
0: 네.
1: 6-6으로 맞선 8회 말에는 또 결승 솔로 홈런까지 폭발시키면서
0: 네.
1: 팀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특히 홈런 두 개 모두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타격뿐만 아니라 홈런 포함 4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공격 전반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김도영이었다.
0: 네.
1: 찬란하게 빛난 김도영.
0: 찬란하게.
1: 슈퍼스타다운 경기를
0: 네.
1: 보여줬다.
0: 네.
1: 우리 그 꼭 감독님께서도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그 극찬은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롯데전에서 2차전, 3차전에서 15, 16 홈런 때렸어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에서 타점만 한 점, 한 점에서 두 점. 그다음에 삼성과의 경기에서 한 경기에 17호 홈런 두 점짜리. 그다음에 8회에 18호 홈런 한 점짜리 해가지고 홈런 4개 쳤어요. 일주일에.
1: 5개죠.
0: 왜 또 5개예요?
1: 홈런은 4개.
0: 4개 홈런 4개.
1: 5타점.
0: 네, 그렇지. 타점은 네네. 또 5타점.
1: 타점, 5타점.
0: 이야, 이게 김도영이에요. 네, 그러니 저는요. 이게 잘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리면 야구 이제 싱겁다고 안 볼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1: 또 다른 슈퍼스타가 나올 겁니다.
0: 나올까요?
1: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성범 선수가 또 아주 또 옆에서 너만 치느냐? 나도 네네. 홈런이다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김도영의 네. 역전 투런 홈런 직후에
0: 네.
1: 나성범이 백투백 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0: 네네.
1: 시즌 10호 홈런으로 7시즌 연속
0: 네.
1: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0: 네.
1: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고
0: 네.
1: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김도영과 나성범이 동시에 장타력을 보여주면서 기아 타선의 파괴력이 한층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0: 네, 네. 자 이제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이디 또 나왔어요.
1: 네, 네.
0: 능구렁이가 나와가지고 던졌는데 저는 6이닝 동안 6안타 주고 6피 안타 주고 3실점 하길래 오늘 또 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타자들이 또 이걸 또 잘 커버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됐는데 어때요?
1: 네 선발 제임스 네일은 일단은 승패를 떠나 제 몫을 저는 충분히 했다 해낸 경기였다고 충분히 자기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뭐 6이닝 6 동안 6피 안타 3실점
0: 네.
1: 3자 책점 퀄리 스타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0: 네.
1: 초반 삼성이 삼성 타선의 끈질긴 공격에 다소 고전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0: 네.
1: 위기 상황마다 침착하게
0: 네.
1: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최소 실점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0: 네, 네. 자, 이제 지난주 위닝 시리즈가 기아에게 아주 큰 의미를 줬어요.
1: 네, 네.
0: 네.
1: 네, 기아는 지난주 롯데와의 시리즈에 이어 삼성과의 3연전에서도 이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0: 네.
1: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타선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0: 네.
1: 김도영, 나성범을 중심으로 중심 타선의 장타가 터지고 있고
0: 네.
1: 젊은 선수들도 힘을 보태면서 공격의 짜임새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치열한 중위권 싸움 경쟁 속에서 한 경기 한 경기의 가치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이번 이닝 시리즈는 단순한 2승 1패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자, 이제 순위를 한번 볼까요?
1: 네네.
0: 감독님 보시죠. 순위.
1: 네네.
0: LG가 36승 23패 1위.
1: 네네.
0: 2위가 KT 네네. 34승 1무 24패로 1위와는 한 게임 반차.
1: 네네.
0: 삼성이 33승 1무 24패 1등과 두 게임 차.
1: 네네.
0: 네, 그리고 기아가 32승 예. 1무 27패로 1등과 네 게임 차입니다.
1: 네네.
0: 한화가 29승 1무 27패 1등과 5 게임 반차.
1: 네네.
0: 두산이 29승 2무 29패로 50% 확률이죠.
1: 네네.
0: 6 게임 반차 차입니다. 기아하고 한화는 1.5 게임, 두산과는 2.5 게임 차예요. 앞에와는 기아와 1위 LG와는 네 게임 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1: 지금 중위권 싸움이
0: 네.
1: 아주 치열합니다.
0: 그렇죠.
1: 네. 저는 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0: 네.
1: 이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지금 기아는
0: 네.
1: 3위권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0: 네.
1: 이렇게 봅니다.
0: 네. 네. 그런데 이 경기가 말이죠. 삼성이 지금 기아한테 이제 2승 1패로 이제 기아가 더 승률이 높았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벌써 게임이 3게임 차 벌어져 있던 것이 2게임 차로 줄어들었단
1: 네네네.
0: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지금부터 사실 뭐 아직도 3분의 1 전체 경기에
1: 네네.
0: 그렇죠?
1: 네네. 기아가 지금 두산과 하나와의 경기에서 지금 두 경기 차이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
0: 네네.
1: 이번 주에
0: 네네. 네네. 이번 주 내일부터
1: 하나와 경기가 지금 대전에서 잡혀 있는데
0: 내일부터
1: 아주 중요한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그리고 이제 주말 경기가 두산하고 또 하는데 그 두산이 또 6위 팀이에요.
1: 네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 기아하고 불과 뭐 두 게임 반 차 그죠?
0: 네.
1: 네. 차가 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기아로서는 최대 중요한 경기다.
0: 네.
1: 경기가 지금 6경기가 잡혀 있다. 여기서 도약을 해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한 가지 저희가 감독님하고 좀 숙제를 풀어야 될 것이 아데늘린 선수.
1: 네네.
0: 이 선수가 지금 계약이 끝나간단 말이에요.
1: 네네.
0: 감독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선수 계약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팬들도 이 선수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달라요, 다들. 홈런 많이 쳤는데.
1: 일단은 지금 카스트로보다는 어떤 좋은 점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0: 네.
1: 있는데 구단 입장에서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0: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여됐다는
1: 네네,
0: 거예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홈런 한번 치고 그냥 또
1: 네네.
0: 침묵을 지키다가 또 어쩌다 네. 홈런 한번 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는데 감독님은 연장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또 주저하세요?
1: 제가 카스트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카스트로
0: 네.
1: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0: 네.
1: 카스트로 선수에도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초반에이기 때문에 카스트로 선수에게도 기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0: 알겠습니다.
1: 생각입니다.
0: 네, 제가 기아 감독에게 얘기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0: 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의 그 엘리트 체육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포츠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원스포츠단인데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이재인 체육진흥본부장을 모시고 전북 원스포츠단의 창단 목적부터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간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이제 전북 원스포츠단이라는 이름이 참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데요. 원스포츠단이 언제,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쉽게 정리하자면
0: 네.
1: 전북 원스포츠단은 저희 전북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 경기부를 통합한 것인데요.
0: 네네.
1: 지난 2025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10월부터 출범하여 현재까지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출범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확충하고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0: 네.
1: 그동안 재능이 있는 지역 유망주 선수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실어팀 자리가 부족해 타 시도로 유출되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유망 선수들을 흡수할 수 있는 둥지를 만들어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팀 창단을 하고 전북 원 스포츠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이제 지역 체육인들의 그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그런 창단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그 훌륭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 네, 현재 9개 종목에서 총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0: 네.
1: 선수 육성부에서는 선수들의 계약, 예산 집행,
0: 네.
1: 훈련시설 관리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스포츠 지원단은 감독 선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네. 그 행정과

0: 그래서 전북을 대표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인기 종목으로 주로 구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바이애슬론, 수영, 철인 3종, 롤러, 세팍타크로, 육상 그렇게. 근데 작년에 창단이 돼서 근데 우리에게는 꽤 오래된 느낌이에요. 그 스포츠단 이게 스포츠단 이름을 원 스포츠단 이름을 작년에 붙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0: 예, 맞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시면서 체감하신 변화와 성과가 있겠죠?
0: 예,
1: 네.
0: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전북 체육의 안정화입니다.
1: 네.
0: 선수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전북의 소속감을 느끼며
1: 네.
0: 훈련할 수 있게 되면서 팀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또 하나는 지역 내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1: 네.
0: 저희 선수들이 초중고 학생 선수와 대학 선수들에게 재능 기부 사업과 멘토로 활동하면서
1: 네.
0: 지역 꿈나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도민분들께서도 전북의 이름을 달고 뛰는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하면 또 성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0: 네,
1: 해주시죠.
0: 맞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전북 원스포츠단 선수들이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수영팀은 금 3개, 은 8개, 동 1개를 획득했으며, 세팍타쿠르 팀은 단체 3위, 철인 3종 팀은 혼선 단체 2위 등 전국체전 상위권 도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수영팀에 한다경 선수는 자유형 400m와 8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장하고 있으며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주도 전국체전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대단합니다. 단기간에 그런 성과를 내다니 그 선수의 노력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있겠고 또 국가대표급으로 평가받는 선수가 있겠죠?
0: 네, 모두가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일본에서 펼쳐지는 아이치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여러 선수가 뽑혔는데 수영팀에 한다경 이성훈 선수, 카누팀에 이한솔 한솔이 선수, 세팍타쿠르의 박선주 선수, 철인 3종의 김혜란 선수 등 전북 원스포츠단 6명의 선수가 태극마트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계 종목 바이애슬론팀의 고은정, 김상은, 이현주, 권은구 선수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내에 이제 그 스포츠 과학센터 그리고 또 선수 트레이너를 관리하는 선수 트레이너를 팀이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0: 네,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와 선수 트레이너는 전북 선수단의 비밀병기 같은 곳입니다. 스포츠 과학센터는 첨단 장비로 선수의 근 골격계 기능을 정밀하게 측정 분석합니다. 선수들이 시즌 전후로 센터에 방문해 체력 측정,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설계, 스포츠 심리 상담, 경기 영상 기술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와 기술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과학적 수치를 바탕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부상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고 경기력은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 트레이너는 각종 대회 훈련 현장에 파견되어 부상 예방 및 컨디셔닝 관리,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스포츠 재활 등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저 본부장님하고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한곡 듣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1: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체육회가 그 스포츠 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선수 트레이너 팀들이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원의 구성 그리고 또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네.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요?
2: 네, 맞습니다.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는 네네. 센터장, 선임 연구원, 네. 연구원, 행정원, 측정원에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선수 트레이너는 남자 2명, 네. 여자 2명, 총 4명이 전국대회 전지훈련 장소에서 선수들과 같이 땀 흘리고 있습니다. 네네. 선수들의 신장,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과 같은 체격 측정을 비롯해 악력, 배근력, 근지구력, 네. 유연성,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반응시간 등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기초 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네네. 또한 인게이트 장비, 트레이드밀, 포스플레이트, 운동역학 장비 등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정밀 측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러면 이런 그 센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는지요?
2: 네, 현재 14개 시도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전북 원스포츠단의 향후 운영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전북 네. 원스포츠단은 현재 운영 중인 종목의 내실을 다지는 것은 물론 네. 도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비인기 치약 종목을 창단시켜 차츰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전북 체육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롤 모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네. 전북 원스포츠단 선두들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는 전북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혹은 언론에서 전북 원스포츠단 선수들의 이름을 보시면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2: 도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이 과학적인 관리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전북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있는 전북 원스포츠단.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무대에 활약할 선수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최재인 체육진흥본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이재인. 네, 죄송합니다. 이재인 체육진흥본부장님 감사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프로 축구 얘기보다는 월드컵 얘기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대회가 이번 주에 목요일에 이제 소위 세계 축제가 열리는데요. 우리 전북은 6월 아 죄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어요.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경기가 있게 됩니다. 요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이 도민들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축구협회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전북 현대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송범근, 김진규 선수가 있었고요. 늦게 조희재 선수가 참여를 했어요. 수비 선수 중에 부상이 생겨가지고 조희재 선수가 급기 또 미국으로 가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현대 선수들이 또 활동을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주 후인 6월 19일 금요일에는 멕시코와 경기를 갖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6월 25일에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예선전 경기하는데요. 많은 그 축구 전문 그런 데서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팀을 선정을 해봤는데 우리 전북이 아 죄송합니다. 또 전북이라네. 대한민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함께 예선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이 배드민턴의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박주봉 감독님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대표 배드민턴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대회만 나가면 그냥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레전드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약 30분 동안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성원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신봉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계절의 틈새마다 시간은 저마다의 색을 칠해둡니다. 눈부신 초록이 짙어지는 6월의 저녁, 바람을 따라 문득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거나 내가 머무는 공간을 가만히 둘러보게 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전주의 나지막한 골목길,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시원한 강변, 그리고 고단한 하루의 끝에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는 집이라는 공간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를 위로하는 것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마다의 다정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나지막한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삶의 이야기를 소복이 담아내는 시간.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우총입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오늘의 주인공은요, 싱어송라이터 예빗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예빗의 노래, 불안한 내 맘 달랠 곳은 너밖에 없어 라고 한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이어서 들을 노래는요, 사랑할 거야 입니다.

네, 예빗의 사랑할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예빗은 2023년 6월 1일 미니 1집 23으로 데뷔했고요. 계속해서 음악들을 발매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갈 노래는 너무 보고 싶어 듣고 오시죠.

네, 예빛의 너무 보고 싶어 어쿠스틱 콜라보의 원곡이었습니다. 리메이크 버전도 너무 잘하죠? 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요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 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예빛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니 앨범의 데뷔는 2023년이 맞는데 고등학생 때였던 2018년 제29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면서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고 2020년 싱글 날 위에 웃어줘를 통해서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현재는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소속으로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네, 예빛의 음악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젠가 밤이 되면 하얀 밤이 싫어 눈을 마주

이 노래가 가장 최신 곡입니다. 예윗의 트래블러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몽골 여행을 통해서 받은 영감을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구름이 함께했습니다. 트래블러.

네, 예비츠는 2016년 12월 16일에 첫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게 되면서 유튜버로도 많이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첫 영상은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커버곡이었는데요.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건 검정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를 커버한 곡이라고 합니다. 1800만회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들을 노래는 On Air라고 한 곡입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던 예빛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은요.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과 이번 주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까 여러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네, 뭐 6월에 이렇게 맑고 실록이 어우러지는 이 날이지만 좀 사회도 좀 어수선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슴 속에 있는 뭐랄까 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머물 수 있는 어떤 강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이고요. 논스톱 뮤직플레이 주간 플리 마무리했고 2부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의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면서요. 강변을 거니는 듯한 기분 좋은 설렘과 낭만을 담은 노래 오빠야 강변 살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먼저 원곡을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은요 이미 발표가 된 곡입니다. 포크폴리오의 이름으로 발표가 된 곡인데요. 오빠야 강변 살자 여러분께 띄워드릴게요.

0: 네, 오빠야 강변 살자라고 한 노래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아,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던 때가 너무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21년 4월 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오빠야 강변 살자 처음에 받았을 때 이 사연을 받았을 때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좀 저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편안하게 접근을 처음에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야를 가지고 조금 재미있게 좀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그 사연을 받아서 했었던 사연을 먼저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늘 이렇게 AI 낭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2021년 4월 6일 7000번님 문자 사연입니다. 낭독해 드릴게요. 전 부산 사투리 쓰는 여자에게 오빠야 소리 듣는 게 로망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고 정말 운 좋게 울산 여자 만나 결혼했어요. 저의 바람대로 결혼 후 10년이 돼도 여전히 오빠야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하는데 이젠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것이 아내가 갑자기 다정하게 오빠야 하고 부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두려워져요. 우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이번에는 또 뭘 걸린 걸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저 굉장히 정직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러네요. 하하. 저번 아재 개그 시간에 들으니까 아내 전화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던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위안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울산 여자 내 아내, 전라도 남자인 내가 참 사랑이야. 다음으로는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오빠야 강변 살자, 김은총. 부산 사투리를 쓰는 여자를 만나는 게 내 소원이었지. 오빠야 라 불러준다면 나 녹을 것 같아. 간절한 나의 바람이 저기 저 하늘에 가닿은 것인지 오빠야 라 불러주는 너를 만나게 되었어. 두근대는 나의 가슴은 88 고속도로를 타고.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앙증맞은 사투리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해.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애교 섞인 사투리는 내 마음을 미치게 해. 두근대는 나의 가슴은 화개장터를 가로질러.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앙증맞은 사투리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해.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애교 섞인 사투리는 내 마음을 미치게 해.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앙증맞은 사투리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해.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애교 섞인 사투리는 내 마음을 미치게 해. 앙증맞은 사투리는 나를, 애교 섞인 사투리는 나를, 요정 같은 사투리는 내 마음을 워 미치게 해, 미치게 해, 미치게 해.
0: 네. 아주 열심히 읽어주고 있죠. 지금 읽을 때마다 조금 가끔 좀 놀라곤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목소리로 뭐 낭독해드려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께 제 목소리도 아껴가면서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오빠 강변 살자 이 노래에 맞춰서 쓴 에세이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에세이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제가 좀 문제인식을 조금 하게 됐었던 곡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과 포크송으로 같이 함께 듣는 거,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그 전라도 남자분과 경상도 여자분, 네, 로맨스가 담긴 사연이었기 때문에 약간 뭔가 동서화, 약간 지역 갈등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노래로 이 노래가 처음에 잘 쓰여지길 바라면서 노래를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외에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여성 인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오빠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지는 함의가 좀 그 뭐랄까 위계 관계를 좀 나타내기도 하고, 이 사회에서 또 좋게만 보이지도 않고, 최근에 어떤 선거 당시에도 뭐 당대표가 또 오빠라고 불러봐라고 꼬마 아이한테 했다가 또 그게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이 사실 담길 수도 있고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는 곡임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들을 에세이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1: 이별은 언제나 예고도 없이 찾아와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삶을 지탱하는 낭만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날아온 문자 사연 속에서 거짓말처럼 피어나곤 한다. 2021년 4월 6일 아침, 내 시선을 사로잡은 다정하고도 뭉클한 문자 사연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7000번 청취자님은 경상도 특유의 억양으로, 그것도 부산 사투리를 쓰는 여성에게 다정하게 오빠야 라는 소리를 들어보는 게 평생의 로망이었다고 고백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정말 운 좋게 울산 출신의 여성분을

성실하게 잘 살아왔음에도 휴대폰 화면에 아내의 이름이 뜨는 것만으로도 무서워하는 다른 유부남들의 사연을 들으며 깊은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말은 이렇게 엄살을 부렸지만 사연의 마지막 문장에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경상도 여자 내 아내를 전라도 남자인 내가 참 사랑이야 하고 얹어낸 고백 속에는 영호남의 차이를 위트와 사랑으로 녹여내고 있는 투박한 진심이 가득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폈다. 이 사연을 소화해내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시인 김소월의 서정시 엄마야 누나야의 서사가 스치듯 지나갔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라는 목가적인 노래의 형태를 고스란히 빌려와 사연 속 남자의 애틋한 마음을 결합해 곧바로 오빠야 강변 살자라는 제목을 지어 올렸다. 후렴구에 중독성 있게 반복되는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라는 소절은 이 곡의 핵심적인 주춧돌이다. 한편으로는 온 나라가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버린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탁 트인 강물이 내다보이는 리버뷰 아파트가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씁쓸한 부동산 세태를 포크 특유의 해악과 풍자로 슬쩍 비틀어보고 싶기도 했다. 그렇게 정겨운 사투리라는 서정적인 소재 위에 이상향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세태의 상징인 강변을 매끄럽게 엮어내며 노래의 뼈대를 완성해 나갔다. 하지만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내 마음 한구석에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오빠라는 단어는 본래 가족 호칭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호칭이 울타리를 넘어 친밀한 관계에 손이 남성을 부르는 일상어로 과도하게 확장돼 쓰인다. 김희정민님의 글을 보면 일상에서 오빠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이는 현실 뒤엔 남성들의 강한 욕망과 은연중에 생기는 불평등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는다. 대학가 새내기 시절 남자 선배들이 다뜸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자청하는 풍경처럼 관계를 선배라고 부를 때보다 오빠라고 부를 때 은연중에 상대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어린 대상으로 대하거나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오빠라고 부르고 불리는 순간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은밀한 서열이 생겨나고 이것이 남녀 사이의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은 나에게 꽤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인터넷 공간에서 흔히 조롱썩인 어조로 말하는 오빠 지칭 너들, 즉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입만 열면 오빠는 말이야 를 연발하는 행동 역시 거부감을 자아낸다. 대화 속에서 은근히 자신이 남자라는 점, 선배라는 권위를 내세우고 윗사람으로 대접받으려는 속마음이 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대등함 대신 자신의 지위와 서열을 앞세우는 표현은 소통을 단절시킨다. 나 역시 대중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싶고 누구보다 타인 위에 군림하고 싶지 않기에 일상과 창작 안에서 이런 권위적인 표현을 조심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늘 스스로를 돌아보곤 한다. 구전되는 노랫말이 대중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엄격한 눈으로 들여다본다면 이번 곡, 오빠야 강변 살자는 호칭 속에 담긴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이나 불평등한 관계의 맥락을 너무 단순하게 넘겨버린 채 그저 남성들의 판타지를 만족시켜준 곡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었다. 사연자가 보낸 문자는 순수한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었을지라도 그것을 노랫말로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는 사람은 창작자인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곡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은 변질돼 버린 오빠라는 단어의 때묻지 않은 다정함과 순수한 친밀함을 유쾌하게 되찾아보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사 속에 일부러 88 고속도로나 화개장터 같은 구체적인 지역의 공간들을 배치한 건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라도 출신의 남자와 경상도 출신의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일궈온 서사 이면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 오랜 시월 이어져온 영호남의 가슴 아픈 지역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노래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넘어 영호남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게 만드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표준어와 세련된 도시 문화만을 최고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사투리가 가진 정겨움과 깊은 다정함의 매력을 많은 이들이 다시 발견하고 아꼈으면 했다.
호칭 속에 얽힌 고민도, 해묵은 지역 갈등의 아쉬움도, 포크 음악이 가진 따뜻함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용감하게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0: 내가 이 곡의 멜로디 속에 조용히 심어둔 진짜 장치였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나의 고민과 실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포크폴리오를 통해 오빠야 강변살자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대중들은 참 뜨겁게 응답해 주었다. 화려한 기계음 대신 오직 소박한 통기타 한 대와 다정한 화음, 멜로디카 연주로 채워진 사운드는 과거 청바지와 통기타 하나만으로 낭만을 노래했던 옛 감성을 오늘의 멜로디로 부활시켰고 세대와 지역의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수많은 무대 위에서 오빠야 강변살자 소절이 시작되기 무섭게 온 관객들이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하게 웃음 짓는 풍경을 마주할 때마다 창작자로서 커다란 용기를 얻는다.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과 마주앉아 사투리가 가진 매력이나 호칭 속에 숨어있는 대화 방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참 뿌듯한 성취라고 생각한다. 포크송이 가진 진짜 힘은 이렇게 쉽고 친근한 멜로디를 통해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화의 자기로 이끌어내어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있다. 나는 앞으로도 음악을 해나가는 동안 설령 그것이 예민한 주제이거나 날선 시선들을 감내해야 하는 길일지라도 결코 도망치거나 침묵하지 않고 싶다. 사투리에 대한 은근한 편견, 호칭의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지역 갈등과 세대 간의 반목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포크 음악이라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끊임없이 풀어내며 노래하고 싶다. 음악이 세상을 당장 한순간에 바꾸진 않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다정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속삭여줄 수는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7000번 청취자님의 사연 속에서 전라도 남자가 경상도 아내를 향해 던진 그 투박한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오해와 날선 갈등들 역시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이해 속에서 기어이 눈 녹듯 아름답게 녹아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 다정한 마음의 강변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만 할 것이다.
1: 네, 오늘도 우리는 그 다정한 마음의 강변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했는데요. 이 한 곡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메시지 하나만 있는 단일의 메시지의 노래도 너무 매력있고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 곡 안에서 오빠라고 하는 그 단어의 여러 의미가 빚어내는 사회적인 어떤 뭐 이야기들, 역학관계들을 좀 이렇게 짚어볼 수 있고 그게 문제제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또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음에 또 되게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 그랬고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갈등이라거나 세대 간의 반목 같은 그런 무거운 주제들을 이런 포크 음악으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것이 또 제 스스로 포크 뮤지션으로서 자부심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음악이 뭐 단숨에 혁명처럼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노래가 은은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함께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면 그게 또 음악이 가진 여러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포크폴리오를 통해서 오빠의 강변살자를 먼저 이제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 종종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 그 무대에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따라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크송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그 사투리가 갖는 그 매력, 좀 과거에는 진짜 제가 사투리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워할 때도 있었고, 일부러 더 이렇게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를 쓰기 위해서 막 더 노력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이 생각해보면 사투리가 진짜 매력이 있는 언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투리를 좀 더 아껴줬으면 좋겠고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오빠야 강변살자라고 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제기를 받았을 땐 처음에 좀 놀랍기도 했었고 아 내가 그 부분을 놓쳤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약간의 반성? 아닌 반성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 덕분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덕분에 그 오빠라고 하는 그 단어, 호칭이 이 사회 안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건 그때 이제 뭐랄까 남성들이 얘기하는 어떤 위계라거나 그 오빠라고 하는 이제 운영 중에 그 상대가 부르게 함으로써 내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뭐 어린 대상으로 대하는 어떤 그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좀 사라진 다음에야 비로소 오빠라고 하는 단어가 순수성을 또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이 노래가 저에게 또 그런 숙제를 또 안겨주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숙제? 예, 그리고 또그 순간순간에 그 반영해야 되는 그 사회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일상에서 녹아든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치 있다. 그리고 사회에 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거운 무게만큼, 예, 무거운 무게만큼 우리에게 더, 예, 더 많이, 용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희망과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여지가 있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빠야 강변 살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제가 또 이번에는 특별하게 트로트 버전으로 좀 편곡을 해와봤습니다. 여러분께 오빠야 강변 살자 트로트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아, 네. 사투리 이 구수한 맛을 살리는 건 역시 트로트 뽕짝밖에 없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참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편곡을 쉽게 할수 있다는 게, 저 같은 싱어송라이터들에게 또 용기가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게 된다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빠야 강변 살자 실버건의 주간 기문총, 당신의 일주일을 담고 있는 사연 이야기, 노래를 만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드렸습니다. 저는 그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과거 영원함 갈등 같은 묵직한 주제들 사실 좀 피해가고 싶기도 하고 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 진짜 쉽게 뭐 극우화됐다 뭐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참정권 관련한 어떤 시위들을 봤을 때 순수하게 그 참정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멋진 분노잖아요. 그거는 응원하고 지지해야겠지만 또 그 이면에 또 다른 논쟁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걸 수단화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마음이 착잡해지곤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치권 내에서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과거 영원한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잖아요. 그게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것들을 노래로 좀 표현할 수 있어서 제 스스로는 호남인으로서 전라도민으로서 좀 스스로가 해야 할 역할들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좀 용기가 되는 용기를 갖고 써야만 했던 그런 곡이어서 이 노래가 앞으로 좀 사랑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어떤 논쟁과 사람들과 내에서 어떤 그런 토론들이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조차도 이 노래가 걸어가야 할 성장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래를 어찌되었건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한 저 역시도 그 책임을 담대하게 또는 겸손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당신의 일주일 주간 기문총을 통해서 듣는 곡들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과 코멘트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와 좋은 글로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 코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4부고요. 수상한 초대석.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은 AI 검색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제가 만나보고픈 또 자랑하고픈 분들을 모셔서 1시간여 동안 대화 나누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주에 가면 김우충입니다. 3, 4부로 쿨하게 넘어가 볼게요.

0: 네, 3, 4부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만나뵐 분은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분은 건축이라는 딱딱한 언어 대신에 놀음과 쉼이라는 다정한 삶의 태도로요, 우리 지역 건주의 공간들을 새롭게 빚어나가는 분입니다. 바로 놈도시 건축사 사무소의 김승기 건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놈 도시 건축사 사무소라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승기 건축사라고 합니다. 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좀 잘 계셨어요? 저희는 좀 구면이어서 네. 또 오랜만에 또 뵙는데요.
1: 구면이긴 하나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0: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서학동에 살 때 또 인연이 되어서 더 반갑고 네. 그랬었는데요. 제가 서학동을 떠나오면서 최근 조금 많이 뵙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또 방송에서 네. 뵙게 되어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저도 오랜만에 반갑게 뵙게 됐습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수상한 초대석 리얼 서칭쇼는요. AI 검색을 통해서 함께합니다. AI를 통해서 검색해보고 검색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해 주셔야 되고요. 정확하시다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해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주제는 검색어는 그렇습니다. 놈 도시건축사 사무소 김승기 건축사님에 대해서 알려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하시죠?
1: 네.
0: 네. 해보셨나요, 검색?
1: 이 방송에 나온 예정이 잡히고 나서 한번 네.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제가 뭐 딱히 활발한 활동을 한 건축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어떤 정보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역시나 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0: 아, 많이 안 나오시던가요?
1: 네.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좀 나오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첫 말이 너무 따뜻하네요. 원총님, 놈 도시건축사 사무소에 김승기 건축사님은 정말 알면 알수록 예향의 도시 전주에 꼭 필요한 아주 따뜻하고 재미있는 철학을 가진 분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철학을 가지셨길래 자 과연 맞을지 그분이 맞을지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원총님과 건축사 김승기님이 더 다채로운 케미를 내실 수 있도록 질문을 찾아봤고 검색해본 결과 알려드릴게요. 자, 놀다의 명사형이라고 하네요. 놀미라고 하는 단어를 실제로 잘 놀고 잘 쉬는 삶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1: 네, 표면적으로 한글 표현은 놈. 네. 놀다의 명사형으로 표기를 한 건 맞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을 정할 때, 네. 저는 영어 NORM을 한글로 발음한
0: norm.
1: 예, 네, norm. 특히 네. R 발음을 강조해서 발음한 네. norm이라는 단어로 이제 회사 이름을 정한 겁니다.
0: 아, 네. 그러셨군요. 그 이름을 정하셨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몇 년도셨던 걸로 기억하세요?
1: 제가 회사를 개업한 거는 20년이었어요. 2020년.
0: 2020년.
1: 근데 네. 이제 제가 서울에서 한 10년간 있다가 내려오면서 네.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은 아니지만, 실제 고향은 아니지만.
0: 이제 마음의 고향이 되셨군요.
1: 예, 2년 시절을 보냈던 도시이기 때문에 네. 거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전주로 내려가면서 네. 내 사무소를 개소한다면 어떤 이름의 사무소를 개소를 해야 될까에 대한 네. 고민을 몇 네. 년간 했었어요.
0: 네. 네.
1: 그 중에서 제가 계속 그 시기에 고민했던 부분들을 담은 단어가 그 NORM, 놈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하게 됐고 그 단어의 뜻을 보자면 우리가 흔히 노멀이라고 네. 얘기하는 그 평범한 네, 명사형입니다.
0: 그러니까 노멀.
1: 예, 일반적인 것, 평범한 네. 것, 뭐 기준, 규준 이런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요.
0: 네.
1: 예, 흔히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건축이라는 것이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0: 네.
1: 이제 사실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건설 네. 그리고 뭔가를 그냥 시설을 짓고 용역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데
0: 네.
1: 그 건축이라는 것에 되게 너무 우리가 특별한 의미만을 부여해서 특별한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조금 그때 당시에 실제로 건축이 갖고 있는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네. 많이 했어서 좀 일반적인 건축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그런 건축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놈이라는 단어로 이제 회사 이름을 정했습니다.
0: 우리 일상에서 편안하게 일상적인 것들을 잘 네. 담아낼 수 있는 건축을 네. 하고 싶으시다라는 네. 게 철학이셨군요.
1: 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서 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건축을 단순히 단단하고 효율적인 기능적인 건물로 보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유쾌하게 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가. 예, 이런 것에 좀 집중하고 싶어 하는 건축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얘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평안하게 쉴 수 있고 그 안에서 행위와 기억에, 집중할 수 있는,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니까요. 또 전주의 로컬 정체성을 담는 건축을 지향한다고 검색을 찾아주었는데요. 한번 또 설명드려볼게요. 전주 구도심의 오래된 골목, 한옥의 정서, 그리고 현대적인 삶의 양식이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간을 자주 만듭니다. 화려하고 압도적인 대형 건축보다는 주변 풍경과 낮게 눈을 맞추는 인간적인 스케일의 건축에 탁월한 시선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1: 네.
0: 맞나요?
1: 뭐, 좀, 과하게 포장된 것 같은 느낌은 있으나, 예, 네. 제가 이제 처음 사무실을 개소할 때, 이제, 사무실을 기존의 구도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0: 네.
1: 리노베이션을 하고, 거기에 사무실과 거주지를 같이 마련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리노베이션 할 때도 최대한 기존에 있는 풍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리노베이션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성향 자체도 크게 튀는 건축보다는 주변의 환경을
0: 존중하면서
1: 네, 그런 건축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0: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히 우리 건축사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1: 있었죠.
0: 네. 제가 네. 서학동에 계속 살고 있을 때였고 제가 20년도면 그때 제가 작업실이 서학동에 계속 있을 때였기 때문에
1: 네.
0: 한번 들렸었는데 야, 어쩜 그렇게 그 기존의 구축의 그 한옥의 느낌을 계속 살리면서 그 뼈대를 살려내면서 조화롭게 구성하셨다는 느낌을 사실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1: 네.
0: 네. 그 철학이 본인의 주택에도 자택에도 깃들어 있었다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네, 공간의 틈과 여백을 사랑하는 창작자라고 또 보는 견해도 있어요. 공간의 틈과 여백을 사랑한다. 빽빽하게 방을 채워 넣기보다는 마당, 대청마루, 골목과 이어지는 작은 마당 같은 사이 공간 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분석했고요. 그 틈에서 바람이 통하고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가 생긴다고 믿는 예술가적인 면모를 지니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그런 건축을 추구하고는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네. 되게 타율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제가 뭐 실현된 그런 건축은 없지만
0: 네.
1: 이제 저희 건축가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그냥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설계를 하고 건물을 네. 짓는 영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어떤 활동, 시민 활동 같은 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교육 활동 같은 것들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런 활동 속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의 어떤 시설들을 계속 채우려 하기보다는 좀 쓸모없는 건물들을 좀 헐어낸 자리를 빈자리로서 좀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좀 쉴 수 있게끔 틈을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 도시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0: 그러니까 오히려 틈을 만들어주면서 도시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1: 그렇죠.
0: 생각하시는 거죠.
1: 예. 예. 이제는 우리가 그 고도 성장 시기를 지나서
0: 네.
1: 이제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사실상 건축물의 공실도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1: 구도심의 빈집들도 많고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을 그렇게 폐허처럼 방치하기보다는
0: 네.
1: 어느 정도 좀 틈을 만들면 오히려 관광객들도 열심히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쉴 수 있는 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잠깐씩 바쁜 일상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틈도 만들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좋습니다. 아,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도 그 놈 건축사 사무소 예, 김승기 건축사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작업을 하고 건축을 하시는지를 사실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것들로만 얘기가 된다면 수상한 주대석이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던 어떤 배경도 좀 주목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김승기 건축사님이 거론하셨던 과거의 배경들 어쩌다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그런 애정이 샘솟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사실 건축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막 건축이란 단어를 알고
0: 네.
1: 그걸 추정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0: 근데 네.
1: 어릴 때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고 마음대로 뭔가를 막 부시고 만들고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한 어린이였고 이제 도시로 나와서 살 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잊고 살았죠.
0: 네.
1: 잊고 산 기간이 꽤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까지 학업을 마치고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대학원 생활을 하고 하면서 봤던 주변의 풍경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네. 과밀화되어 있고, 사람도 너무 많고,
0: 맞습니다.
1: 바쁘고, 어떤 틈도 없고, 여유가 없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한 10년간을 사실 좀, 힘들게 살다 보니,
0: 네.
1: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에서 좀 더 자연적인 거, 좀 더 여유로운 거, 밀도가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갖고 있었던
0: 시골살이
1: 살을 때
0: 네.
1: 가지고 있었던 정서들이 그때에 점점 더 이렇게 부각돼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그 건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뭔가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묘한 그 동질감? 같은 느낌을 사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 자연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편안함? 근데 이 갑자기 그 마천루가 빽빽하게 들여차여 있는 서울에 갔을 때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물론 그 도시가 주는 그런 편리함과 그 세련됨도 있겠지만 좀 뭔가 사람을 되게 주눅들게 하고 겁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실 그런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1: 네.
0: 예, 우리 도시 전주에서도 사실 계속 높은 건물들이 사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1: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가장
0: 네.
1: 깊게 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전주와 옆 도시 익산이거든요.
0: 네.
1: 사실 두 도시 다 과거에는 굉장히 이 호남 지방, 전라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람도 많은 도시였었지만 지금은 청년층도 많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굉장히 구도심 공동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심지 인근에 자꾸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0: 네.
1: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저게 과연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개발되는 것인가라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구도심에 가깝지만 어느 정도 자연과 좀 더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주는 풍요로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좀 더 시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전주라는 도시에 맞는 정책인가 싶은 생각들을 좀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어쩌면 난개발과 그 발전을 위한 개발은 어쩌면 좀 다른 개념일 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편협하게 또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발을 많이 하면 그만큼 건축이란 걸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럼 건축사님 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사실 일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그런 대규모 개발에 네. 네. 수반되는 건축 행위들은 사실상 그만한 규모를 가진 대규모 사무소의 일들이 많아질 뿐이지
0: 네.
1: 저희 같은 일반적인 건축들을 하는 소규모 건축사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그냥 업계 사람들 기준에서 하자면 건축 산업
0: 네.
1: 기술 이런 것들은
0: 네.
1: 크게 발전은 했지만 건축을 문화적으로 바라봤을 때나 혹은 약간 예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일제시대도 겪고 전쟁도 겪고 고도성장 시기를 겪으면서 주거라는
0: 네.
1: 그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아파트가 주거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 머릿속에 인식이 돼 왔고 지금 제가 이제 대학교에 교육도 나가고 있는데 학생들을 바라보면 그 학생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0대 중반까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만 사는 세대들이 되어버렸거든요.
0: 네.
1: 그 친구들에게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공간들이 주거 공간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0: 네.
1: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만 지어진 그런 공간인 거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거 유형이고 아파트가 개발된 서양에서는 오히려 그게 서민주택 이유로 개발이 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라든지 투자 목적
0: 네.
1: 혹은 그런 어떤 상권 내지는 학군 이런 네. 이유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싼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저는 별로 크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겪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게도 어렸을 때는 시골에 그런 마당이 있는 시골집에 살다가 이제 전주라는 도시로 와서 도심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그리고 대학에 가면서 대학 뒤에 있는 굉장히 허름한 그런 단칸방에서 자취도 해보고 서울에 올라가서는 또 되게 다양한 반지하, 옥탑방, 원룸 뭐 이런 데 다 살아봤거든요. 네. 그리고 전주에 와서 다시 아파트 생활도 해보고 그 많은 유형의 주거 공간을 살아본 결과 나에게 제일 맞는 건 단독주택이다. 마당이 있고 땅을 밟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심고 바라볼 수 있는
0: 가꿀 수 있고
1: 네. 네. 그게 이제 다 단순히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생활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그 DNA 속에 그 자연을 추종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틈만 나면 캠핑을 가려고 그러고 등산을 가고 어딘가로 떠나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만약에 주변에 늘 있다면 사실 그렇게 무리해서 떠나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의 그런 환경들이 그렇게 인공적이고 삭막하다 보니까 그런 틈만 나면 어딘가로 떠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난개발 결국은 그런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주거 공간이라든지 도시 공간들이
0: 네.
1: 예, 그런 결과물들이 사람들에게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도시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너무나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제가 너무 가슴속에 확 와닿는 거였어요. 네. 와닿는 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아파트 공화국이다.
1: 네.
0: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유럽에서 오거나 다른 나라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아파트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저 우리가 서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 왜 이렇게 빼곡히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네. 의아하게 본다고 하는 그 시선도 들은 바가 있었는데, 가깝게 건축사님의 목소리, 육성으로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최근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듯한 느낌을 사실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또 층수가 올라갈수록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되게 그 붕뜬 이렇게 불안한 그런 뭐랄까 신체 바이오리듬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했었는데 아파트 공화국이 낳은 그 난 개발과 아파트로 대변되는 그런 뭐 투기 예, 이런 국가의 국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저해하게 만드는 것도 그 원흉도 아파트라고 사실 지목되고 있어서
1: 그렇죠.
0: 예,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많이 지금 역대 정권들이 싸워내고 있는데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전주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주거를 문화로 소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각자 고유만의 각자의 그런 뭐랄까 틈 속에서 자기만의 가족들만의 그런 이야기들과 서사와 기억들이 쌓이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된다면 확실히 사회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풍요로워질 것 같은 마음이 저도 들거든요.
1: 네.
0: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사실 좀 너무 어려운 문제
1: 그렇죠.
0: 같아서
1: 어려운 문제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 네. 아파트라는 그 주거 공급 시스템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0: 네.
1: 심지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도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하면 그 주택은 네.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단독 주택으로 담보 받자마자 대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게 이제 저는 그냥 혼잣말로 혹은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 금융권과 주택을 시행하는 시행사와 건설사, 정부가 담합한 어떤 카르텔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국민들이 거기에 속고 있다.
0: 네.
1: 예.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시스템인 것처럼.
0: 그렇죠.
1: 은행 가면 돈 다 빌려주고 그걸로 아파트 빚을 사면 평생 빚 갚는데 이제 나의 노동력과 나의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예. 그게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0: 네. 네.
1: 그렇게 아파트를 어쨌든 내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근데 그게 착각인 거죠, 사실은.
0: 네. 네.
1: 그 시스템을 일시에 붕괴시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정부에서부터 주거 공급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이 좋은 주택이 좋은 주택, 좋은 공간이 뭔가라는 기준을 머릿속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0: 네.
1: 근데 그 기회는 결국은 좋은 공간을 경험해 보는 건데 그 좋은 공간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0: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자랐었던 그 기와집,
1: 네.
0: 평온함, 그리고 대청마루가 그 여름에 주는 그 시원함,
1: 네.
0: 이런 것들을 사실 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요. 되게, 되게 낯설어요.
1: 공감을 못하죠.
0: 네. 네. 공감 못해 하고, 그런 낙후된 곳에서 어떻게 살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보면 겨울에 확실히 많이 추웠던 걸로 기억해요.
1: 춥죠.
0: 춥고 네. 이런 좀 덥기도 하고 좀 어떨 때는 좀 벌레도 나오고 막 진해도 나오고 그래서 좀 곤란할 때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정서적으로는 너무나도 안정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경험들을 주변에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좀 그 건축사님 덕분에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한 템포 쉬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델리스 고백 시리즈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델리 스파이스 고백 앞에 들으셨던 박혜경의 고백 이렇게 들으셨는데
1: 네.
0: 또 내 사랑 내 곁에도 좋아하시는 곡인가 봐요.
1: 네.
0: 네. 어떤 곡 틀어드릴까요?
1: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0: 네. 좋습니다.
1: 들으십시오.
0: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또 좀 궁금해지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여쭤보겠습니다.

0: 네, 김승기 건축사님의 청춘의 낭만을 그때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곡인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니까 그때 생각나시나요?
1: 아, 그럼요.
0: 네. 네. 그때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1: 그때는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제가 이제 한 19에서 20 네. 이때쯤에 나왔던 노래인데
0: 네.
1: 네, 그때는 뭔가 뭐랄까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시절이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0: 네.
1: 전공을 선택하는 부분도 그렇고 대학에 가서 공부도 어쨌든 이제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고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많았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어떤 이성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0: 네. 네,
1: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0: 그쵸.
1: 여러모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럴 때 이제 들었던 그런 노래들이 요즘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서 간혹 유튜브로 다 찾아 듣다 보면 그때의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자주 듣게 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그러면은 과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선택하셨던 과가 건축과셨나요?
1: 네. 전공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하진 않았어요.
0: 네.
1: 그때 제가
0: 사실 고민할 여지를 많이 주지 않잖아요. 우리 그 입시 제도는.
1: 네. 네. 건축과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TV에서 이제 그때 사랑의 집 고쳐주기,
0: 네.
1: 러브하우스,
0: 맞아요. 러브하우스.
1: 네, 이런 채널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공간을 저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내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고
0: 네.
1: 아 저거 되게 재밌는 직업인 것 같다.
0: 네,
1: 제가 사실 학창시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학생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뻘짓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좀 하셨었어요.
0: 네네.
1: 근데 그 뻘짓들이 뭐냐면 이제 손으로 뭐 만들고
0: 그리고
1: 소위 말하는 제사리라고 하는
0: 네.
1: 이상한 일들 하는 거 그런 뻘짓들이 굉장히 그 직업에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뭔가 공상해서 그리고 만들고
0: 네.
1: 이런 것들. 근데 여전히 그 뻘짓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0: 네.
1: 머릿속에 공상하다가 뭐 공간이 이러면 어떨까? 형태가 이러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 하면서 재밌는 공간을 좀 더 해볼까? 이런 이렇게 발전해가고 그런 것들이 그때 가졌던 그런 러브하우스를 보면서 생각했던
0: 네.
1: 그런 거하고 계속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봤던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전개되진 않고 굉장히 과정들이 힘들고
0: 네.
1: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들이 쓰는 모습을 보거나 잘 이용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보람찬 직업이긴
0: 네.
1: 합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제 소망이 있다면 언젠가는 건축사님의 그 철학이 담긴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더 크게 싹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 네.
0: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건축물들을 지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들 그냥 건축주들과의 또 이 소통 같은 것들 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무수히 오고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또 전혀 다른 방향의 또 건축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네, 그런 경험들도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건축이라는
0: 네.
1: 것이
0: 네.
1: 일이 사실은 단편적으로 보면은 정말 도면 그리고 집히는
0: 네.
1: 거 보고 뭐 완성되면 건축주에게 넘겨주고 뭐 이런 간단한 절차들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0: 네.
1: 건축가들은 잘 듣고
0: 네.
1: 잘 소통하고 잘 조율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0: 네. 건축사로서의 덕목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1: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고
0: 네.
1: 그들이 처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단순히 건축주만 아니고 그 일에 뛰어드는 어떤 시공사 에 관계된 사람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건축이 설계가 시작돼서부터 완공이 될 때까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0: 네.
1: 그걸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게 건축사의 역할이거든요.
0: 네.
1: 네, 단순히 도면을 그려서 넘기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좋은 글을 써서 넘겨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는 사실상 그렇게 소통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고
0: 네네.
1: 공감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조율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성격상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 성격적으로 어릴 적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렇게 말 주변도 없고 그런 성향이었었는데 이게 일을 하면서 이런 스킬들이 계속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항상 내 프로젝트 하면서 교수님한테 프레젠테이션 하고 친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런 능력들을 어쩔 수 없이 길러야 되죠. 하고 회사에 가면 그 선임들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네. 또 운이 좋으면 좀 더 빨리 클라이언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고 뭐 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계속 이런 소통의 기술들이 커 나가는데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덕목인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건축물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되게 더 플러스가 되는 직업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추긴 쉽지 않은데
0: 네.
1: 그거를 다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또 해요. 그래서 끈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0: 네. 네. 그리고 결코 또 혼자 지을 수 없잖아요.
1: 혼자 할 수 없죠.
0: 또 함께 또 그 어떤 설계라거나 이런 그 건축주의 의도대로 구현할 수 있는 또 기술을 가진 네. 동료들도 사실 좀 필요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단순히 이제 건축사는 네. 그걸 총괄해서 컨트롤하는 사람인 거고 같이 도면을 그려줄 파트너도 필요하고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해결해줄 엔지니어들도 필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현장에서 그걸 지어줄 컨스트럭터도 필요하고
0: 네. 네.
1: 다양한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하죠.
0: 그러니까요. 네. 그들과도 소통하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정확한 디렉션을 주는 일도 네. 만만치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1: 현장에서 드네요. 싸우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0: 아 그러시군요.
1: 네.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되면 가서
0: 네.
1: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0: 네네.
1: 그 사람이 그걸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아. 혹은 내가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 앞서서 싸우기도 하고
0: 네.
1: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0: 네, 사실 저도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먼저 처음에 스케치본을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해 달라 했을 때, 잘 되는 때도 있죠 물론. 근데 대부분이 7할에서 8할은 아, 이 부분 다시 쳐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그룹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 코드 텐션감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고 막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을 좀 사실
1: 네.
0: 되게 꼼꼼하게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 어려운 작업이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1: 그게 이제 뭔가 네. 딱 규격화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네네.
1: 감각의 영역이다.
0: 네, 감각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1: 어렵죠.
0: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명확하게 몇 센치로 막 뭐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박자 수는 이래야 되고 막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되게 뭐랄까 기계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그 감성 영역하고 좀 적절한 그 베이스와 균형을 맞추길 바라는데 그 지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지점처럼 되게 공감이 되는
1: 네.
0: 그런 말씀이셨던
1: 모든 그 창의적인 그런 업무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로 생각하셨던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철학들이나 생각을 하셨을 때 기존에 이제 걸어오셨던 그 건축사님으로서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작품, 그런 집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건축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좀 자랑 좀 해주시죠.
1: 사실 뭐 네.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진 못했는데요. 네. 아직은. 근데 제가 가장 재밌었고,
0: 네.
1: 마지막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프로젝트들은 어린이들 놀이시설 같은 것들이었어요.
0: 아.
1: 네. 이제 그 소규모 학교 공간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들도 좀 해보고
0: 네.
1: 그리고 학교 내에 혹은 공공시설 내에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들도 설계를 해본 적이 있는데
0: 네.
1: 그런 시설들을 할 때 제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것 같고 그 약간의 유년 시절의 기억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 네.
1: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 제가 예전에 들과 산에서 뛰어놀던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설계를 하거든요.
0: 네, 과거에 네. 어릴 적에 유전실의 네, 경험이요.
1: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재밌기도 하고 제가 의도했던 대로 아이들이 거기서 잘 놀고 좋아해주면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0: 네.
1: 물론 주택이라든지 뭐 공공 건축물 이런 것들도 다 전국에는 사람들이 잘 이용해주면 뿌듯하고 좋은 프로젝트들이긴 한데
0: 네.
1: 제가 가장 기분 좋았던 건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또 우리 건축사님의 자녀분들도 가끔씩 제가 이제 개인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는데 아이들이 되게 밝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뛰어노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1: 네.
0: 아이들이 또 기존 아이들과 다르게 뭐 가지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1: 네.
0: 어, 그런 배경도 좀 자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1: 아.
0: 그리고 서학동 가면은 그 건축사님의 그 사무소를 길가에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뭐 내부 공간이 보이진 않지만
0: 네. 네.
1: 그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0: 네.
1: 어쨌든 좋은 모습만 노출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0: 네.
1: 아이들의 밝은 모습들이 주로 노출되는 것도 있고요.
0: 네.
1: 근데 어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애들이 마당이 있는 공간에서 자라면서
0: 네.
1: 그 안에 있는 풀도 보고 벌레도 보고 그리고 상추 같은 거

0: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1: 네.
0: 어떤 그래도 최소한의 선물 같은 거를
1: 아.
0: 미리 준 것 같은 그런
1: 네.
0: 뿌듯함은 좀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 집을 지으실 때도 어쩌면 그 인생에서 첫 제대로 된 본인의 이름으로 만드는 집이셨을 것 같거든요.
0: 네.
1: 자기 주거로 목적으로.
0: 그렇죠.
1: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설득이 또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니까.
0: 그렇죠. 저희 이제
1: 네, 그 설득은 또 가정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그분과의 소통에서도 많은
1: 네.
0: 이제
1: 아내분. 네. 네.
0: 많은 소통이 있었는데
1: 네.
0: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도면을 그리고
1: 네.
0: 그 도면을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도면을 그렸고 이제 안에 될 사람에게
1: 네.
0: 컨펌을 받죠.
1: 네. 네. 그 과정도 어찌보면 건축주와의 그 커뮤니케이션과 똑같은
0: 맞습니다.
1: 과정이네요.
0: 네, 네.
1: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도면으로 쉽게 이해는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0: 근데 그 아내가 어쨌든 그래도 아내도 미술 전공을
1: 네.
0: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감각이 없지는 않아요.
1: 네.
0: 그래서 몇 번 보더니 이제 인식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들도 많이 찝어주기도 하고.
1: 네. 반대로요.
0: 네. 저는 이제 그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인해 박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살 집인데 내가 좀 더 그러니까 부엌이 꼭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것이 더 쾌적하고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제안들을 해줘서
1: 네.
0: 공간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1: 현실적으로 어쩌면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의 그 매력이나
0: 네.
1: 사용처 같은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0: 네.
1: 그런 제안들을 해주셨군요.
0: 네.
1: 그래도 그거를 어쩌면 난 아파트가 편해 라고 해버렸으면 단박에 그
0: 네.
1: 계획은 무산이 될 뻔했을 텐데
0: 네.
1: 그걸 받아주신 분도 참 대단한 생각이 저는
0: 그렇죠.
1: 좀 드는 것 같습니다.
0: 그분 덕분이죠.
1: 네, 좋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또 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건축사로서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마 이 김승희 건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건축이란 걸 좀 해보고 싶다, 또는 이제 과거에 뭐 건축학개론이라거나 또 건축을 소재로 한 어떤 영화나 매체 콘텐츠를 보고 꿈꾸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1: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걸으셨던 어떤 길 같은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0: 네. 건축사가 되려면 사실
1: 네.
0: 타 전공에 비해서 되게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요.
1: 네.
0: 약간 의사들이 걷는 길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사실은.
1: 그런가요?
0: 예.
1: 꽤 오랜 시간이네요.
0: 그렇죠.
1: 네네.
0: 왜냐하면 이제 건축사라는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증받은 5년제
1: 네.
0: 학제에서 공부를 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1: 네.
0: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1: 네.
0: 학부 5년을 졸업하고 최소 3년의 실무 경력을 쌓아야 돼요.
1: 네.
0: 그러면 8년의 시간이 걸리죠.
1: 그러네요.
0: 근데 그 8년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이제 합격 시험에서 합격하는 합격률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 와, 네.
0: 그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어쨌든 그 뽑는 숫자들 관할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건축사조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뽑기도 하고 좀 덜
1: 네.
0: 뽑기도 하고 약간의 조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 10% 내외의 합격률이어서 운이 좋으면 혹은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면 한 번에 붙는 경우도 있고 보통 2년, 3년
1: 네.
0: 혹은 10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봤고
1: 아.
0: 네. 그러니까 뭐 머리가 총명할 때 빨리 따면 훨씬 더 빨리 합격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어쨌든 최소한에 걸리는 시간이 8년과 플러스 알파다. 네. 근데 자격을 취득했다고 바로 개소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1: 네.
0: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실무 경력이 건축사로서의 모든 역량을 다 갖췄다라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 네.
0: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경험해봐야 되고 다양한 현장과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경험해봐야 내가 내 이름으로 사무소를 개소하고 내가 건축주를 1대1로 대면해서 그분의 의견을 다 수용하고 대지에 대한 조건들을 다 맞춰가지고 완성도 있는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1: 네.
0: 그게 이제 단 3년 만에 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1: 네. 네.
0: 실제로 그렇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하면 일찍 개소해서 일찍 성공한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1: 간혹 있군요.
0: 네.
1: 네.
0: 그런 경우는 보면은 보통 이제 같이 협력이 잘 되는
1: 네.
0: 파트너가 두세 명 함께
1: 인생의 짝꿍 같은
0: 네, 함께 개소를 하거나 그러면 어려운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개소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그 건축사라고 하는 직업이 되게 네. 저는 또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면서 예술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0: 들고요.
1: 네.
0: 또 최근에 그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가
1: 네.
0: 또 그 사후 100년을 맞이해서 이제 네.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1: 네.
0: 네. 그렇게 지난한 그 여정을 보내고 했었던 그런 건축물이 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그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숭상받고 있잖아요.
1: 네.
0: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또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갔을 때 그 감동을 저도 너무 잊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안토니 가우디가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지역에 미쳤던 그런 영향 거기에 남긴 후대에게 남긴 자산들이 너무나도 찬란히 빛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승희 건축사님이 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계시는 이 도시 전주에 만약에 그런 남길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주어진다면 어떻게 이 전주를의 건축을 이끌고 싶으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상상하시면서.
1: 아, 네. 너무 어려운 상상일 수도 있는데요.
0: 네. 네.
1: 제가 뭐 전주라는 도시에서 리딩하는 건축가는 일단 아니기도 하고, 근데 어떤 그 바르셀로나의 안토니 가우디가 끼쳤던 영향처럼
0: 네.
1: 어떤 도시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남기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0: 어마어마한 구엘이라고 하는 백작이 그렇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1: 네. 네. 원래 과거부터 위대한 건축가들 뒤에는 위대한 그런
0: 네, 후원자들이
1: 있죠. 있었고 네.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0: 네.
1: 아까 초반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건축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체적인 건축 문화가 발전을 해야 돼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단순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0: 네.
1: 분야를 가 잘 돼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0: 네.
1: 건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 그래요.
0: 네,
1: 되게 종합적인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예술적인 사고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의 복합체이기도 깊은,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전반적 사회 전반적인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0: 네.
1: 시민들이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인식 수준이 좀 높아져야만이
0: 네.
1: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혹시 어디 가서 우와 대단하다라고 느끼셨던 건축물이 있으세요?
0: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의 랜드마크에 준하는 그런 큰 규모의 건축물들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저는 제 취향은 이제 과거의 건축물들이거든요.
1: 네. 네,
0: 사찰들에 사실은 저는 더
1: 그쵸.
0: 감동을 많이 하게 돼요.
1: 네.
0: 또 그곳에 대한 서사라거나 그거에 얽힌 이야기들. 그래서 저는 그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서 기대어 있을 때 순간이 작년에 그 경상권에서 활동하면서 만났었던 건축물 중 가장 편안했었던 건축물이었습니다.
1: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찰 건축물들이
0: 네.
1: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0: 네.
1: 계속 계승하고 있는 전통 건물이기 때문에
0: 네.
1: 아주 친숙하기도 하고
0: 네.
1: 거기에서 느끼는 특유의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푸근함이 분명히 있죠.
0: 네. 네.
1: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전통 건축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의 문화를 대표한다라고 또 볼 수도 있죠. 근데 전주를 대표하는 어떤 건축물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여야 될까요? 지금
0: 그러니까요.
1: 뭐 대한방지 계획되어 있는 그런 마천루여야 될까?
0: 네.
1: 이거를
0: 그러니까요. 마냥 그런 마천루가 생각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마천루라고 네. 하면 오히려 그냥 뭐 상하이라거나
1: 네.
0: 저기 이제 과거의 중동 국가라거나 그런 데서 지어진 어떤 멋진 건축물들이 사실 생각되는데
1: 네.
0: 전주는 왠지 그건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1: 그렇죠.
0: 네. 네.
1: 얼핏 보면 중국의 전통 건축과 일본의 전통 건축과 우리의 전통 건축이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되게 다르거든요.
0: 네.
1: 우리의 전통 건축은 되게 허술해요. 대충 만든 것 같고.
0: 네.
1: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건축의 특징이에요.
0: 네.
1: 나무를 일부러 반듯반듯하게 깎지 않고
0: 네.
1: 자연스러운 형태대로 쓰고 거기에 맞게끔 형태라든지 어떤 풍경에 어울리게끔 이렇게 안치시키는 뭐 안치시킨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0: 네. 자리 잡게 하고
1: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건축의 정체성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럼 전주에는 또 어떤 건축이 들어서는 게 맞냐? 저는 마냥 규모가 크다고 혹은 화려하다고 랜드마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0: 네.
1: 오히려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처럼 이게 뭐 아전인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좀 더 오히려 비워지고 자연과 되게 동화되어 있는 건물이 막 주인공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건물은 배경처럼 작용하는 그런 건축이 오히려 이 도시에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0: 네.
1: 그들이 여기를 도대체 왜 올까? 서울의 경복궁은 도대체 왜 갈까? 삼청동 골목길은 왜 그렇게 쏘다닐까?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자기들 도시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려고 오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가 그들의 것을 따라해서 뭔가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전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만 갖고 있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는데
0: 네.
1: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0: 크면
1: 좋겠지?
0: 네.
1: 화려하면 좋겠지?
0: 어디서든 눈에 띄면 좋겠지?
1: 네. 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기 정치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0: 네, 네.
1: 도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서울에서도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0: 착각 같은 것도 짓는다고
1: 네.
0: 하고요.
1: 우리 네. 전주에도 자꾸 이상한 게 생기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그 과거 이제 백제시대 그 미감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성어가 생각나네요.
1: 네.
0: 거미불루 화이불치를 네. 딱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검소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뭐랄까
1: 친절하지 않고
0: 네. 네. 그러면서 화려하되 또 그렇다고 너무 사치하지 않는
1: 네.
0: 그런 건축물을 지향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그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과거 우리 호남인으로서 또 백제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축사님과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으로서 좀 그렇게 좀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전통의 흐름을 사실 느낄 수 있는 대화였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김승기 건축사님이 꿈꾸는 건축이 이 전주에서 계속 실현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염원하면서 제가 건축사님의 팬으로서 계속 옆에서 네. 지켜보면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어느덧
0: 시간이 많이 네. 흘러가 버렸네요. 예, 이렇게 밀도 깊은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 그리고 김승기 건축사님을 지지하는 분들께 인사 마지막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이렇게 초대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주저리저리 말을 너무
0: 잘하셨어요.
1: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0: 네.
1: 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건축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인들끼리는 얘기하지만 사실 시민들과 공감대를 갖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0: 네.
1: 근데 시민들이 사실은 그런 걸 아셔야 건축이 이 도시에서 건축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도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의 뜻을
0: 네, 반영하는 거죠.
1: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0: 또 그들의 카르텔대로 그들의 토건 세력 간의
1: 그렇죠. 네,
0: 네.
1: 그게 사실은 전주의 가장
0: 문제가 될 수 있죠.
1: 큰 문제입니다.
0: 맞습니다.
1: 현재.
0: 맞습니다.
1: 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물론 청취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도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좋습니다.
1: 네.
0: 네. 네. 그러면 어느덧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함께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구호가 있어요.
1: 네.
0: 예,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가 아니라 전주에 오면 김승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면
1: 네.
0: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분들, 전주에 오시면요. 김승기 건축사님 계십니다. 전주에 오면
1: 김승기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과 이렇게 보낸 시간 두 시간 너무 즐거우셨나요? 저에게도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을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요. 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전주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드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승기 건축사님의 신청곡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띄워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엊그제 동네 마트에서 살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올해 첫 살구예요. 손에 쥐는 순간, 와, 초여름이 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싱그러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듯 지난밤 하늘에는 유난히 크고 커다란 블루문이 떴는데요. 블루문은 한 계절에 보름달이 한번더 뜨는 흔치 않은 밤입니다. 6월의 밤하늘 아래 유난히 푸르고 환하게 빛나던 그 달빛을 기억하며 비크 클래식 공연 전문 방송 한밤의 음악제. 오늘은 올드 레코딩이 많습니다. 음질에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밤의 첫 서정을 열어봅니다. 첫 곡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달빛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17년에 발매된 도이치 그라모폰 레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밤의 그 커다란 블루문을 떠올려 보며 6월의 밤하늘 아래로 잔잔히 흔들리는 뱃노래 같은 청아한 곡한곡 띄워드릴게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시장조, 모차르트 작품 번호 299번 중 2악장 안단티노입니다. 플루트의 에마뉘엘 파위, 하프의 마리피에르 랑글라메,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97년 팔로몬 레코드입니다.

에드바르 그리그의 홀베르 모음곡 작품 번호 40번 중 4악장 에어. 13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있었던 네덜란드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현악 합주였습니다. 이어서 밤에 부르는 사랑의 노래 한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연가 세레나데를 프란츠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옮긴 버전입니다. 카티아 부니아 티시빌리의 연주로 만나보시죠. 가곡집 100조의 노래 중 제4곡 세레나데. 슈베르트 작품 번호 560번, 곡 번호 7번. 22년 3월에 있었던 파리 필하모니 피에르 블레즈 대공연장 실황입니다.

이 곡을 듣다 보니 반짝이는 것들이 어딘가 우울함과 맞닿아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청년 자살률 1위입니다. 힘들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가끔 꺼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에 뭐 그런 일로 다 살아 하고 답하기보단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구나라고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는 위로의 곡입니다. 프레데릭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 유작을 포르투갈 출신의 전설적인 거장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섬세한 타건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슬픔은 끝까지 끌어안았을 때 비로소 놓아지기도 합니다. 멀리서 메아리 치듯 겹치는 두 현악군의 노래. 랄프 본 윌리엄스의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입니다. 앤드류 데이비스 경이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간 관계상 후반부가 다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공연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소식인데요. 전주 한병문화관 야외 공연장에서 마당창극 별향단전이라가 한창입니다.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전주 브랜드 공연인데요. 전주의 정체성이 담긴 완판본과 그 글자를 목판에 새기던 각수의 삶을 그린 창작극입니다. 이름 없이 살다 간 백성들의 이야기를 마당창극 특유의 해악과 소리로 풀어내는데요. 5월 23일 막을 올려 10월 17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한벽의 밤하늘 아래에서 펼쳐집니다. 초여름 저녁 산책 삼아 다녀오기 좋은 무대고요. 이어서 클래식 밴드들이 올여름 가장 기다리실 소식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개관 10주년을 맞은 롯데 콘서트홀의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었습니다. 활동이 7월에 집중됩니다. 7월 14일에는 베를린 필 악장 다이신 가시모토를 비롯한 정상급 여주자들과 함께

하는 실내악 무대를 19일에는 피아노 리사이틀을 엽니다. 바흐 파르티타 1번에서 쉔베르크, 슈만 빈사육제 어릿광대, 쇼팽 와이츠까지 바로크에서 현대 초기 낭만주의를 가르지르는 구성입니다. 롯데 콘서트홀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번호 90번 중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를 준비했습니다. 첼로 가요는 그 쓸쓸하고 멜랑콜리한 선율에 마음을 가만히 얹어봅니다. 크루드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슈타트카펠레 드레스덴 연주. 72년 3월 독일 드레스덴 루카스 교회의 레코드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머물면서도 저마다 품고 있는 속마음은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더없이 자랑스럽겠지만 또 누군가는 깊은 실망감과 남보르는 초라함을 견뎌내게 있겠죠. 그렇게 한 자리에서 수많은 동상이몽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불쑥 찾아오는 시리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치여 고개를 푹 숙이게 되는 그런 날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아주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비로소 내 주변을 소리 없이 채우고 있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밤하늘을 채운 은은한 달빛, 밤바람의 싱그러운 냄새, 혹은 내 곁을 묵직하게 지켜주던 다정한 존재들처럼요. 내가 바랐던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여기까지라는 고개를 들었을 때 발견하는 그 사소함 아름다움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계속 걷게 하는 진짜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조심스럽게 시작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온 세상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듯 찬란하게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선율. 오늘 마지막 곡인 모리스 라벨의 요정의 정원 중 5번,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에리치와 에드와르도 후베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와 타악기 버전으로 전해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늘 고맙습니다. 9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목요일 밤 8시 격주 본방송, 격주 재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달빛 아래 오늘도 음악과 함께하는 청량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Is this the end? I can't believe it.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주 남부시장에 최근 새롭게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로컬 플랫폼 모의장.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성과 문화예술 경험의 확장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공연이 열리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의 여러 특산품과 예술가들의 작품이 상품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 공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오늘 모실 텐데요. 그는 음악인인 동시에 예술축제의 기획자이기도 했고 아티스트를 위한 정책 제안자이기도 하면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는 멘토이고 이제는 복합문화공간의 총괄 운영자로까지 성큼성큼 거침없이 나아간 분입니다. 20여 년 전 아무도 몰라주던 시절부터 전주 인디씬의 씨앗을 뿌린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 도시에서 예술로 먹고 사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무엇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는지 오늘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주 청년 실록 6화 정상현 감독님을 모시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희 방송국에는 오늘 처음 오신 거죠?
1: 네, 처음입니다.
0: 네, 와보니까 어떠세요?
1: 네, 좋습니다.
0: 네. 오늘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저 때문에 좀 미리부터 길을 많이 빨리셨어요. 네, 죄송하고요. 원래는 저희가 처음 오시는 분 모시고 오면 이제 이분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취지로 방송을 하긴 하는데 오늘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전주 안에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분들 중에서는 좀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지셔서 방송에도 최근에 많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고 오늘은 해오신 일들 중에서 좀 그런 거에 의미를 좀 짚어보고 해석해보는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1: 네, 좋습니다.
0: 자꾸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1: 네,
0: 거예요?
1: 아니요. 얘기한다는데 물어봐야
0: 아니
1: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0: 알겠어요. 제가 초반에 너무
1: 네,
0: 네.
1: 아니.
0: 죄송해요. 제가 오늘 생방이라고 방송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된다고 막좀 스트레스 드렸나 봐요. 안 그러셔도 돼요. 네. 음악은 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사실 제일 오래됐으니까 음악 얘기부터 하면 좋겠어요.
1: 아니요.
0: 그러면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1: 음악인으로 살아온 거가 좀 짧죠, 저는.
0: 청소년기 때부터 사실 음악을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1: 음악을 시작은 했죠.
0: 네.
1: 시작은 했고, 아직, 뭐, 음악인이라기보다는 음악을 좋아했던 거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싶어 했고,
0: 그렇죠.
1: 예, 어느 순간, 잠깐 짧게 음악인이었다가,
0: 네.
1: 예, 또그 사이에 또뭐또뭐또 기획자로
0: 그렇죠.
1: 또
0: 그렇죠. 어쨌든 먼저 나의 어떤 진로를 음악으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기획자로 어떤 전환된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있죠.
0: 그러면은 먼저 어쨌든 하셨던 음악에 대해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1: 네.
0: 뭐 중고등학교 때 했던 음악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1: 네.
0: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1: 네.
0: 밴드 화요일 11시라는 밴드가 나왔어요.
1: 네네네.
0: 그때 베이시스트를 하셨다고.
1: 네.
0: 네, 잠깐 어떤 밴드였는지 얼마나 그걸 좀 지속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1: 한 2, 3년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공연 의뢰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제가
0: 네.
1: 기획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바쁠 때는 이렇게 공연할 팀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예전에 스타피쉬라는 팀에서 보컬을 했던 이백희님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죠, MC니까. 그리고 제 친구인 김원진 기타리스트하고 드러머 김은수하고 저하고 또 여자 보컬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커버한다고
0: 아,
1: 그러죠.
0: 커버곡을
1: 예, 네,
0: 했어요?
1: 그렇게
0: 아.
1: 하면서 행사 그 이렇게 용돈이라도 좀 벌자 하고
0: 네.
1: 시작했는데
0: 네.
1: 그러면 한
0: 어땠어요?
1: 예? 네?
0: 공연,
1: 공연 많이 했어요.
0: 용돈
1: 그때.
0: 좀 됐어요?
1: 아니 이제 용돈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리고 그러다가 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한
0: 네.
1: 다섯 곡 정도 뭐네곡 다섯 곡 정도 그 정도
0: 그러면
1: 해가지고 앨범을 냈죠.
0: 감독님이 그러면 그 중에 자작하신 곡들이 있는 거예요?
1: 아니요, 작곡은 제가 안 했고 저 연주만 했어요.
0: 앨범 발매도 하셨고.
1: 네네네.
0: 그러면 그게 첫 번째 경로가 아니라 사실 기획자를 하다가 그 밴드를 하시게 된
1: 네네, 그러죠,
0: 거네요.
1: 그러죠.
0: 그러면은 이게 그럼 기획을 하시게 된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어요? 공연을 기획하시게
1: 기획은
0: 된 건?
1: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음악을 하면서
0: 네.
1: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음악을 하면서 이게 제 친구들은 이게 엄청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뒤처져가지고 잘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0: 음악적으로.
1: 예. 네. 그리고 열정은 이렇게 했는데 또 내성적이라 혼자 막 연습하고. 근데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 좋아해가지고
0: 네.
1: 연습실들을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9살 2002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클럽이라는 라이브 클럽이라는 공간 레드 제플린이라는 이름을
0: 네. 레드
1: 가진
0: 제플린. 네.
1: 유명한 밴드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이름을 달고 라이브 클럽을 시작을 했죠.
0: 그럼 그때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공연 기획도 같이 하시게 된 거네요.
1: 그죠. 이제 거기에 누군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저도 공연은 하겠지만은 네, 거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라고 알게 되고 젊은 친구들부터 이제 지역의 뮤지션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게 되면서 네. 네. 기획일 쪽으로 조금 이제 아, 나는 내 길은 연주가 아니구나. 아. 나는 이렇게 사람을 모아내는 일이 참 재밌다.
0: 아, 네. 그렇구나.
1: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같이 연주를 하는 게 좋았지만 그 같이 연주하는 장면들을 좀 만들다 보니 그 일이 나한테 맞다는 걸 좀 깨닫게 되신 거네요. 그러면
1: 연주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0: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1: 네. 네.
0: 그렇구나. 그러면은 레드 제플린은 당시 운영은 좀 어땠어요? 잘 됐나요?
1: 공연은 많이 있었죠. 가끔 다음 카페 이렇게 들어가면 아 진짜 공연 많이 했었구나 그런 생각.
0: 그게 아카이브 되어 있는
1: 다음 카페에는 있더라고.
0: 아,
1: 존재해요.
0: 그래요? 네,
1: 존재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진짜 처음부터 있던 건 그쪽에 있고 중간에 이제 싸이월드로 넘어갔잖아요.
0: 네.
1: 이제 그건 다 사라진 상태고.
0: 사라졌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1: 네.
0: 근데 궁금한 건 내가 공연장에 서서 연주를 하는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인 거랑
1: 네.
0: 이 전체적인 장면을 기획해서 장면을 만들어내는 입장, 기획의 입장이 됐을 때 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1: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여기 와서 공연하면은 좋았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음악을 하잖아요. 장르도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하고 뭐 하다못해 연령도 다양하고.
0: 네.
1: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연습실도 뭐 그런 식의 것들로
0: 네.
1: 연습실도 운영했었고 해서 근데 그때는 딱히 아 그냥 그 자체만 좋았죠.
0: 그러면 예를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거보다는 나는 어쨌든 이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더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즐겁고 보람 있고.
1: 장면이라고 하니까
0: 씬 공연 아, 어떤 씬 예, 네, 그렇죠.
1: 그런가 그때 그런 생각 그때는 좀 뭐
0: 아니면 내가 더 연주를 잘하고 더 뭔가 더 잘하려고 막 해. 음악인들은 사실 내 정체성이 음악인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로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괴롭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 이제 축제 기획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1: 네.
0: 이제 감독님이 기획자로서는 사실 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대본을 좀 만들면서 많이 쳐냈어요. 제가 중요한 얘기들만 좀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메이드 인 전주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2011년부터 그 콘서트 매년 진행되는 연례 행사잖아요. 이게 지금도
1: 네,
0: 진행이 되고,
1: 했었죠,
0: 네, 지금도
1: 했었죠.
0: 진행이 되고 있나요?
1: 되고 있나?
0: 있나요? 아 지금은 이제 그걸 주최로 하시진 않는
1: 네,
0: 거예요.
1: 네, 그러죠.
0: 그러면
1: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0: 그게 지금은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기획을 하시게 됐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1: 우선은 그 술 먹다가 이제 술 먹다가
0: 네.
1: 그 예술인들이 이렇게 술 많이 먹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항상 이제 공연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때는 이제 뭔가 끓는 가슴들이 다 있어가지고 야 우리 여기에서만 하지 말고 뭐 전국으로 한번 투어를 한번 돌아보자.
0: 네.
1: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이름은 뭘로 할까? 뭐 하다가 이제 메이드 인 전주라는 이름이 나왔고 서로들
0: 전국
1: 얘기하면서
0: 전국 투어 콘서트예요. 그러면
1: 네, 전국 투어를 했어요.
0: 아...
1: 케베스에서
0: 네.
1: 전주 케베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0: 네.
1: 이제 그 영상을 스케치해가지고 방송도 되고 그랬었어요.
0: 약간 무슨 뭐 자라 선배 뭐 인디 페스티벌 이런 것처럼
1: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전국에 이제
0: 네.
1: 전주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0: 아.
1: 여섯 팀인가가
0: 아, 네,
1: 각 지역에
0: 아.
1: 유명한 네네. 공연장들이 있어요.
0: 한 뮤지션이나 밴드가 전국 투어 하듯이 네네. 전주 팀, 메이드 인 전주라는 이 팀들이 하나의 그룹이 돼서 네네네. 전국을 돈다.
1: 전국을 이렇게 돌아서 오. 마지막에 이제 그 전주에서 이제 피날레를
0: 오,
1: 했죠.
0: 네. 네. 그 첫 공연 때 어땠어요? 반응 좀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
1: 아니 제가
0: 안 됐으면 안 됐다.
1: 생판 모르는 친구들이 서울 가고 공연하는 네.
0: 공연 어디서 했어요? 서울에서?
1: 서울 롤링홀에서 했고요. 네. 기억나는 게 서울 롤링홀, 대구 해비.
0: 홍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홍대 롤링홀. 네, 네, 네. 네. 그리고 부산이 부산 어딘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고 광주가 네버마인드 이렇게 광역시들이 이렇게 돌면서. 공연을 했었고
0: 소극장 주로 이제 인디 밴드들이 네네네, 많이 공연하는 소극장 같은 데네요.
1: 근데 뭐 어쨌든 그쪽에 사는 지인들이 이제 대부분 와서 이제 응원해 주시고 네네. 했던 거고 마지막 여기 와가지고 연주홀에서 공연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전주에서는 저희 홈그라운드잖아요.
0: 네.
1: 연주홀이 이제 꽉 채웠죠.
0: 아 아는 분들만 왔어도 꽉 찼을 것 같아요.
1: 우선 팀이 한 6팀 되니까 거기서 여섯 팀이면은 공연팀 숫자만 한 30명 되잖아요. 5명씩만 해도.
0: 그때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된 거예요?
1: 비용은 이제 그 트럭이 아니고 버스를 한 대 네, 대절해서 대절해서 각자 팀들이 각출해 가지고
0: 아. 그럼 그게 한 해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연례 행사가 됐다는 거.
1: 네네,
0: 어쨌든
1: 그러죠.
0: 거기서 얻어지는 에너지나 그게 뭐 비용 예산 돈이 됐든 뭔가 동기부여가 됐든 반응이 있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됐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게 뭔 것 같아요. 뭐가 이걸 지속하게 했던 걸까요?
1: 하면 될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계속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죠 이제 야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오. 아니, 다... 현장 반응은 좀 있었나 봐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지역 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시작했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부터 했던 게 장르 구분 없고 무경계에
0: 네.
1: 예, 이제 공연장 세 곳에서 네. 티켓 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0: 우와 너무 좋다
1: 그걸 했었죠 이제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서울에서도 홍대에서도 그 뭐냐 라이브 클럽데이 뭐 클럽데이라고
0: 그렇죠.
1: 해가지고
0: 클럽데이처럼 그렇네요.
1: 그때 이제 뭐 KTNG랑 뭐 그런 데서도
0: 맞아요,
1: 많이
0: 맞아요.
1: 했었고 전주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늦게나마 시도를 했었고 뭐 관심 있는 전국의 밴드들이 많이 왔었죠.
0: 지금은 그러면 잘 모르시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뭐 규모가 어떻게 변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반응이라든지 뭐 좀 최근 거는 팔로우를 아직 잘
1: 뭐 지금 메이드 인 전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0: 메이드 인 전주의 어떤 브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성장해 왔는지 뭐 관객 수나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저는 이제 공연을 많이 안 다니고 이래 가지고 그건 제가 한 번도 나중에 알아보고 싶긴 한데 혹시 이제 느끼시기에 점점 해를 더할수록 달라지는 부분들, 내가 느껴지는 변화.
1: 보통은 네. 뭔가 이렇게 만들면 첫 해가 가장 재밌고 제일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매번 보던 사람들 또 보고 하면은
0: 네.
1: 똑같은 곡, 똑같은
0: 노래는 바뀌지 않아요?
1: 아니 뭐 바뀌는 팀들도 있고 한데.
0: 아, 네. 네. 1년에 한 번인데.
1: 네? 아니, 많이 모이긴 해요.
0: 네. 다음번.
1: 흥행은 됐었죠.
0: 2026년 공연 저 똑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1: 2026년은 없을 건데.
0: 아, 진짜요? 없을
1: 건데. 이제 제가 이거를 주최한.
0: 네.
1: 법인이 있어요. 네. 2011년도에 저희가 딱 처음 그렇게 투어를 네. 돌고. 사단법인 IM이라고.
0: 네네. IM 얘기 이따 하려고 합니다. 네. 네.
1: 그렇게 법인 비영리 법인이 설립되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또래 이제 운영자들이 이제 전부 이제 일반 회원으로 다 들어가고 지금 이제 20~30대 친구들이 이사장
0: 네. 뭐
1: 이사진들로 다 네, 포진돼 네, 네,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정권을 그쪽에 다. 맡긴 상태라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0: 그렇구나. 그쪽 그 다음에 하신 또 행보가 또 되게 바쁘시고 그래서
1: 네네.
0: 그러면 넘어갈게요.
1: 네.
0: 스테이플리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얘기를 먼저 할까요?
1: 윤도상으로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가 그럴까요? 먼저일 것 같아요.
0: 그러면 네.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는 약간 맥락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네. 2012년도부터 지역에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취미로 하거나 뭐 진로를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네. 지역 예술인과 연결해서 그들을 음악인으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14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저 이거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 그런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0: 아, 그래요? 아니, 네.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예술가로 어쨌든 키워내는 프로젝트를 매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기수가 이렇게 매년 나오고.
1: 근데 이게 예술가로 키워낸다기보다는
0: 네.
1: 예술가로 큰 거죠, 간애들이.
0: 기회를 줬으니까요. 관계도 아니, 만들어주고.
1: 큰 거고.
0: 선생님을 연결해주니까.
1: 네,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내가 뭔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고요.
0: 네.
1: 그냥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듯이
0: 네, 네.
1: 전주에서 살듯이 이 아이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게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친구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계속 그런 멘토하고
0: 네,
1: 멘티
0: 네.
1: 입장에서
0: 네.
1: 멘티들이 멘토를 음악 예술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0: 현실을 완전 보는 거죠.
1: 그죠, 현실을
0: 네.
1: 보고
0: 장점과
1: 있잖아요.
0: 단점을 다
1: 네,
0: 보게
1: 다
0: 되겠죠.
1: 그런데 네. 뭐 이거를 막 저희가 의도하고 뭔가 기획해서 아,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기획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다 보니 알게 된 것들인 거죠. 저희도
0: 네.
1: 그런 관계들이 아직까지 지역에 남아서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0: 실제로 어쨌든 음악인으로 성장한 친구들 꽤 있잖아요.
1: 많죠.
0: 그리고
1: 많죠.
0: 자작곡으로 음원도 만들어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듣게 될 음악들도 그 친구들이 만든
1: 네네네네,
0: 거 아닌가요?
1: 네네,
0: 그러니까요.
1: 맞아요.
0: 그런 게 사실은 지역 안에서 어떤 음악의 생태계의 한 축을 저는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제가 하는 이제 어떤 해석들이 너무 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1: 네네.
0: 왜냐하면 그게 뭐 대개는 청소년들 진로라는 게 대학 입시랑 연결되기 때문에 보통 입시 학원에 실용음악과 뭐 이런 데를 목적으로 해서 막 학원 다니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서 또 가르쳐주는 멘토링이나 음악 지도의 양상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러죠. 시험은 뭐 입시 학원 가서 하면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거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뭔가 가르쳐 주거나 교육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가 서포팅 해주고 관계를 맺는다.
0: 그리고
1: 아이들하고.
0: 공연을 할 수, 그러니까 노래를 이제 자기 음악을 할 수 있게 기회도 주고 가르쳐 주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1: 그죠. 마지막에 네. 이제 공연을 하죠.
0: 그니까요. 네.
1: 앨범 제작 쇼케이스를 하죠.
0: 저는 그게 일종의 에이전시까지 네?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까? 하시는 역할을 굳이 이렇게 다 따져보면 다 그런 역할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1: 그거는 이제 전주시가 에이전시고 전라북도가 예, 투자자고
0: 네.
1: 뭐 그런 거죠.
0: 그
1: 이제?
0: 얘기도 오늘 이제 할 겁니다. 전주시에서 어떻게 제가 아까 정책 제안자를 아까 언급을 했었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어떤 씨앗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시고 있고 지금도 그러면 2015년 스테이플리시도 한번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1: 네네.
0: 저는 제가 그때 그 축제 1회 축제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1: 네네.
0: 구경을 갔는데 좀 되게 놀라웠어요. 이게 뭔가 약간 네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스테이플리시 위크는 공연 중심이 아니고 약간 미술, 퍼포먼스, 캠핑, 그다음에 제가 기억에 나는 거 약간 그 아트 비주얼 같은 거
1: 네네.
0: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 스테이플리시라는 것도 바보로 남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1: 그죠.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렬히
0: 네.
1: 예, 발언했던 이제
0: 아,
1: 스테이 영글의 스테이플리시라는 거기에서
0: 영감을 얻었어요.
1: 예, 바보처럼 우직하게라는.
0: 아, 우직하게란 뜻이 있군요.
1: 예, 바보처럼 우직하게 자기 길을 걸어라.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설을 막판에 엄청나게 이제 좀 많이 와 닿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전주라는 곳에서 전라북도라는 곳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향유하고 있는 분들이
0: 네.
1: 그 단어에 이제 이렇게 묻어나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보처럼 우직하게 뭔가
0: 그 오해하면 우직이 아니라 약간 약간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는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1: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네. 그냥 그 사람을 보는 제 시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이 그게 경제적으로 뭔가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 그리고 어떤 전주라는 아는 지역에서 큰 어떤 성공의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영유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0: 네, 네.
1: 그거를 어쨌든 계속 뭔가 영유하고 있다는 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좀 그 단어가 그게 바보라는 단어가 또 뭐 그 당시에는
0: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이 많든 많지 않든 어쨌든 네네네. 그런 부분을 기획하고 만들어낸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어떤 함의가 그런 거였다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우직하게 우리의 길을 가자 그런.
1: 네네.
0: 그때 저는 언론 기사도 보도도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그거 얼마나 지속이 됐어요? 혹시 지금은 요즘도 하고 있어요?
1: 오래해요.
0: 아 올해도 하고 해요. 매년 네. 이것도 그 메이드 인 전주 같이.
1: 네. 코로나 때 잠깐 쉬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끝내려고 2019년도에
0: 네.
1: 디엔드라고 해갖고 딱 끝냈어요. 네. 이게 박수칠 네. 때 떠나자 해가지고 네, 그때 네. 딱 그래갖고 딱 끝냈는데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0: 네.
1: 예. 네. 그해 겨울부터 이제 코로나가 쭉 온 거잖아요.
0: 그때
1: 저희가
0: 좀 쉬고
1: 여름에 하니까 보통 여름 막바지쯤에 하니까.
0: 네.
1: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가고 근데 이제 스물스물 이제 와 그때 기억이 생각나서 우리가 또 한번 해볼까 하다가
0: 하자는 얘기를 감독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1: 이제,
0: 아 그때 되게 그런... 좋은 경험들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1: 그거 왜 안 하냐고
0: 끝난 하는 걸 사람... 다시 한 거니까 네. 예를 들면 은퇴한 사람이 다시
1: 그죠 복귀한 거니까요. 나 은퇴선언 하고
0: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서
1: 네.
0: 오 그 올해 하는 것도 계속 그럼 참여하시는 거예요?
1: 예, 네, 그거 계속 해요.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0: 올해도
1: 했었고.
0: 여름에 진행되나요?
1: 네, 8월 29, 30, 28, 29, 30인가?
0: 날짜도 정해졌어요?
1: 정해졌죠.
0: 아, 맞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1: 네, 8월 29, 네, 그때 거예요.
0: 오, 알겠어요. 홍보 좀 많이, 그때 즈음해서.
1: 홍보를 따로 안 해서.
0: 홍보를 좀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더 많아지면, 여기 돈도 좀 모이고.
1: 못 오면은 자기 탓이지 뭐. 재미없으면 자기 탓.
0: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런 공연과 축제를 지금 2011년부터 한 15년째.
1: 15년부터 했죠.
0: 메이드 인 전주는 이 메이드 인
1: 전주는
0: 2011년 그리고 이게 어쨌든 어떤 전국 단위의 어떤 큰 규모의 행사와 축제를 하신 게 15년째 기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1: 전국 단위라고 해야 되나?
0: 대략 전국 투어니까 전국 단위. 그러면 이제 이 20년 좀 안 되긴 하지만 이 시간 동안 감독님이 좀 지켜본 전주의 공연이나 음악 씬 어떤 장면들이 그런 씬들이 좀 변화됐다고 느끼세요? 내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와 지금
1: 많이 변했죠.
0: 어떻게 좀 달라진 거?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체감하세요?
1: 우선은 예술인을 대하는 뭐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딴따라 결국 부모님들도 많이 말렸고
0: 네.
1: 그리고 지하실에서 라면 먹으면서 음악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회가 그만큼 이제 성장했다는 거겠죠. 사회도 성장하면서 또 더불어 또 지역의 예술 신이나 뭐 음악을 아니면은 예술을 하고 싶어라는 사람도
0: 네, 더 늘어난 것 같고
1: 또 그게 그런 어떤 측면이 또 이렇게 뭐 동호회나 아니면은 그런 사회적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뭐 그런 접연이 많이 확대됐고, 예.
0: 생활 예술이라고
1: 네,
0: 할까요?
1: 생활예술, 예, 네, 뭐 그런 거이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나 뭐 그런 것들로 많이 하고 계셔서 예전에 못했던 뭐 그런 것들을 나이 드셔서도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해보고
0: 요즘은
1: 하는
0: 주민센터마다 노래교실, 기타교실 다 있고요.
1: 다 있어요? 예. 네.
0: 뭐, 사실은 진짜 뭐, 드로잉 이런 거 사실 너무 인기 많아서 자리가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주민센터가 모자란 거죠.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바뀐 거잖아요.
0: 생활문화센터, 그쵸. 맞아요. 맞아요. 생활예술, 뭐, 생활체육, 이런 식으로 직업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것들을, 문화나 예술을 좀 접하는 것들이 좀 일상화가 되고, 보편화가 됐다. 그게 실제 예술인들의 삶의 질이나 그런 거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1: 그러죠. 이제 어쨌든 예술인들의 삶의 질은 제가 볼때 예전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뭐 십몇 년전뭐 이렇게 예술인 복지 재단이 생기는 어떤 계기들로 보면은 좀 열악한 환경이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그래도 십수년 이렇게 지나면서 예술인에 대한 어떤 복지 그 부분도 이제 점차
0: 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것도 지금은 거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1: 네, 공약들 많이 내시더라고요.
0: 그렇게 되고 있죠.
1: 예, 공약들도 많이 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술인 복지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예술인 복지도 자연스럽게 뭔가,
0: 그렇군요. 그걸 체감을 하시고 계시군요. 그 사실은 이제 이런 시대의 변화잖아요. 사실 그거는.
1: 그러죠. 시대의 변화죠.
0: 감독님이 역할하신 부분 안에서의 내가, 아, 이거를 좀 확실히 내가 약간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아. 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저희 행정 얘기할 거예요.
1: 행정.
0: 네. 2019년도에 제가 그 기사를 찾다 보니까
1: 네.
0: 1일 명예 전주시장으로 뭐 이렇게 시장을 만나서 시장실에서 하루를 보냈다 막 이런 기사 봤거든요.
1: 네.
0: 오래전 일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10년도 안 됐잖아요. 네.
1: 10년, 네, 한
0: 그거를
1: 6년.
0: 어떻게 하시게 됐고, 그리고 하루 동안 그 하루, 딱 하루였어요, 진짜?
1: 네, 딱 하루.
0: 그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 기억이 나시죠?
1: 네, 나죠.
0: 네. 그때 어떤 걸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 왜냐면 그때를 계기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1: 예. 네.
0: 네.
1: 그때 변화가, 예, 이제 아이 그때 계기로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0: 아, 그래요?
1: 우선은, 네. 그때 2019년이니까 이때, 예, 제가 좋아하는 시장님이었고, 예.
0: 그랬군요.
1: 예, 제가 좋아하는 시장님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정상현 씨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뭐 그렇게 주문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0: 이미 익히 감독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계신 상태였네요, 시장님이.
1: 여기 이제 처음 하실 초선 하실 때부터 알았죠.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공연 기획도 하고 있었고 기억이 좀 생생하긴 한데 우선은 그분 책에 제가 실렸어요. 사진하고.
0: 아, 그래요?
1: 초선할 때. 백인의, 전주 시민 백인인가? 예.
0: 오.
1: 거기에 제가 실렸고, 8년 동안 시장실에 가면 제일 크게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제 얼굴에. 그래가지고, 예, 나름, 예, 기억에 많이 남는 전주 시장님이시고.
0: 그 전에 하신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1: 네네.
0: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할때 이제 감독님을 떠올리고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위촉을
1: 네네네.
0: 했는데 그럼 그날 어떤 일을 하셨고 뭐
1: 그날,
0: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1: 아니, 그날, 아니, 그, 한 일주일 전에 와서 어디 가보고 싶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관련된 데들이 이제 야호, 그 청소년 센터하고, 교육 쪽에 그때는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저희도,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을 때고,
0: 그쵸.
1: 예. 그리고, 저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0: 네.
1: 거기가 이제 녹음실.
0: 녹음실.
1: 환경벽에
0: 네.
1: 녹음실이 좀 있어서 거기 녹음실들 가가지고 브리핑 좀 받고 또 놀이터 갔던 것 같아요. 숲속 놀이터 저기가 우화동 쪽에 뒤쪽에 숲속 놀이터 갔던. 어쨌든 제가 그 당시 하고 있던 일에 관련된
0: 네.
1: 장소들을 찾아갔었어요.
0: 그러니까 거기를 방문하신 이유가 나는 사실 잘 알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시장으로서 행보를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1: 아, 그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니까요.
0: 그러니까 좀
1: 아니
0: 약간
1: 저는 관심이 있었죠.
0: 예.
1: 근데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장들도 분명히 계실
0: 네,
1: 테고
0: 그렇죠.
1: 그러면은
0: 네.
1: 뭐 저는 이제 사전에 그 녹음실 거기하고 관련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녹음도 많이 하고
0: 네.
1: 거기에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0: 네.
1: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죠.
0: 네.
1: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해서
0: 네.
1: 뭐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뭐 이게 잘못됐어요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0: 네.
1: 아 이런 부분들 좀 건의할 사항들 아
0: 그쵸.
1: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0: 네.
1: 좋겠다.
0: 그게 핵심인
1: 예, 네, 이제 뭐
0: 거잖아요.
1: 그런 얘기들을 조금 건네는 정도. 예. 네.
0: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쁘게 여러 곳을 돌아서
1: 네.
0: 결과적으로 제안을 하게 된 정책이 있잖아요. 시행하게 된 정책이. 제가 얘기할까요?
1: 이게 그때 이렇게 뭐한건 아니고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기회가
0: 결정적으로
1: 돼서,
0: 네,
1: 예,
0: 그니까요.
1: 기회가 돼서 이제 됐던 것들이 뭐 전주 티켓박스라든가
0: 종합 티켓 판매소 정확한 명칭인 그거 아니에요?
1: 전주 티켓박스일 거예요.
0: 전주
1: 제가,
0: 티켓 박스?
1: 예. 전주 티켓박스고,
0: 네.
1: 이제 거기, 행정적 용어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0: 네.
1: 모르겠는데,
0: 그 이사에는 종합 티켓 판매소 뭐 이렇게
1: 아, 뭐,
0: 나오더라고요.
1: 그래요, 예.
0: 네.
1: 그리고, 청년 연습 공간?
0: 음악
1: 예, 음악
0: 연습실.
1: 연습 공간, 예.
0: 청년 예술가 음악인들을 위한 연습실.
1: 네네, 그렇게 두 개를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0: 전주시에서
1: 됐죠.
0: 예산을 들여고 그거를 이제 그 사단법인 아까 얘기하신
1: 네네네네네.
0: 사단법인 IM이라고 하는 변희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게
1: 네네.
0: 됐다는 거네요.
1: 네네.
0: 전주 티켓박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전주에서 일어나는 뭐 인디라든지 아니면 독립음악 하는 분들의 공연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여기서 다 판매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1: 의뢰를 하면은.
0: 의뢰를 해야겠죠. 그죠?
1: 네네,
0: 네.
1: 의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뭐, 그 관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전주에서 일어나는, 뭐, 축제도 있을 테고, 전시도 있을 테고, 공연들도 있을 테고, 뭐, 공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무용 공연, 연극 공연, 뭐, 이제, 뭐, 뮤지컬,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0: 네.
1: 홍보 루트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역에서 뭔가 하고는 있는데 그걸 알릴 수 있는 루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시 뭐 간담회나 그런 거 예술가
0: 네.
1: 예술인 간담회나 할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걸 따로 또 홍보비를 빼서 포스터 만들고 뭐 하고 뭐 그런
0: 그렇죠.
1: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한 군데서 좀 예산을 좀
0: 네.
1: 예, 들여서 하면은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뭐 제작 쪽에 더쓸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그런 것들 간접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아니, 직접
1: 예술인들한테도
0: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홍보가 돼야 사람들이 보러 올수 있고,
1: 그죠 이제 뭐 수익이
0: 보러 와야지 또 이게 지속될 수 있는
1: 네네네네
0: 거니까. 혹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테이블에서 흔들려가지고
1: 네네
0: 약간 그런 소리가 들어간, 그죠? 그렇죠. 아, 그래요?
1: 네.
0: 아, 네. 그러면은 그 음악 연습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주시청 인근에 지금 청년 그 음악인들이 공연을 연습을 할수 있는
1: 네네.
0: 공간이 별도로 전주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러죠.
0: 엄청 저렴한 비용으로.
1: 네네네.
0: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또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네요.
1: 근데 자리가 없어. 꽉 차가지고. 잘 알려줘.
0: 만실이에요? 만실이면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사실 약간 수요가 많으면 공급도 거기 맞춰서 늘어나야 되는데.
1: 네, 뭐 그럼 다 좋죠.
0: 올해부터 좀 시장님 바뀌었으니까 기대 좀 해보시게요.
1: 아, 근데 저희도 힘들어서.
0: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라도 듣게 되실 음악을 하는 혹은 예술을 하는 분들, 청년분들, 특히 청년분들은 이런 정보를 좀 아시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네. 저희 아주 차곡차곡 잘 가고 있습니다. 모의장 얘기입니다.
1: 네.
0: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 되게 복합공간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1: 네.
0: 이거 제가 그 제가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대본을 이제 그 정리를 하거든요.
1: 네.
0: 그 얘는 공연장이자 시장이자 카페 겸 휴식 공간이자 전시장인데 딱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공간이라고 얘가 얘기하더라고요.
1: 아, 정확하네요.
0: 정확해요? 아, 이거 어디서 나온 문장일까요, 이게?
1: 정확하네. 아니, 제가 어저께, 엊그저께 이렇게 스테이플릿이 소개하면서
0: 네.
1: 그 포스터를 올리면서 올린 글이
0: 네. 그 문장을 그럼 쓰셨던 거예요? 직접 사용하신 문장을 AI가 아니, 쓴 걸까요?
1: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 모르고 거의 비슷해요.
0: 와.
1: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요.
0: 네.
1: 보면은
0: 이게 그럼 정확한 표현이구나.
1: 전부 남부시장 일대에서 스테이플리시를 한다.
0: 네.
1: 이렇게 썼고요. 돈은 없고 사람만 있는 뭐라 정리하기 힘든 축제 아닌 축제라고 썼거든요.
0: 아. 비슷한 어떤 맥락이네요. 네. 오, 그렇구나. 감독님이 하시는 어떤 일, 만드는 장면들의 어떤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지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여들고,
1: 네.
0: 그런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런 게 예술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정의되면 그게 예술인가요?
1: 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래요?
1: 아니, 정의가 되는 순간 경제적인
0: 상품이 되죠. 정의되면. 네.
1: 그러죠.
0: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
1: 이 정의라는 게 네. 이게 어느 한 사람한테 정의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이 어떤 대중이나
0: 네.
1: 아니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네, 네, 네. 어떤
0: 일반화할 수 있는
1: 그죠,
0: 어떤
1: 그죠.
0: 것.
1: 그죠. 네, 그게 정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살기 좀 편해지겠죠.
0: 내가 하는 일들이 좀 정의됐으면 좋겠어요.
1: 예? 아, 그러니까요. 그게
0: 정의되면 이해되기 편하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 쉽고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뭐 이해를 바라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0: 정의가 안 되시네요.
1: 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의가 아니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0: 정리가 되면 나중에 정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의장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많이 좀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거기 총괄 운영자시니까
1: 네.
0: 모의장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니 제가 생각하는 모의장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았지만은. 저는 좀 뼛속까지 예술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평생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네. 사람이긴 하거든요.
0: 네.
1: 뭐 나중 뭐 미래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곳이 뭔가 판매하는 공간들 그리고 뭔가 영유하는 공간들 아니면 뭔가 행해지는 공간들 그렇게 한 세 종류로 나눠지고 있긴 한데 우선 거기에 주가 예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은 예술의 일부이고 또 그 예술가들과 함께 뭔가 해 나가면서 예술가들을 홍보하거나 아니면은 예술가들의 2차 저작물을 그쪽에 또 뭔가
0: 네.
1: 판매할 수 있는
0: 네네.
1: 어떤 장소.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술가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전주에 예술가들이 누가 있어라고
0: 네.
1: 보면은 일반인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지금 여기 사회자분들도 예수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세서 해봐 열 손가락 안에 이름 기억하고 있으신 분들 빼면
0: 지역 예술가?
1: 응.
0: 저 여기 방송하시는 김은총 선생님.
1: 응. 그리고 열 손가락 안에
0: 그렇네요.
1: 못 뽑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0: 맞아요. 그렇네요.
1: 근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아 이게 결국은 시나 도에서도 어떤 물건이 자산이다 생각하고 뭐 굿즈도 만들고 홍보하려고 막 다 그러잖아요.
0: 네.
1: 저는 좀 편한 게 예술가로 홍보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예술도 지역의 예술도 그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 어떤 살아온 어떤 역사나 배경들이 다 묻어나와 있는 것들이고 전주의 어떤 삶이
0: 종합적 산물이죠.
1: 그러죠.
0: 어떤 인간 문화에
1: 왜 이거를 홍보를 안 하고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할까? 뭐 그런 관점에서 네 좀 아 이쪽이 좀 어필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0: 제가 약간 그러면은. 좀 떠오르는 저의 말로 좀 정의를 하면
1: 네.
0: 거기서 어떤 판매하거나
1: 네.
0: 영유하거나 나눔하는 네. 행위들이 벌어지는데
1: 네.
0: 그것은 모두 예술에 의한 예술을 위한 예술의
1: 링컨인가요? By the art, for the art 그거죠?
0: 그것을 어떤 소재도 예술이고 매개하는 것도 예술이고
1: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로 하나 되는 세상 뭐 그런 얘기.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공간을 조금 그 오래도록 뭐 공간을 좀 여러 군데 또 운영을 해 왔었고 하면서 네. 그냥 일상이 예술인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일상이 축제인 공간.
0: 뭐 일상이 예술이고 일상이 축제다.
1: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0: 되게 뭔가 추상적이지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감각적으로 와닿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거를 결국 이거를 어떤 문장으로 설명하시기보다는 근데 와서 경험해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죠?
1: 모를 수도 있어요.
0: 거기 항상 뭐 팔고 공연하고
1: 여기 뭐 하는
0: 행사하고 아니, 축제하고
1: 어르신들 항상 오시면서
0: 시장 상인들
1: 시장 상인들 말고 거기 이제 어쨌든 시장이니까 어르신들 분들이 이렇게
0: 네네.
1: 뭔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 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0: 그쵸.
1: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서 얘기 여기 뭐 하는데야라고 항상 물어봐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0: 네. 네.
1: 여기 술도 팔고요. 커피도 그쵸. 팔고 그래요.
0: 네. 행위로서 어떤 정의가 되네요.
1: 네. 네.
0: 좋아요. 그럼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이건 사실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했던 얘기인데요.
1: 네네.
0: 이게 결국에는 감독님이 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예술가 IP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그때 얘기하고 나서 찾아가 봤는데 이게 intellectual property라고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같은
1: 그러죠.
0: 건가요?
1: 네. 네.
0: 연극, 무용, 음악 뭐 같은 예술 작품의 지식 재산권으로 다양한 부가 상품 및 서비스를 양산할 수 있는 창작물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던데
1: 네.
0: 지금 모의장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특히 이제 청년 예술가들 대부분이죠. 그걸 창작해내시는 분들은
1: 네, 네.
0: 를 이제 IP로 가치화해서 상품으로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네네. 계속 그 작업을 하실 거고
1: 네.
0: 그거를 아카이브하는 작업도 지금 계획 중이시고
1: 네.
0: 그 전에도 해오셨고
1: 네.
0: 가사집 내고 이런 거
1: 네네네.
0: 그죠 그죠 악보집 내실 거고
1: 네네 네.
0: 그리고 그 예술가한테는 이제 작품을 상품으로 어쨌든 전환해야 되는 어느 시점에 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격을 매긴 상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 제품이라는 말이 좀 상품 제품
0: 제품은 이제 만든 거고 이거를 판매하니까 상품이 되죠.
1: 아, 네네.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0: 제품과
1: 우선
0: 상품은,
1: 지금 만들고
0: 제조해서
1: 있는
0: 과정이... 판매하니까 상품은 보통 유통에서 쓰는 네. 단어고.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팔아야 먹고 살긴 하는데 저도 사실은 되게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네. 굿즈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거는 너무 비싸다. 이게 이 정도 네네네네네. 가치가 있나 싶은 것도 있고 네네. 어떤 거는 이렇게 공이 들어가고 예쁜데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작품도 있어요.
2: 네네네.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일 저는 어려운 게 가격을 매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2: 가격이요?
0: 예술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니에요?
1: 힘들어할 일이 없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 뭔가를 만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나 이게 지역적인 문제 이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역에 축제들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숙제들 많이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나를 섭외를 할 거 아니에요. 너 얼마 주면 돼? 하면은 얘기를 못 해. 그거 뭐 알아서 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맞아요, 대부분이고요. 맞아요.
0: 그리고 대부분 좀.
1: 나 얼마짜리요? 얼마짜리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못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은 저쪽에서 다음부터 안 써줄 것 같고.
0: 그 약간 시세 따지고, 끝수 따지고, 뭐, 네네. 인지도 따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1: 네네네. 네.
0: 근데 이제 지역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쪽에서 사실은 경쟁력이 막 이렇게 있다고 느끼거나 스스로 그렇게 잘 못하니까.
1: 아니,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네, 지역에서 여기에서 뭔가 활동하는 팀들이 이 지역의 축제를 보이콧한다고 쳐봐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죠. 밖에서 데려와야 맞아요,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장 체계하고 좀 비슷하긴 한 건데
0: 네.
1: 난 전 예술가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전주가 좀 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뭐냐면은 저는 우리 노동할 때 그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이렇게 협상하고 그러잖아요.
0: 네,
1: 만 얼마네, 뭐 만천 원이네 뭐 하면서.
0: 네.
1: 이 공연자들, 예술인들의 최저 줄 수 있는
0: 최저 단가를
1: 정해놓고
0: 네.
1: 이것도 좀 협상을 뭐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조례로 좀 제정을 해서
0: 예술인 노조가 있나요 혹시
1: 예술인 유니온이라고
0: 아 예술인 유니온 있어요 아 서울에서 만든 거죠
1: 쪽에는 좀 있죠
0: 아, 청년 유니온처럼
1: 근데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0: 세대적인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에 좀 묶여서 단체적인 네네네네.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게 요즘은 좀 시대적으로 좀 흔히 보기는 어려운 장면인 것 같긴 해요.
1: 네네.
0: 저희 때만 해도 막 단체 활동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근데 너무 저는 너무 중요하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뭐 예술인 기본. 지금 시간이
1: 그러니까 이게
0: 시간이 다 됐다고.
1: 아 그래요?

0: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여러 가지 노동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작품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한 선이라도 정하면 좋겠다. 그게 뭐 공연 단가가 됐든 아니면 그게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임금이 됐든 기획을 한다면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뭐 그런 게 됐든 간에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꼭 했으면 좋겠어요.
1: 이제 제가 할 건 아니고.
0: 그건 누가 해요?
1: 아니, 시에서 얘기해. 왜 그러냐면.
0: 목소리를 내는 민간의 어떤 목소리가 있어야 그게 행정에서 대응을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거의 100%, 99%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축제들이 네. 일어나고 네네. 그들이 고용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요.
1: 네.
0: 그렇죠. 그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급되는 어떤 비용들이?
1: 없어요.
0: 아예 없어요? 네.
1: 그냥 와서 해달라는 데도 있고.
0: 아... 네. 왜 그러지? 네? 자기들도 돈
1: 보조,
0: 받으면서
1: 일하면서. 보조금, 지출.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0: 그
1: 있잖아요.
0: 저번에 저희 원도심 활동가가 나와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기획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하나도 책정되지 않는다. 네네네. 그걸 재료비에 묻어가지고 녹여서 봤는데 그것도 사실 사실과도 맞지 않고 너무 사실 모멸감을 느낀다. 네, 뭐
1: 보조금 지출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0: 그게 바뀌어야겠네요.
1: 아니 그게 없어져.
0: 좋아요. 이 방송을 혹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1: 아니, 그걸 기획하는. 산출 내역서만 보면 되지 왜 거기 국가에서 그걸 지침을 왜 내리는지.
0: 알겠어요. 저희 그러면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또 시간이 또 모자라요. 그럼 마지막 질문 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전주 토박이시고 네. 전주 완주 이쪽 지역에서만 거의 지금 가까이 계속 살아오고 계시고 네. 이제 대중문화라던가 어떤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쨌든 전주는 아주 로컬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뭐 로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도 있지만 그래도 서울 수도권에 비교했을 때 이 지역 안에 살면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전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좋다고 느끼는 거. 하지만 전주여서 안 된다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왜 나는 전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랑 연결해서 한마디.
1: 이걸 그냥 짧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전주가 될 것 같고요.
0: 될 것 같다.
1: 네.
0: 지금은 안 잘 좀 부족하지만.
1: 아 부족한가요?
0: 아니에요? 제가? 아 아니 잘 되고 있어요?
1: 아 잘 되고 아니, 뭐. 잘 하고 해왔어요. 잘
0: 아,
1: 해왔고요.
0: 네네네. 네, 네.
1: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예술가가 있어야
0: 네.
1: 삶의 예, 영이 되는 거고 또 네. 예술가가 있어야 시민들도 뭔가 더 뭐라고 해야 돼? 그거 뭐라고 하죠? 좋은 어떤
0: 삶의 질이 높아질
1: 삶의 질이
0: 있죠.
1: 높아지기도 그쵸. 하고 네. 하는 것처럼 이게 다 순환 좋은 어떤 선순환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아, 전주는 다른 데보다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다른 데서 못하는 걸 여기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나 이유가 뭘까요? 전주는 되겠다.
1: 아니,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예술가들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은
0: 될 것 같아요.
1: 좋아요. 왜 될 것 같아. 이게 막 너무 막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 봐봐요. 아, 이것도 흥분되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모의장을 이렇게 네. 하려고 할 때 네. 100이면 100 반대를 했거든요.
0: 네. 아, 안 될 거다.
1: 네, 가끔 저도 지금 막 이렇게 상태를 보면은 네. 아, 그들 말을 들을 걸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아, 생각이 들을 때도 가끔은 아니고 1년에
0: 네.
1: 한 번?
0: 네.
1: 아직 1년이 안 지나가지고 예, 들을 때가 있겠죠.
0: 뭐 잘 안 될 때.
1: 네, 그러겠죠. 이제 월급 줘야 될 때 뭐 그런 때들이죠.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또 이게 될 것 같은데 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그러면서 내가 뭐 54년을 살아왔는데
0: 네.
1: 네.
0: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밟아온 경로를 평가해봤을 때 그래도 성장해왔다.
1: 네.
0: 조금씩 점점 나

0: 가져왔다.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걸까요?
1: 아니 뭐 아까 말했듯이 그게 사회가 좋아져서 그랬을 수도 있기도 하고, 예,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야 멋있는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게
0: 어,
1: 우선
0: 저희가 다음번에 한세번 정도 더 모셔야 될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왜 오늘 하고 싶은데 못 하신 얘기가 너무 많을 거라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데 못 하고 빼먹은 질문도 너무 많고, 또 대화하면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들이 되게 질문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이 방송 도시 이야기 안에서 뭐 이제 이 코너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모실게요. 그럼 짧게, 진짜 짧게 한마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1: 모의장 많이 와야죠.
0: 모의장, 남부시장
1: 예,
0: 안에
1: 거기에 많이
0: 있는,
1: 와서 공연도 좀 즐기시고, 지역 팀들, 어쨌든, 예. 아, 아까 그 얘기, 지금, 56분 좀 남았네요.
0: 그럼 끝곡을 들을 시간이 좀
1: 아, 이거
0: 부족해서 그러니까.
1: 중간에 자르면 되나?
0: 알았어요.
1: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0: 아,
1: 예술 플러스 로컬 하면 드는 생각이 된다 안 된다?
0: 이거는 오, 예술 로컬 된다 안 된다 너무 잘
1: 이게 어떻게
0: 모르겠어요.
1: 보면은 가장 힘든 단어를 제가 선택을 했던 것
0: 저희가
1: 같아요.
0: 로컬주의자긴 한데
1: 네.
0: 예술을 사실 로컬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사실 그게 더 어렵고 앞으로 고민 제가 해볼게요, 많이.
1: 두 개를 붙여놓은 게딱 모의장이거든요, 지금.
0: 아, 네네네.
1: 네. 많이
0: 오늘
1: 와주시고.
0: 못한 얘기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1: 아니, 다음에 한번더 불러주세요.
0: 네, 그럴게요.
1: 아, 이게 막 너무
0: 제가
1: 재밌고 웃겨가지고.
0: 1시간째가 짧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정리할게요.
1: 네. 뭔 노래인가요?
0: 내일부터 웃자 들을까요?
1: 아, 네네.
0: 네.

우리 사회의 예술과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지속되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과 그것을 지켜내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현 감독님은 끊임없이 몸으로, 장면으로, 다양한 실험과 결과로 지역 예술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해서 애써오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도시의 예술가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향유할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끝곡으로 감독님이 기획하신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두 번째 노래가 아니고 내일부터 웃자라고 크림 밴드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다음 달 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이야기 전주하나 제작의 JK 진행의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